0: 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순천 염광교회 유한 목사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하나님의 사람 누구인가요?
1: 네, 오늘은요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에서 등장하는 바룩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0: 바룩.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 어머 그런 사람도 성경에 나오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제게도요 좀 생소한 이름이거든요. 바룩 어떤 인물인가요?
1: 네, 바룩은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예레미야 선지자 옆에서 동역했던 신실한 서기관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예레미야서가 바로 이 바룩의 손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0: 어머 목사님 저는 예레미야서 하면 예레미야가 쓰신 줄 알았는데 기록한 분은 바룩이었군요.
1: 네 맞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바룩이 그것을 받아 적어 두루마리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룩이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예레미야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0: 와, 바룩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는데요. 바룩은 어떤 가문 출신인가요, 목사님?
1: 네, 바룩은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레미야서 32장 12절을 보게 되면 네리야의 아들 마세야의 손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요. 바룩의 형제 스라야는 시드기야 왕의 시종장, 즉 왕실의 고위 관료였다는 사실이죠.
0: 와, 바룩은 명문 가문 그 자체였네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바룩의 가문은요 대대로 학식이 깊은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룩 자신도 글을 잘 쓰고 학식이 깊은 사람이었죠. 그 당시 사회적 지위로 본다면 바룩은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다른 형제들처럼 왕

0: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부와 명예를 충분히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1: 네. 아니 목사님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서기관이 되었을까요? 좀 의외입니다.
0: 네. 바로 그것이 바룩의 위대한 점인데요.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모든 사람들이 미워했어요. 핍박을 받아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렸어요. 백성들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싫어했고 왕도 그를 미워했고 거짓 선지자들도 예레미야를 모함했습니다.
1: 맞아요.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정말 외로운 선지자였습니다.
0: 네, 특히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였는데요.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니까 이거 매국노 아닌가? 왜 나라를 이렇게 팔아버리지?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사람 곁에 아무도 일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바룩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출세와 가문의 명예를 모두 내려놓고 심지어 생명의 위험까지도 모든 걸 내려놓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도왔던 것이죠.
1: 와, 이런 어려운 길을 바룩이 스스로 선택한 거였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바룩이 더 귀한 인물인데요. 그리고 바룩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히브리 말로 축복을 받는 자 또는 복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바룩이 했던 핵심적인 사역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36장을 가야 하는데 이때 유다왕 요호야김 4년 때에 바벨론 제국이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1: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였네요. 이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나요, 목사님?
0: 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6장 2절인데요.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한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거기에 기록하라.
1: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받은 모든 예언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는 명령이었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예레미야는요, 성전 출입이 금지된 상태였어요. 핍박을 받아 갇혀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자신의 서기관 바룩을 불러서 자신이 입으로 말을 하면 그것을 받아 적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성전의 백성들에게 대신 읽어주라고 했던 것이죠.
1: 세상에, 바룩이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직접 성전에 가서 그 위험한 메시지를 낭독까지 했다는 거네요, 목사님.
0: 네, 맞습니다.
1: 아이고.
0: 이것이 얼마나 정말 위험한 일입니까? 왜냐하면 그 메시지의 내용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을 왕의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낭독을 한다라는 것은 바룩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일이었습니다.
1: 정말 두려웠을 것 같아요, 목사님. 바룩이 그 일을 어떻게 잘 감당했나요?
0: 네, 놀랍게도 바룩은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레미야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는 두루마리에 모든 말씀을 정성스럽게 기록했고 그다음 해 9월에 금식하는 날을 택하여서 성전에서 백성들 앞에서 그 두루마리를 큰 소리로 낭독을 했습니다.
1: 야, 백성들 반응도 궁금합니다, 목사님.
0: 네, 처음에는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왕궁의 고관들에게 보고되었고 고관들도 바룩을 불러서 다시 그 두루마리를 읽게 했어요. 그러자 고관들도 그 말씀을 듣고 벌벌 떨면서 두려워했죠.
1: 그러면 과연 그 고관들이 회개했나요, 목사님?
0: 네, 그러나 고관들은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 것을 그들은 깨달았고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바룩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36장을 보게 되면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을 곳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1: 와, 고관들도 이 이야기를 왕이 들으면 이 두 사람을 죽일까 걱정한 거네요.
0: 네, 맞아요. 그리고 고관들은 두루마리를 들고 왕 요호야김에게 가서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그 당시 9월 달이었는데요. 약간 이제 겨울이 오기 시작했던 추운 날씨입니다. 왕은 겨울 궁전에 화로를 피워놓고 있었고요. 시종이 두루마리를 읽을 때마다 왕은 선어단을

0: 읽을 때마다 그 부분을 칼로 잘라서 화로에 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두루마리 전체가 예, 불에 다 타고 말한 거죠.
1: 와, 목사님 너무 살벌하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왕이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으면 착착 잘라가지고 직접 태워버리네요. 이거는 죄 아닌가요, 목사님?
0: 네, 그렇죠.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서 불태웠다라는 것은요. 더욱이 그의 아버지 요시아 왕은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예,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했단 말이죠.
1: 네.
0: 그의 아들 요호야김은 정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찢어 불태워 버린 겁니다.
1: 야, 정말 자기 아버지와 정반대로 행동하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왕은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왕의 군사들이 두 사람을 찾기 시작해요. 이렇게 위태로운 순간을 성경은 한 구절로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을 PD님이 읽어주실까요?
1: 네, 예레미야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0: 네. 아멘. 하나님이 두 사람을 그냥 숨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한마디가 모든 답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명령보다 왕의 어떤 찾음보다 하나님의 보호가 더 크다라는 것이죠. 왕의 군사들이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숨긴 사람을 절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1: 아멘. 너무너무 든든한 말씀이에요. 우리 여기서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나를 숨기시는 하나님 찬양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 왕은요, 바룩과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찾으러 보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숨겼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님?
1: 네, 이제 두루마리가 다 불태워졌으니 이제 끝난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끝나지 네. 않았어요.
0: 아멘.
1: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6장 2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유다의 요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라.
0: 어머나, 왕이 찢어버리고 태워버린 그 두루마리를 다시 만들라고 명령하셨네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바룩은요, 다시 한번 그 위험한 작업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번에 기록된 두루마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36장 32절에 또 그 외에도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0: 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두루마리를 태웠는데 오히려 더 많은 말씀이 기록된 거네요, 목사님.
1: 네, 그렇죠. 첫 번째 두루마리 책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말을 더 기록하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0: 아멘.
1: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했습니다.
0: 아멘.
1: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찢어버리고 잘라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통하여 그 말씀이 더 풍성하게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0: 아멘.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목사님.
1: 네. 그런데 이 두 번째 두루마리를 기록하면서 바룩의 마음에는 점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처음에는 사명감으로 충성을 했겠지만요. 점점 지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출세를 포기했고 위험한 일에 뛰어들었는데 결과는 성과가 아니라 박해와 도망뿐이었으니까요.
0: 네, 목사님, 점점 지쳐간다는 바룩의 마음을 들으니까 더 공감이 가요. 바룩도 인간이었고요. 또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렇게 지쳐져 있는 이 바룩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 45장에서 바룩에게만 특별히 주는 메시지를 기록합니다. 이것이 참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예레미야서 전체가 모두 백성과 그 나라에 대한 예언인데도 단 한 장, 예레미야서 45장 이 한 장은요. 한 개인, 바룩 한 사람을 위하여 따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0: 아니, 성경에 바룩 한 사람을 위한 한 장이 따로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예레미야서 45장은요. 고작 다섯 절밖에 되지 않아요. 짧은 장이지만요. 전체가 바룩에게 하나님이 주신 개인적인 메시지입니다.
0: 어머.
1: 그 당시 바룩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0: 네.
1: 예레미야서 45장 3절인데요. 피디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0: 네. 예레미야 45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한다 하도다.
1: 네. 바룩은 참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난 슬프다. 고통으로 더욱더 힘들다. 탄식으로 나는 평안을 찾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동안 바룩은요, 자기 안에 있는 답답함과 절망을 하나님께 토로했던 겁니다.
0: 네, 바룩도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었겠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바룩의 그 마음속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45장을 통하여

0: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겠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1: 그러면 바룩의 마음속에 큰 일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목사님?
0: 네, 바룩이 힘들었던 거는요. 자기의 형제들처럼 왕궁에서 일하는 거, 크게 성장하는 거, 큰 일을 도모하는 것을 늘 품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나는 이 명문 가문에 자제 있고 학식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생만 하는가. 내 형제 스라야는 왕실에서 출세하여 왕 옆에서 저렇게 지내고 있는데 나는 위험한 선지자 옆에서 이렇게 글만 적고 있으니 얼마나 슬픈가라고 했던 것이죠.
1: 목사님, 제가 바룩이었다면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아, 나는 줄을 잘못 썼구나. 정말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마음입니다.
0: 네, 이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큰 일을 찾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모든 나라가 멸망하는 시대였어요. 인간적인 야망과 큰 일은 모두 다 사라질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의 형제 스라야도 누리는 그 화려한 왕실의 자리도 곧 무너질 그러한 운명이었던 겁니다.
1: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무엇을 약속을 하셨나요, 목사님?
0: 네. 예, 45장에서 그 후반부에 보게 되면 바룩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나 해 주십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육체에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곳마다 너는 너의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고 약속해 주셨죠.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라는 뜻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네가 가는 곳마다 오직 너의 생명만큼은 내가 반드시 건져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1: 와, 하나님이 바룩에게 직접적으로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약속인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에 바룩은 살아남았고 이후에 예레미야와 함께 애굽으로 끌려갔을 때에도 그의 생명은 지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1: 야, 여러분, 그 누구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오직 네 생명만큼은 반드시 건져주겠다라고 보장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찬양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목사님, 그 시대가 모든 나라들이 멸망하던 정말 어지러운 시대였잖아요. 네네. 그런 어지러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네 생명만큼은 내가 보장하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네.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1: 네, 하나님의 약속은요 놀랍게 이루어졌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의 형제 스라야는 왕실의 시종장으로서 화려하게 살았잖아요.
0: 네.
1: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에 비참하게 죽은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바룩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눈으로는요, 무명의 서기관, 위태로운 서기관에 불과했지만 그의 손을 통하여 기록된 예레미야서가 26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성경책으로 읽혀지고 있는 겁니다.
0: 아멘. 바룩은 몰랐을 겁니다. 2600년 후에 이 나라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본인이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바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참 많을 것 같아요, 목사님.
1: 네. 바룩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헌신이 매우 귀합니다.
0: 아멘.
1: 바룩은요, 무대 위에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가 주인공이었죠. 그 옆에서 말씀을 받아줬고 대신 말씀을 낭독하는 서기관이었습니다. 세상은 화려한 무대 위에 사람만 기억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무대 뒤에 묵묵히 섬기는 사람들도 결코 잊지 않습니다.
0: 아멘.
1: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신실히 지키는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0: 아멘.
1: 두 번째는요, 큰 일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충성을 해야 합니다. 바룩은 능력도 있었어요. 명문 가문 출신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큰 일을 찾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죠.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는 더 큰 자리, 더 화려한 자리, 그런 사역을 할 거야라고 추구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0: 아멘. 목사님, 정말 도전이 되는 말씀.

0: 말씀이에요.
1: 네. 세 번째도 생각해 볼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호야김이 두루마리의 책을 칼로 자르고 불에 태웠지만 그 말씀은 다시 기록되어졌고 더 많은 말씀이 더해져서 오늘날까지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없애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살아있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려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딸한 청취자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바룩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람들의 인정 그리고 박수가 없어도 외로워하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왜 나는 이렇게 작은 자리에서만 고생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복잡한 마음으로 더 큰 일을 찾고 계십니까? 이때 바룩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그를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그 전체에서 단 한 장을 떼어 바룩에게 그 한 사람에게 주실 만큼 하나님은 바룩의 신실함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0: 목사님, 오늘 바룩이라는 저희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분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목사님 어떠셨어요?
1: 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사실 우리가 좀 더 큰 무대, 더 큰 사역, 더 큰 뭐 역사를 일으켜보자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되게 많은데요.
0: 네.
1: 하나님은 큰일을 찾지 말라라고 바룩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 굉장히 은혜가 되었어요.
0: 네.
1: 하나님이 주신 것이 모든 것이 다 큰 거죠.
0: 네.
1: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큰 거예요.
0: 맞아요.
1: 더 큰 거는 없습니다.
0: 네.
1: 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작은 것도 다 크다라고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0: 아멘. 여러분,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바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신 순천영광교회 유한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줄을 잘 서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이고 나는 줄을 잘못 서서 나는 출신 때문에 학력 때문에 안 돼 라고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으셨나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안전을 우리의 가는 길을 누가 보증하시고 책임지시느냐에 우리의 모든 것이 결정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너는 살 거야 하면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너는 될 거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보장된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했더란 지금까지 이진아였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꼭 듣게 해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으니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극동방송의 방송선교 역사는 함께의 역사입니다. 1956년 벽안의 선교사에 의해 한 알의 밀알처럼 시작된 극동방송은 올해 장사 70주년을 맞았습니다. 70년 동안 오직 복음이라는 외길을 오롯이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또 방송선교를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전파선교사와 함께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하나님과 함께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갈 전파선교사를 찾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할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이 기간 전파 선교사로 가입하시는 분께는 주옥 같은 찬송가 31곡의 가사를 필사할 수 있는 찬송가 필사 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절절한 십자가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 바로 여러분입니다.

0: 제일 처음에 발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좀 봤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역의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을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9장, 한사람교회 박종옥 권사님의 낭독입니다.
1: 고린도 후서 9장,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 원함을 암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내는 것이 이 일을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며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게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8절에서 23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없어서 듣겠습니다.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려면 첫째,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응답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낳은 아이를 위해 7일 동안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나요? 아이는 죽고 말지요. 이것을 본 신하들은 당황하여 18절에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라고 해요. 그들은 다윗이 크게 상심할까봐 걱정하면서 아이의 죽음을 차마 알리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신하들의 눈에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해요. 다윗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은 진실한 기도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셨어요. 그 노 역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하나님의 거절도 모두 그분의 응답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떨어져야 하나요? 왜 망해야 하나요? 왜 아파야 하죠? 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어요. 30대 젊은 나이에 남편이 떠났잖아요. 그때 다윗 곁에 있는 신하들처럼 주위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저에게 아이고 새댁이 무슨 죄를 그리 지었노 하시는 분도 있었지요. 그럼에도 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마음이 힘드신가요? 이런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 때문에 괴로우신가요? 그런데 내 기도가 거절당하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서야 할 자리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이어야 하는 것이죠. 적용 질문이에요. 내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노라고 응답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그때 내 마음은 어땠나요? 주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나 시선을 의식하지는 않았나요?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려면 둘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19절에서 신하들의 수군거림을 본 다윗은 아이의 죽음을 직감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의 행동은 신하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20절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고 해요. 7일 동안 기도하던 다윗이 아이의 죽음을 확인하자마자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의복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는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왜 이러셨나요? 하면서 항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아이의 죽음을 징벌로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공의의 결과로 받아들인 것이죠. 다윗이 몸을 씻고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이제 더는 슬픔에 매몰되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여생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는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비참한 현실도 수용할 수 있어요. 징벌조차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기에 슬픔을 뚫고 일어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일일비하지 않아요. 기도응답의 결과가 어떠하든 절대주권의 하나님이 나의 경배를 받으실 분임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뜻하지 않은 상실이나 고통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어디로 향하나요? 내가 오늘 당장 씻고서 의복을 갈아입고 회복해야 할 일상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가정이 걸림돌처럼 느껴지지만 공동체에서 양육을 받으며 죄와 수치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한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매일 밤 고성을 지르며 싸우시는 부모님,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가정 환경은 언제나 걸림돌로 느꼈어요.
아버지께서 당뇨 합병증으로 일을 그만두신 뒤로는 가정 경제가 더욱 어려워졌죠.

0: 보였지요. 그 가운데서 하염없이 울며 우울과 무기력에 빠져있던 제게 하나님은 저보다 앞서 고난을 겪은 지체들과 교회 선생님을 보내주셨어요. 청소년부 소그룹 모임에서 편하게 고난을 나누고 위로받으며 학창시절을 보내게도 해주셨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남들과 비교하며 감사보다는 원망이 더 커졌어요. 자취를 시작했는데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우울함이 몰려왔어요. 이것을 공동체에 나누며 다시 본가로 들어가는 적용을 했더니 하나님은 제가 가족의 보살핌을 받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일을 하면서도 아버지의 간호를 온전히 책임지셨고 출근하는 제게 매일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또한 아버지는 교회 소그룹 모임을 사모하며 빠지지 않고 참석하셨죠. 늘 서로를 탓하며 싸우던 가정이었는데 예배가 회복되어 가족들과 각자 묵상한 말씀을 나누며 점점 회복되어 갔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나만 피해자라며 모두를 탓하던 저의 죄가 인정되었어요. 20절에서 죄와 수치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을 보며 저 또한 죄와 수치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나아가야 할 곳이 있음을 깨달아요. 악하고 약한 저를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시기를 날마다 구하며 믿음의 공동체에 꼭 붙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적용은 공동체에서 느낀 사랑과 위로, 감사함을 잊지 않도록 매일 감사일기를 쓰겠습니다. 가정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제 간증을 나누며 위로하겠습니다. 입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며 울고 죽은 후에는 오히려 일어나서 밥을 먹는 다윗을 보며 신하들은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답하나요? 23절에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에요. 나는 그에게로 가겠다 하는 말은 천국을 확신하는 고백이에요. 다윗은 아이가 하나님 곁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언젠가 그리로 갈 것을 알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요. 천국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영아 구원에 관한 중요한 성경적 근거가 됩니다. 죄를 알기 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아이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진리는 아이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들에게 깊은 위로가 됩니다. 회개 이전의 다윗은 자신의 욕망을 따랐어요. 하지만 회개 이후의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자기 한계를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붙잡았어요. 저 역시 남편이 강경화로 하루 만에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지만 천국에 갔다는 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왔겠습니까? 구원받고 천국에 간 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큰 기쁨이란 걸 알기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다윗처럼 크고 작은 실수와 죄를 안고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쓰십니다. 회개하고 일어서는 자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오로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을 기도 응답으로 여기는 저희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시지 않는 주님을 원망하며 서운해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시작되는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아이가 죽었을 때도 일어나 예배드린 다윗처럼 고통과 상실의 자리에서 슬픔에 함몰되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영원한 천국 소망 안에서 담대히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기대와 다른 환경 속에서 힘겨워하는 지체들을 찾아가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구원으로 결론이 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극동방송의 방송 선교 역사는 함께의 역사입니다. 1956년 벽안의 선교사에 의해 한알의 밀알처럼 시작된 극동방송은 올해 장사 70주년을 맞았습니다. 70년 동안 오직 복음이라는 외길을 오롯이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또 방송 선교를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전파 선교사와 함께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하나님과 함께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갈 전파 선교사를 찾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할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이 기간 전파 선교사로 가입하시는 분께는 주옥 같은 찬송가 31곡의 가사를 필사할 수 있는 찬송가 필사 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절절한 십자가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 바로 여러분입니다.

0: 극동방 송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광주 포도원 교회 홍공숙 장로님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방송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전도자 광주 포도원교회 홍공숙 장로입니다. 23년째 전도가 본업인 제가 전도하자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며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전도해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길. 전도합시다. 전도는 순종만 하면 되어지는 것이다.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셨다. 전도가 안 되고 어렵다면 왜 명령하셨을까요? 주님 사랑, 영혼 사랑,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전도자는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사람, 십자가를 바라만 보아도 눈물이 글썽해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노방전도하면서 제일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시게요. 이렇게 외칩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하는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꼭 전도해야

0: 합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웃사랑의 가장 큰 실천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시고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전도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할렐루야!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광주 포도원 교회 홍공숙 장로님이었습니다.
2: Christian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여수 YWCA 박은경 회장입니다. 여수 YWCA는 아동 청소년 그룹홈 늘푸른 집과 남자 청소년 단기 쉼터, 여자 청소년 단기 쉼터, 그리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초록 어린이 지역 아동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혼자 버텨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수 YWCA는 청소년의 곁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관심과 연대가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2: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여수 은파교회 고여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쉴만한 물가로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근데 믿지 못하면 쉼이 없어요.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우리가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아멘 하는데 가다 보면 예수님한테 아닌 것 같은데요.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나를 믿고 따라오면 된다. 라고 하는데 믿음이 안 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아닌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성가대만 믿음이 없어요. 다 믿음이 좋고.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느냐. 세상에서 너무 많이 속았거든요. 좋은 날이 오겠지, 행복한 날이 오겠지 믿고 따라갔는데 속은 적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게 좋은 세상 다 보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속고, 세상 말에 속고, 가정에서 속고, 직장에서도 충성을 다했는데 속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허무함이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예수님도 나를 속일 수 있다, 나도 예수님한테 속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에게도 경계하는 거예요. 나의 목자이신데. 그러니까 자꾸 아닌 것 같은데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어디를 가다가 휴게소를 들렸어요. 관광버스 한 대가 딱 서더라고요. 거기에서 등산복을 입은 아주머니들이 쭉 내렸어요. 쭉 내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 한 분이 참 평생의 자식 새끼들밖에 모르고 남편 말 안 들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 여기 나오니까 너무 행복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주머니들 표정을 보니까 다 거기에 공감하면서 끄덕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왜요? 속고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은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속았으니까 앞으로 안 속습니까? 앞으로도 속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목자를 잘못 만나면 속습니다. 양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어떤 목자는 양 잡아먹습니다. 어떤 목자는 양 팔아버립니다. 양을 통해서요, 뭔가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인간은 인간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인간 스스로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 호흡이 코에 있기 때문에 다 같은 입장이에요. 숨 못 쉬면 끝나버리는 게 인간사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좋은 일이 있는지, 어디에 불행한 일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이미 알았을 때에는 늦는 경우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부부간에도 남편의 사정을 우리가 알아요? 아내의 사정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서로 몰라주는 것에서 서로 서운해하고 서로 그 안에서 분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립니까? 그러면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헤아립니까? 그게 다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한 배에서 태어났어도 형제 간에도 그 속을 모를 때가 있고 서로의 입장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괴로움을 당하고 속고 사는 이유는 목자가 아닌데 착각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아닌데 내가 인도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설령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남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어로 하면 I shall not be in want예요. 내가 더 원하는 게 없어요. 왜? 미리서 하나님 채워주시니까. 미리서 하나님 공급해 주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양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주님은 양을 이용하는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이 있어. 할렐루야.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마음에 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주 예수 외에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자신의 사정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자신의 갈 길이 다 있습니다. 자식이 여럿이잖아요. 자식이 여럿이면 한 명에게 집중할 수 있어요? 집중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자식이 하나면 하나에게 집중해서 만족을 줄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요즘 아들 셋 키우면서 난감할 때가 많아요. 첫째가 말을 예쁘게 해서 야, 우리 아임이 말 너무 예쁘게 했다 이러면 우리 둘째가 삐져요. 나는 칭찬 안 해준다는 거. 그래서 우리 하일이도 너무 예쁘다! 그러면 우리 셋째가 삐져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칭찬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칭찬을 해줘도 삐지는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 신기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신기하게 나와요. 제가 예전에 장난감, 똑같은 장난감을 두 개 이상 사는 집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그건 낭비다라고 했는데 내가 똑같은 장난감 세 개씩 사고 있어요. 첫째 사주면 둘째도 똑같은 거 사줘야 되고 셋째도 똑같은 거. 아, 그래야 안 싸우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밤이나 낮에나 집에서나 들에서나 젊을 때나 나이 많아서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모두와 함께 하시고 모두를 위로하시고 모두를 칭찬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신앙생활을 하는 권사님이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은 15년 동안 남묘 호렌케쿄 아세요? 예, 우리 쉬운말로 남묘 호랑개교라고 해가지고 그 종교를 믿는 거예요. 이게 일본식 불교입니다. 여기에서 15년 동안 믿음을 가졌다가 그래도 마음이 너무너무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지내는데 이 노방전도 하는 전도자의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교회 나가면 문제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세상에 교회 나갔어도 남편이 똑같아요. 밤이면 술 먹고 들어와서 두드러 패는 거예요. 밤이면.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자정이 넘어가지고 목사님 살려주세요. 우리 남편이 저 죽이려고 해요. 이게 수십 년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뛰어가가지고 왜 아내를 때리냐 그러고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관여하냐 그러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집에 자녀가 다섯 명인데 집에서 매번 부모들이 싸우니까 집에 있을 수 있습니까? 불안해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냐? 교회 한쪽 구석지에 가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거기 가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참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이런 자녀들 잘못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특이점이 뭐냐? 그렇게 남편에게 얻어맞고 그렇게 심한 세월을 보냈는데도 예배를 안 빠지네. 근데 왜 예배를 안 빠지냐고 물어보니까 여러분 남녀호랑갱교도 참 재밌습니다. 한번 믿을 것 같으면 끝까지 믿어야지. 한대 맞았다고 말아? 이게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을 보자고 믿는 거예요.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좀 살려주세요. 저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좀좀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좀 길러주세요. 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런 답도 없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났어요. 첫째는 해양대를 나와서 조선소 사장님이 되었고, 둘째는 간호사가 되었고, 결혼은 의사랑 했고, 셋째는 육군 대령이 되었고, 넷째는 삼성에서 근무를 하고, 다섯째는 고위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하나같이 잘된 거예요. 여러분, 그 풍랑을 헤쳐나온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 뭔지 아세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잘살줄 알았으면 그때 덜 울었지. 이렇게 잘살줄 알았으면 그때 원망 조금 덜 했지. 그러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는 멀리 보고 믿어야 돼요. 당장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경거망동할 필요도 없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인 양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때는 믿음이 약해서 난리가 난 것처럼 술 마시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는 힘들고 외로워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길을 만들어 가십니다. 나는 모르니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계속 의심하는데 웨이메이커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길을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 따라갈 때는 인내해야 돼요. 다 알지 못해도 이해 못해도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믿으면 나의 영광을 본다고 하셨는데 믿지 않으니까 힘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도 축복의 길을 가면서도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면 평강을 지킬 수 없고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봅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붙잡고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의 꼴을 잘 먹을 때 쉼이 있습니다. 언제 쉼이 있어요? 아이들이 성장하려고 하면 잘 먹습니다. 무섭게 먹습니다. 저번에 중등부 애들요, 고기를 사준다고 제가 불렀거든요. 한 시간 반 동안 고기만 봤어요. 구워만 넣으면 가져가네. 야, 얘들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 고기 뷔페를 갔거든요. 야채를 안 먹어요.
다른 종류의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오직 고기만.

왜?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는 분들 옆에는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분들의 예민함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먹이면 돼요. 먹이면 돼. 오늘 하루만 먹자 하고 입에 짜장면을 넣어주고 탕수육을 넣어줘도 주잖아요? 그럼 기분이가 좋아져요. 참 신기합니다. 그러면서 먹으면서 후회하면서 이러면 살찌는데 하는데 뭐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배고픔을 이겨내는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저도 모르던 습관을 알았어요.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민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아내가 저한테 먹을 걸 갖다 줘요. 그럼 제가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이딴 걸 먹고 내 기분이 좋아지겠어? 이러는데 기분이 좋아져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잘 먹어야 돼요. 양은요, 풀만 잘 먹으면 돼요. 양은 풀만 잘 먹으면 건강하게 되고, 잘 자라고, 털도 자라고, 새끼도 잘 낳습니다. 풀만 잘 먹으면 번성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요, 짐승과 다르죠. 인간은 육체와 동시에 영혼이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영어로 Word of God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또 Word of Life,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다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풀도요, 독초가 있어요, 없어요? 독초가 있어요. 성도들이 독초 먹으면 안 돼요. 말씀인 줄 알고, 똑같은 교회인 줄 알고, 여러분, 신천지 가면 돼요, 안 돼요? 가면 돼요, 안 돼요? 저는요, 우리 교회처럼 분위기 좋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곳에 신천지가 접근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두고 보시라, 개봉박두. 제가 얼마나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지금 나가요. 신천지 왔으면 나가. 존말을 할때 나가! 웃자고 하는 말을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신천지 독초예요. 유튜브에 건강하지 못한 말씀들, 여러분, 가릴 줄 모르면 듣지 마세요. 말씀을 더 사모되면 새벽 예배 나오시고, 수요예배 나오시고, 저녁예배도 나오시고, 은파교회 강단에 주시는 말씀의 꼴을 건강하게 먹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좋은 옷과 명품과 보석과 지식과 독서로 인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모든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 사람이 탄수화물만 먹어도 안 되고 단백질만 먹어도 안 되잖아요.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한 말씀을 붙잡는 게 필요할 때가 있지만,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그러나 만나는 먹으면서 말씀의 꼴을 먹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꼴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었어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말씀을 먹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씀을 먹지 않아도 건강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씀을 먹지 않아도 장수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죽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지금 일희일비가 아니라 영원히 죽는다니까요. 말씀을 먹는 사람은 육신이 사는 것과 동시에 그 영혼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받은 축복은 어디에서 오냐?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말씀의 은혜로부터 옵니다. 축복을 받아도 말씀을 통해서 받는 축복을 사모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의 저자인 다윗 또한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사모했어요. 그래서 시편 19편 9절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 여러분, 다윗이요, 왕으로 40년을 지냈습니다. 왕은요,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 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악한 원수 마귀가 범접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없는 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목사인 저도요, 늘 경계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 병든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오직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엘리 제사장 시대에 말씀이 희귀했어요. 말씀이 없어서 희귀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 희귀하다고 정의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럼 제가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말씀이 풍요합니까? 아니면 희귀합니까? 자, 풍요합니까? 희귀합니까? 희귀합니다. 수많은 강단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씀이 있지만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은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말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고백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희귀해지잖아요? 그럼 그 나라와 민족이 망합니다. 근데 말씀 붙잡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갯벌 보셨어요? 갯벌 보면 제가 어릴 때는 세상에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거기 뭐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서 일을 하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참 신기한 게 갯벌 안에 생명이 엄청 풍성합니다. 갯벌 안에 낙지가 있어요. 갯벌 안에요, 바지락도 있어요. 갯벌 안에요, 꼬막도 있어요. 체계도 있어요. 세상 생명이 엄청나게 풍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갯벌 같은 경우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어떻게 아냐? 돈 좀 벌겠다고, 염 좀 만들겠다고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짠물만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프레임을 세워요? 내가 조금 더 잘해보겠다고, 내가 조금 더 지혜로워 보겠다고, 내가 내 안에 하나님 말씀에 염전을 세워버리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충만한 생명을 맛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공고하고 형편이 어렵더라도 말씀을 놓치면 죽습니다. 우리는 부유하든 가난하든, 어린이든 어른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직분에 상관없이 말씀 앞에서 따라해봅니다. 주여,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이런 기도해야 돼요. 그 안에 쉼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령의 생수를 마실 때 쉼을 얻게 됩니다. 무엇을 마실 때요? 여러분, 물은요, 목마를 때 마시는 게 아니에요. 물은요, 의식적으로 마셔야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미지근한 물이든 찬물이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커피와 음료가 아닌 물을 마셔줘야 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줘야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몸에 이미 막 갈증이 나요.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려고 하면 갈증이 쉽게 잡혀요, 안 잡혀요? 쉽게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분이 부족하면 몸의 회복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운동하면서 살 뺀다고 물 안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의 칼로리가 몇인지 아세요? 자, 또 어려운 거 냈습니까? 물의 칼로리가 몇인지 아세요? 0이거든요, 0. 칼로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물을 마셔줘야 근육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피가 돕니다. 근데 살 뺀다고, 그놈의 살 때문에 안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수분기가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병원에 가잖아요.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몸이 안 좋다고 하면 링거를 줍니다. 링거를 맞잖아요. 그럼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링거 맞는 효과가 뭐냐? 링거를 맞고 있으면 우리의 간이 쉼을 얻는데요. 또 다 병원 가서 링거 맞지 마시고 물을 드시라고요, 물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수분이 들어가면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생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생수는요, 의식적으로 마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마신다고 생각하면 늦습니다. 내 영혼이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증이 잡혀요, 안 잡혀요? 갈증이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법이 있어요. 성령님이 누군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알고 있어도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거 필요해요. 말씀 많이 보는 거 필요해요. 신학 공부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건 성령 충만에 반의 반의 반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시니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예수를 전해야 돼요. 예수를 전해야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는 거 절대 아닙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나의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나의 갈증도 아는 거예요. 교회 등록하고 교회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내가 딱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르는 분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은혜도 받았어요. 근데 내가 구원받은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너무 좋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입으로 고백했는데 잘 확신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잘 들으세요. 성도는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복음을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군사가 군사로서의 일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싸우면 내가 구원받은 존재인지 모를 수가 없어요. 왜? 전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내 감정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어르신들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한국은요 좀 은퇴 나이가 빠르잖아요. 은퇴 나이가 빠르시니까 빨리 은퇴하고 나서 제일 힘들어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에 경비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막 눈빛이 총명하고 살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금전적인 어려움 때문이 아니고 진짜 일하고 싶어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모 지역에 꽤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셨는데 한 2, 3년 지나니까 그 목사님 사모님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고혜샘 목사, 네 사모님, 우리 목사님 좀 데려다가 은파교회 경비로라도 좀 써라. 아이 사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목사님이 삶에 의욕이 없단다. 말씀을 계속 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씀 전한 걸 딱 멈추셨잖아요. 그러니까 삶에 의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전도의 방법을 계속 가르쳐주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도 교육할 거지만 전도는 방법론이 아닙니다. 따라해보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내 영혼을 살려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무엇 때문에 갈증이 나는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진단도 확실해집니다. 여러분 전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뭘 믿고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설득받고 은혜가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전도를 하면 할수록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내 영적인 에너지가 소비가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새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갈증을 하나님께서 새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본 자가 물가에서의 쉼의 의미를 압니다. 여러분 계속 노는 사람이 쉼의 의미를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열심히 일한 사람이 휴가도 재밌고 기쁜 거지. 열심히 공부해본 친구들이 방학도 재밌는 거지. 공부 안 하고 매번 노는 애들은 방학의 즐거움이 뭔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0: 여러분,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이 똑같습니까?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삶도 부유한 삶이 있고 가난한 삶이 있습니다. 작품도요, 훌륭한 작품, 수억 원에 호가하는 작품이 있고 아무런 가치도 받지 못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똑같은 정원도요, 여러분, 가치 있는 정원이 있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정원이 있다고요. 이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충만하게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힘이 없어요. 마귀 쫓아내지 못합니다. 늘 휘둘립니다. 패잔병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성령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채워지는 느낌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어디에 가든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서 쉼이 있어요. 그 안에서 평안이 있어요. 그 안에서 채워짐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은파교회 고요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5-4777번 여수은파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망의 기도 여천운영교회 사모 조혜경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대화입니다. 기쁠 때는 감사로, 힘들 때는 눈물로, 길을 잃었을 때는 도움을 구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는 문제를 없애는 마법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위로와 힘,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 11일 목요일,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남동부 극동방송 소마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마의 기도는 방송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마음을 모아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의 기도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입니다. 또 카카오톡으로도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검색에서 전남동부 극동방송이라고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여러분의 기도사연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전화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주시면 마음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순복음 여수교회 정현아 목사님을 모시고 소망의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소망의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지선님의 너 시험을 당해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만 증거하는 순수 복음 방송 전남동부 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품고 함께 기도해 주실 목사님은요. 순복음 여수교회 정현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귀한 시간 내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목사님 이 시간에 뭐 방송을 들으신 뿐 아니라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응답되기를 바라는 우리 애청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1: 예.
0: 그래서 그런 애청자들에게 귀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극동방송과 오늘 소망의 기도 시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0: 아, 네.
1: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셨는데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신앙생활 자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결국은 자신과의 싸움인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다면 주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0: 아멘.
1: 그 안에 응답도 있고 주님의 사랑도 있고 기적도 있고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복한 우리 극동방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이 소망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아버지 사랑하는 영혼들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기도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오고 있습니다. 주여 들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참된 아버지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받을까가 아니라 아버지의 주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0: 아멘.
1: 이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또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한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애청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나눌 기도 사연이 있는데요. 4478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 소망의 기도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넘어져 왼쪽 손목이 부러져 중보기도에 요청드렸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합니다. 7월 초에 자녀가 결혼을 위해 상견례를 해야 되어서 그 전에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보내주셨는데요.
1: 아멘.
0: 빨리 회복될 걸
1: 예.
0: 믿고 목사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회복,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1: 회복되겠죠.
0: 네네.
1: 하나님께서 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그렇죠.
1: 예. 하나님 4478님의 이 간절한 또 아버지 정말로 깨끗한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다. 넘어져서 손목이 부러져서 하나님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깨끗이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놀라운 일을 체험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7월 초에 자녀가 결혼을 위해 상견례를 해야 하는데 그 전에 아름답게 깨끗하게 하나님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0: 아멘.
1: 만져주시옵소서.
0: 아멘.
1: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

0: 아멘. 네, 4478님. 빨리 회복될 줄로 믿고요. 또 자녀들 결혼시킨 것도 축하드립니다. 또 다음 사연입니다. 6786님. 남편이 월요일에 허리 시술 받았는데 아직 통증이 있고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셔서 빠른 회복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몸에서 허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목사님.
1: 예, 그렇습니다. 제가 허리를 다쳐봐서 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지금도 이제 허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때도 있는데요. 허리 시술을 받았으면 조금은 통증이 좀 갑니다. 근데 이제 빠른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본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운동도 많이 좀 하시고 그러면 회복이 빨라지더라고요. 6786님,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남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주여, 아멘.
1: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0: 아멘.
1: 만나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이 깨끗이 치료해 주셔서 빠른 아버지 온전한 회복을 하나님 정말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이렇게 치료하셨다고 남편분이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해
0: 아멘.
1: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깨끗하게 치료받을지어다.
0: 아멘.
1: 깨끗하게 치료받을지어다.
0: 아멘.
1: 믿습니다.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는데요. 빠른 회복이 있으시기를 저희들도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인데요. 3842님. 4년 전부터 재정적인 문제가 계속됩니다. 열심히 일도 하고 있는데 세워나가는 곳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가족 수술비로 큰 돈이 나갔어요. 빚을 갚을만 하면 일이 터지곤 합니다. 가난의 영, 물질이 새어나가게 하는 영이 떨어져 나가고 물질이 채워지길. 빚을 갚고 저축도 할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라고 재정적인 문제로 기도 좀 올리셨습니다.
1: 아멘.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라고 그러십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한번 정말로 뜨겁게 한번 감사의
0: 아멘,
1: 마음을
0: 아멘.
1: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0: 아멘.
1: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0: 아멘.
1: 감사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3842님, 하나님 재정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0: 아멘.
1: 그리고 만나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전대가 구멍이 뚫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헛된 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깨끗하게 하나님 전대를 수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 가정에 새어나가는 모든 일들이 없어지도록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0: 아멘.
1: 치료해 주님, 능력해 주님, 아버지의 부요하게 하시는 주님,
0: 주여.
1: 아버지의 물질도 하나님 주셔야지 됩니다.
0: 아버지.
1: 물질의 부요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0: 아멘.
1: 절대로 물질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말고
0: 주.
1: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 주게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 베푸실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0: 주여.
1: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3842님, 주님 정말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부요함이 넘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네, 3842님, 재정적으로 많이 힘든 가운데 계시는데요. 항상 감사함으로 또 기도하신다면
1: 아버지.
0: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목사님 말씀대로 감사의 기도로 바꿔보시면 이 집의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저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기도사연입니다. 8706님. 일을 하면서 심리적 번아웃이 찾아왔는데 쉬기를 못하고 버티면서 직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3주 전부터 마음의 불안과 두근거림, 두려움이 크게 찾아오면서 일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심리적 압박감과 짓눌림이 오래 이어져 온것 같습니다. 제 직업은 심리 상담사입니다. 하루 종일 내담자와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너무 힘들어. 다음

0: 다음 주부터 2주 휴가를 잡은 상황입니다. 긴급하게 중보기도 올립니다. 목사님, 심리 상담사면 그 내담자들의 힘든 것을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번아웃이 온 것 같습니다.
1: 우리 큰딸이 심리 상담사입니다. 아.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0: 네네.
1: 아주 정말로 힘들어서 어떤 날은 잠도 못 자고 여기 성대부터 막 병이 오고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늘 긴장해야지 되고
0: 네네.
1: 아마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네요.
0: 아유.
1: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8706님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그 마음에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0: 주여.
1: 성령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0: 아멘.
1: 만나 주시옵소서.
0: 아멘.
1: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있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성령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새 힘을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상담 받으러 오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8706님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아버지 어떤 모양이든 나타내고 증거해 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그래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 마음에 정말로 즐거움이 있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가 너희를 아버지 권고하심이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8706님의 이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0: 아멘.
1: 새 힘을 주시옵소서.
0: 아멘.
1: 위로를 주시옵소서.
0: 아멘.
1: 평안을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번 휴가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재충전을 하고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능력 있게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네, 8706님 목사님 따님도 심리 상담사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알아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휴가하는 동안에 성령 충만하여서 또 주님의 위로함으로 또 새로운 내담자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1: 기도원이라도 가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목사님께서 기도원 가시랍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7087님. 저희 친정엄마 배순례님 어제 대학병원에서 골수검사를 했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검사 부작용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수술하지 않고 약물치료로 치료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엄마를 위해서 기도 제목 올리셨습니다. 목사님. 네,
1: 기도하시기 때문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1: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7087님. 친정어머니를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니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기도하니 들어주시고 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만들고
0: 아멘.
1: 믿음의 기도는 아버지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친정어머니가 다음 주 화요일에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하나님 정말로 수술하지 않고 아버지의 정말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건강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치료해 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치료의 역사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예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네, 7087님 기도하니까 바로 좋은 결과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요. 회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장로님과 권사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IMF 부도 이후에도 지켜주셨는데 다시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부산과 여수를 오고 가면서 제품 안전 테스트를 합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0: 주시되 믿지 않는 직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회사와 또 모든 문제 또 직원들까지 이렇게 기도해 주시라고
1: 예, 감사합니다.
0: 기도 좀 올리셨습니다. 예,
1: 기도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이 큰 복입니다.
0: 그럼요.
1: 예, 성경 한 구절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0: 아멘. 아멘.
1: 예, 믿는 차원을 넘어서 응답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아는 그러한 성경 말씀입니다.
0: 아멘.
1: 하나님 익명으로 하나님 이 귀한 기도의 사연을 올렸습니다. 들어주시옵소서.
0: 아멘.
1: 만나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회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지배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0: 주여
1: 만나 주시옵소서.
0: 아멘.
1: 만나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정말로 이전에 지금까지 어려움은 다 주님께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의 은혜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아름답게 놀랍게 하나님 기적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그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주여 익명으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0: 아멘.
1: 무거운 짐을 벗겨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네,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 또 직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줄로 믿고 저희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마음의 품은 간절한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62-9750-662-9751번으로 전화주시고요.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입니다. 또 카카오톡으로도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친구 검색에서 전남동부 극동방송이라고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긴급한 기도 제목은 긴급이라고 또 이름 밝히기가 어려우신 분은 익명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응답 사연도 보내주시면 함께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듣겠습니다. 찬양 듣고 계속해서 소망의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시와 그림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입니다.

0: 우리의 힘과 소망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오늘은 순복음여수교회 정현아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도 사연입니다. 6101님 저희 교회 김혜진 집사님의 딸 김은지 성도님 지난주 금요일에 제왕절개로 아기를 출산했는데 하루 뒤인 토요일에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졌습니다. 폐로 가는 혈관을 뚫는 수술을 했지만 뇌사 상태라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사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0: 아멘.
1: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0: 아멘.
1: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0: 아멘.
1: 하나님 6101님의 간절한 교회의 집사님 따님을 위하여서 김은지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0: 아멘.
1: 주여 보시옵소서. 아버지 아기를 출산했는데 하나님 하루 뒤인 토요일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졌고 폐로 가는 혈관을 뚫는 수술을 했지만 뇌사 상태라고 합니다.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만병의 대의사가 주님이십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이 김혜진 집사님과 김은지 성도님의 이 가정이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이 될 수 있도록
0: 아멘.
1: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 김은지 성도님을 만져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1: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기적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치료의 아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1: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0: 아멘.
1: 어서 적게 의식을 찾게 하시고
0: 아멘.
1: 가장 정상적인 아버지여 정말로 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어려움은 다 떠나갈지어다.
0: 아멘.
1: 모든 어려움은 다 떠나갈지어다.
0: 아멘.
1: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0: 아멘.
1: 예수 이름으로 건강을 회복할지어다.
0: 아멘. 아멘.
1: 예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0: 아멘.
1: 치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0: 아멘.
1: 주의 놀라운 사랑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사랑하는 딸을 붙잡아 주시고
0: 주여.
1: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1: 치료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0: 아멘.

0: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1: 아멘.
0: 정상으로 돌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1: 아멘, 아멘.
0: 믿습니다.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2: 아멘.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계시죠? 우리 김은지 성도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함께 기도하시겠지만 방송을 들으시는 분 함께 기도하셔서 하루빨리 정상으로 회복될 줄로 믿고 저희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5589님 친정엄마 김양님 성도님이 지금 수술 들어갔습니다. 14년 전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는데 오른쪽 무릎에 염증이 심하게 또 염증 제거 수술을 하러 지금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인공관절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항생제 뼈를 넣고 염증이 사라지면 다시 인공관절을 넣는 수술입니다. 수술을 하시면 거동도 못하시고 최소 두 달 입원을 하셔야 합니다. 4년 전 암 수술로 모든 면역이 떨어져 계십니다. 수술 무사히 잘 받으시고 염증도 빨리 잘 제거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친정엄마를 위해서 기도 좀 올리셨어요. 목사님.
0: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0: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시편 30편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2: 아멘.
0: 김양님 성도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2: 주여.
0: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2: 아멘.
0: 수술하는 의사분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오른쪽 무릎이 아버지의 염증 제거 수술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모든 아버지 수술도 잘 되게 하시고 주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면역이 떨어져서 고생을 하지 않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면역력을 키워 주시옵소서. 깨끗이 수술 잘 받고 염증도 잘 제거되고 하나님 퇴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2: 아멘.
0: 5589님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2: 아멘. 네, 의사의 손길로 수술 잘 하게 하시고 또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가서 하루빨리 회복되시기를 저희도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 2846님입니다. 안녕하세요. 20세에 처음으로 교회를 알게 되어 다니게 되었는데 가정을 이뤘지만 저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시댁은 천주교이고 남편 누나는 수녀님이세요. 남편과 아들 둘이 있는데 교회에 같이 다니고 싶어 중보기도 신청합니다. 항상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유튜브에서 하나님 말씀과 CCM을 들으며 기도하는데 아직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가족과 교회 다니면 하나님 가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네요.
0: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2: 아멘.
0: 2846님의 이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2: 아멘.
0: 남편과 아버지 하나의 아들 둘이 있는데 먼저 가정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그들에게 전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 아멘.
0: 하나님 2846님의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2: 아멘.
0: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외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남편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남편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생각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0: 아들 둘이 정말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그 가정이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가득 찬 귀한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2: 아멘.
0: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댁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섬기는 복된 가정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0: 천하보다 귀한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그 가정이 아버지여 정말로 귀한 영혼들이 예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2: 아멘.
0: 성령님 그 마음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2: 주여.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2: 아멘. 아멘.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셨는데 가족 구원 분명히 될 겁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저희들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9337님. 어린 아들이 조울증, 우울증 진단받았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의 말도 잘 듣지 않고 있으며 아직 자신의 병명은 모르지만 부모의 말에 모두 반대합니다. 기적을 베푸셔서

0: 어린 아들의 병이 낫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평생 잘 섬기는 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만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아멘.
0: 어린 아이들도 이런 병이 있나 봐요,
1: 글쎄, 그건
0: 목사님.
1: 그렇죠. 하나님, 9337님의 기도를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0: 아멘.
1: 어린 아들이 조울증,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하나님 마음이 어머니로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아픈 줄로 압니다. 부모의 말도 잘 듣지 않고 아버지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지금 아버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귀한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들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이 귀한 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게 하여 주셔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조울증 우울증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0: 아멘.
1: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0: 주여.
1: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이 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하나님 그래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마음들이 악한 마음들이 잘못된 마음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0: 아멘.
1: 예수님 만나주시고 새 힘을
0: 아멘.
1: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아버지와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오늘도 많은 사연을 신청한 아버지의 신청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시간상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들의 아버지의 기도 사연 하나하나도 다 들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0: 아멘.
1: 주시고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 민족 위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9337 아드님 모든 게다 회복될 줄로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소망의 기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어요. 오늘 소개해드리지 못한 기도 제목들은 다음 소망의 기도 시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기도 제목들은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또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순복음예수교회 정현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간절한
1: 감사합니다.
0: 기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바쁜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힘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서인철 PD, 진행의 여천연영교회 사모 조혜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2-9472-538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 합동 순천 노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목사, 장로 부부, 친선, 체육 행사를 6월 16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종목은 배구와 족구, 반려구, 윷놀이 등으로 진행하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9007-0691-069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선교회는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여수 여천교회에서 제42회 농협 농촌복음화 2026 전국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소서라는 주제로 열리며 강사는 여천교회 정훈 목사, 서미화 국회의원, 김정석 목사의 찬양 간증으로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갤러리 빛과 소금은 6월 14일 주일까지 제17회 박인호 개인전 빛으로 소금으로 평화의 순례자로란 주제로 전시회를 엽니다. 독일 유학과 해외 개인전 경험을 가진 중견 서양화가 박인옥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유화, 판화 등 51점의 작품을 선보이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83-0691-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장 통합 여순노회는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여천제일교회에서 6.25 평화통일 기도대성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여순노회장 사랑제일교회 김채순 목사, 여순노회 남북한 선교통일위원장 여수살리는교회 임기환 목사며 자세한 문의는 010-6644번에 0675-06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서동리교회는 6월 14일 주일 11시에 전도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새생명축제를 개최합니다. 말씀과 주의 사랑이 넘치며 벚꽃길로 유명한 돌산의 서동리교회의 이번 축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부어지길 원하며 문의는 010-2367번에 3441-344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필그림 합창단은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합창단 창단 연주회를 여수시민회관에서 개최합니다. 지휘 김석철, 소프라노 조가은, 바리톤 윤상수, 오르간 박예은, 첼로 이예준, 피아노 김성진이 함께하는 이번 무대는 삶과 위로 그리고 평안을 노래하는 깊은 감동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952번에 5008번, 5008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남노회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에 순천 천보교회에서 목회자 및 평신도 이단대책 예방세미나를 엽니다. 최근 주요 이단사이비의 동향과 대책이란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녀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광명 중앙교회에서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 선교 합창단 순천 장로 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 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3606번에 3101-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 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극동방송의 방송선교 역사는 함께의 역사입니다. 1956년 벽안의 선교사에 의해 한 알의 밀알처럼 시작된 극동방송은 올해 장사 70주년을 맞았습니다. 70년 동안 오직 복음이라는 외길을 오롯이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또 방송 선교를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전파 선교사와 함께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하나님과 함께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갈 전파 선교사를 찾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할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이 기간 전파 선교사로 가입하시는 분께는 주옥 같은 찬송가 31곡의 가사를 필사할 수 있는 찬송가 필사 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절절한 십자가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 바로 여러분입니다.

0: 극동방 송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광주 포도원 교회 홍공숙 장로님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방송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전도자 광주 포도원교회 홍공숙 장로입니다. 23년째 전도가 본업인 제가 전도하자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며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전도해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길. 전도합시다. 전도는 순종만 하면 되어지는 것이다.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셨다. 전도가 안 되고 어렵다면 왜 명령하셨을까요? 주님 사랑, 영혼 사랑,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전도자는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사람, 십자가를 바라만 보아도 눈물이 글썽해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노방전도하면서 제일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0: 기도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시게요. 이렇게 외칩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하는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꼭 전도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웃사랑의 가장 큰 실천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시고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전도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할렐루야.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광주 포도원 교회 홍공숙 장로님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이 좋다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기했거든요, 솔직히. 국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극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도하는 헬렌드론 인터내셔널 여수 웅천학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세상에 거두지 할 수
1: 없으니. 1분 찬송. 자연산 전복의 맛집. 믿음의 기업 남경전복에서 보내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지역 성취화를 위한 정오의 기도. 오늘은 순천 향상교회 주경호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사랑과 은혜이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믿는 모든 인생에게 영생을 선물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함에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의 마음을 빼앗겨 살았던 시간을 회개하오니

0: 용서하여 주옵소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충천한 이 시대 말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질서와 충만 빛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대와 환경 혹은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의 허물과 들보를 먼저 돌아보는 지혜를 주시어 불평과 원망, 시기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복음이 들어온 지난 140년 세월 속에 생명을 바친 선교사님들의 헌신의 열매가 전국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 나타났듯이 이제 한국교회가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극동방송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헌신이 열매로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자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무거운 의료 장비와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평생을 집안에 고립되어 지내야 했던 중증 장애 아동 가정을 위해 복지재단과 기업이 손을 잡았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2: 몸이 자라면서 기성 유모차를 탈 수 없었던 중증 장애 아동들에게 이동의 자유를 선물하고 외출의 문턱을 낮춰주기 위한 특수이동보장구 지원 사업이 돛을 올렸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은 어제 중증 장애 아동 가정의 외출을 돕기 위해 맞춤형 특수유모차 500대를 지원하는 산책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는 5살 하랑이 부모의 요청으로 유아용품 기업 와이업이 개발에 나선 후 미랄복지재단의 합류로 지원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새로 제작되는 유모차는 하단에 부피가 큰 산소통을 실을 수 있는 거치 공간을 마련했고 상체를 완전히 눕힐 수 있는 특수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오는 8월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한 뒤 오는 9월에는 유모차를 받은 가정들과 함께 서울에서 가족 참여형 걷기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고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법제화하기 위한 인간생명보호법 제정학술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음선필 교수는 어제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낙태죄 개정 시한이 지난 지금까지도 입법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규정할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 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는 이번 법안이 인간 생명 존중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이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법적 처벌을 부과하는 핵심 원칙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명진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운영위원장 역시 현대 의료현장이 유물론과 공리주의에 잠식되어서는 안 된다며 의사는 수정부터 자연사까지의 생명연속성을 인위적으로 끊어내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으로 현지 사상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 선교사와 교민들의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재산상의 피해는 확인되고 있으나 우리 국민의 인명피해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진 피해가 집중된 제너럴 산토스 지역의 장춘철 선교사는 현지 교민과 한국인 선교사들은 모두 안전한 상태지만 건물이 낡은 현지 교회들의 담이 무너지거나 시설이 파손되는 등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바오 지역에서 활동하는 박광하 선교사 역시 지진 여파로 다바오 동행교회 예배당 건물 외벽에 큰 균열이 발생해 긴급 보수 공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장 선교사는 제너럴 산토스가 무슬림 영향이 강한 지역이라며 피해를 본 현지 교회와 교인들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에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고물가 경기 침체로 청년들과 취약계층의 결식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의

0: 영세교회 성도들이 힘을 모아 3,000원짜리 청년식당을 운영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영세교회 고정환 장로내외는 교회 설립자인 고 김종수 목사의 호를 딴 한밀 청년 밥상을 열고 국내산 식재료로 만든 김치찌개를 취약 주민들과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식당은 주변 상권을 배려해 평일 저녁 시간에만 운영되고 있으며 영세교회 성도 30여 명이 요일별 봉사자로 참여해 조리와 홀서빙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물주가 식당 취지에 공감해 매달 쌀과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장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과 은둔형 청년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밥상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역사회에 선하게 전해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거나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순천 28도, 광양 27도, 여수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남해안에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 수 있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당분간 전남 동부 지역은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며 점차 더워질 전망입니다. 건강관리와 수분 섭취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지금까지 이진아였습니다. FEBC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40여 년 동안 중국 제나라의 세 명의 왕을 제상의 자리에서 모신 존경을 받는 인물 안영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상이 돼서도 고기 반찬을 한 가지 넘게 올리지 않았고 자신뿐 아니라 식솔들에게도 비단 옷을 입지 못하게 했다고요. 왕이 하루는 자신에게 간언을 올린 신하에 대해서 안영에게 물어봤는데요. 그는 폐하의 의견을 그저 동조하러 온 아첨꾼입니다 라고 평했습니다. 다음날 또 다른 신하가 찾아와 간언을 했고 다시 왕은 안영에게 물어봤는데요. 그러자 조화로운 말을 할 줄 아는 충직한 신하라고 중용하라고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이 물어봤는데요. 내가 듣기에 두 사람 다 비슷한 말을 했소. 그런데 왜 한 사람은 아첨꾼이 되고 한 사람은 지혜 있는 충직한 신하가 되는 것이오? 폐하의 말을 듣고 모자란 것은 차기할 방도를 말하고 넘치는 것은 적당히 할 방법을 말하는 사람은 바른 말을 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폐하의 말에 장단을 맞춰 긍정을 긍정하고 부정을 부정하는 사람은 그저 아첨꾼일 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주신 말씀 성경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내 가치관을 바꾸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라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사울의 말과 행동에서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운운하면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시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짓된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말하는 기준이 자신이 복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유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자신의 욕심과 유익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 그는 사울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원하심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에 1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결코 성령의 이끄심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오해하는 자들이 갖는 특징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이 실수하는 지점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 성에 있는 것이 자신에게는 유리한 상황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이라고 쉽게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고 행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결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결론, 기쁨과 평안이 전혀 없는 결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을 현재 시점에서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에서 살핀 다윗과 사울의 경험을 통해 최소 두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처럼 자신의 원함이 전부라면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탄의 유혹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의 동기와 의도가 온통 자기 중심적이거나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다면 아무리 상황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간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원하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상황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힌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간에 거기에 복종할 마음과 동기가 자신 안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동기로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우리는 현재 상황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시편 9편 2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 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1: 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 데이
1: 6월 11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0: 요 며칠 사이에 한 외신 보도가 눈길을 끈 게 있어요. 최근 북한의 경제가 크게 성장을 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1: 네.
0: 대북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북한의 경제 성장 사실 중국과 러시아와의 교역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거든요.
1: 네. 그러면서 평양에는 수년 동안 수만 채의 주택이 공급되기도 했고요.
0: 네.
1: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경제가 나아진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 러시아로 군대를 파견하기도 하고 중국과의 교역이 늘어나면서 일정 부분 경제가 성장하는 듯

0: 보이기도 해요.
1: 네.
0: 하지만 이 모든 사안은 북한 사회를 대변하지 못하죠.
1: 그렇습니다.
0: 평양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북한이 워낙 변수도 많아서 아직은 두고 봐야겠죠.
1: 네. 우리 정부도 그래서 이 보도를 놓고 평양의 발전된 모습만 보인 것일 뿐 북한 지방의 사정은 크게 다르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0: 네.
1: 북한은 여전히 평양에 사는 사람들, 충성층에게는 좋은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 대부분이 살아가는 지방에서는요. 오늘 이 한 끼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을 정도로 북한 주민의 반 정도가 영양실조라는 분석이 지금도 나올 정도로
0: 네.
1: 삶이 나아진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0: 북한은 반드시 변화돼야 합니다.
1: 아멘.
0: 그리고 북한도 여러모로 발전해야 이 통일의 부작용도 줄이고요.
1: 네.
0: 당장 오늘을 위해 살아가는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의 삶이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북녘의 그 환경도 더 나아지겠죠. 북한이 그렇게 벌어드는 돈을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 같은 곳에 쓰지 않고요. 주민들을 돌아보며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복음의 변화의 바람이 북한 땅 가운데 일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1: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 데이.
0: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고요. 북한의 변화의 바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는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향한 소망의 나눔도 좋습니다. 샵 1069번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또 무엇 하며 듣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1: 네.
0: 우물정 1069번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으로 기다리면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쉐키나 찬양단의 찬송 함께 할게요.

0: 생방송 OFD 오늘의 첫 찬송으로 함께했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전해드렸는데요. 주님을 만나 우리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북녘의 영혼들도 주님을 알아 또 변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북한 땅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오늘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9734 성도님께서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숨죽이며 주님께 부르짖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대전에서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는데 음식 만드시면서 방송 듣고 계시다고 기도의 메시지와 함께 출석해 주셨습니다.
1: 네, 5297님은 북한도 경제 이 무역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네. 예수님도 많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아멘.
1: 참 이렇게 비즈니스 선교 차원에서 가는 통로가 네. 확장됐으면 좋겠어요.
0: 맞아요. 그런 날에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북녘 땅에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 방송 전파뿐이지만 우리 극동방송의 방송 전파와 더불어서 다양한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논산에서도 오랜만에 출석 체크 문자가 왔고요. 포항에서도 항상 출근길에 듣고 계시대요. 5130님 반갑습니다.
1: 네, 울산에서도 하남주 집사님이라고 하시면서 문자를 주셨는데
0: 네.
1: 지금 울산 장생포 수국축제 갔다가 점심 먹으러 가는 길이에요.
0: 네.
1: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수국을 보니까 북한 동포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주님 안에서 통일되면 이 수국축제 함께 가고 싶어요. 수국축제도 너무 좋고
0: 네.
1: 근데 북녘 땅에도 북녘 땅에서 피는 아름다운 또 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최근에 북한 관련된 소식 보니까
1: 네.
0: 그 유채꽃이 북한에는 이제 폈대요. 신의주 그 강변에 노랗게 핀 유채꽃 즐기는 북한 주민들 사진 나온 게 있었는데
1: 네.
0: 이런 꽃 구경 뭐 남북이 오가면서 그런 아무런 장애 없이 함께 방문하고 또 하나가 된 그런 나라에서 즐길 수 있어야겠죠.
1: 네.
0: 하나님 만드신 그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한 줄의 기도와 함께 어디에서 방송 듣고 계신지 출석 체크 기다립니다.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1: 오늘도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뼘 좁혀보는 언어차이 퀴즈 시간 한뼘 차이 준비하고 있고요.
0: 네.
1: 매주 목요일마다 남과 북의 청년들이 함께 우리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너와 나의 어울림 시간, 오늘의 또 주제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님 안에서 함께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겠어요.
0: 그래요. 여러분도 뭐 가족들끼리 또는 교회 지체들끼리 어떤 기도 공동체들끼리 네. 이야기도 함께 나누면서 오늘은 좀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될 내용들 살펴볼 거거든요.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축하사연 기도 제목도 저희 시간에도 저희 들려드릴 거예요. 나눠드릴 거예요.
1: 네.
0: 축하해드릴 테니까 역시 문자로 어플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시고 한편 차에 문제 풀어볼 텐데요.
1: 나가서 전하라 찬양사역자 최명자 씨입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자, 오늘도 하나와 민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남북한 언어 표현이 차이가 이렇게 있지만
1: 네.
0: 이렇게 알아가니까 한편 가까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문제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북한이 고향인 아내의 말을 그렇게 잘 들어보시고요.
0: 네.
1: 북한어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일지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자, 오늘은 어떤 것에 담겨 있는 어떤 물건들은 이제 전시하거나
1: 네.
0: 놓았을 때 보이는 모양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1: 아, 그렇죠.
0: 이거는 지현 씨는 좀 생소한 표현이라고는 했는데
1: 네.
0: 제가 아는 거 보니 옛날 말인 것 같긴 합니다. 자, 정답 어디로 보내시면 될까요?
1: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0: 네.
1: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자, 한편차의 문제 나가기 전에 조금 전 찬양 제목 다시 알려드리면 최명자 사모님의 음성으로 나가서 전하라라는 곡이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방금 나간 곡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극동방송 어플이나 홈페이지
1: 네네네.
0: 들어오시면
1: 그쵸.
0: 보실 수 있어요.
1: 선곡표가 따로 있어서
0: 네.
1: 지금 이거 궁금해하신 분도 어플로 듣고 계셔서
0: 네.
1: 거기 딱 선곡표 이렇게 있을 거예요. 눌러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하나 민수 한편차의 문제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0: 좀 봐요, 여보. 어떻게 이렇게 예쁘고 모록이 담았을까요?
1: 어, 뭐가? 이게 뭐? 모르겠다고?
0: 아니, 모록이. 모록이 모릅니까? 담긴 모양이 아주 딱 모록이 아니에요.
1: 아, 이것도 나만 못 알아듣지, 이거 정말. 아, 모록이 담겨있다. 뭐 좋은 의미인 것 같은데. 아, 뭘까? 뭐지?
0: 자, 그럼 뭐든 한 개만 있으면 예뻐요, 안 예뻐요?
1: 안 예쁘죠.
0: 그렇죠? 여러 개를 이렇게 쌓아두고 포개놓으니까 어때요?
1: 보니까 아주 배가 부르겠어요.
0: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걸 모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모록이 있다. 알겠어요?
1: 어렵다. 하지만 알겠어요. 기억해 볼게요. 이건 모록이 모록이다. 모록이 모록이.
2: 오늘 보니까 민수가 이제 배움에 약간 지친 것 같아. 아, 그냥 있어요. 모록이 모록이. 대충 가는 느낌인데 정신 네. 차리세요, 민수 씨. 자, 오늘은 자 이런 거 이렇게 담겨 있는 거를 모록이라고 하는 거예요라고 했습니다. 좀 네. 감이 오셨기를 바랍니다. 모록이 북한어 표현인데요. 무슨 뜻일까요? 1번
3: 엉망진창으로 마구마구.
2: 아, 그냥 대충 막 이렇게 쌓아서
3: 그쵸, 그쵸.
2: 이렇게 모아놨거나 담아놨던 거.
3: 질서 없이.
2: 네, 2번
3: 소담스럽게.
2: 소담스럽게. 자, 엉망진창으로 마구마구라는 뜻이 그 1번이고요. 소담스럽게라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2번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힌트 좀 주십시오.
3: 와, 아니 저 이게 저도 이게 표현을 잘 안 하는 그런 단어다 보니까
2: 네.
3: 이렇게 딱 예문들을 많이 봤는데. 이 지금 어플리케이션을 남겨주신 이분이 정말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2: 네.
3: 수북기.
2: 오.
3: 그쵸.
2: 그쵸.
3: 네.
2: 네.
3: 이게 뭔가 음식이 이렇게 모록이 쌓여 있기도 하고 탐스럽게 쌓여 있을 때도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
2: 네.
3: 푸짐하게도 말하는 것 같고 그리고 좀 모록이 핀 국화지. 모록이 쌓인 한방눈.
2: 오.
3: 요렇게 표현을 북한에서도 표현을 한다 해요.
2: 저는 먹는 것만 계속 생각이 나는데 어디 쟁반에 밖에 나갔다 왔더니 엄마가 아, 우리 상균이 너무 수고했네 너 이거 먹으렴 해가지고 맛있는 오렌지를 이렇게
3: 아 좋죠 좋죠
2: 예쁘고 아주 예쁘게 이렇게 담아주셨어요.
3: 모록이.
2: 모록이. 이럴 때 모록이
3: 담아주셨어요.
2: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쟁반에 이렇게 그 뭐 감이나 귤이나 사과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층층층층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냥 탐스럽고 풍성하고 뭔가 예쁘게 이렇게 있는 모양. 그럴 때였습니다.
3: 모록이.
2: 그게 모록인데
3: 네. 무슨 뜻일지.
2: 1번이
3: 엉망진창으로 마구마구.
2: 2번이
3: 소담스럽게.
2: 네. 이 정도면 됐잖아요. 정답 지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3: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네. 우물정 1069번이고요.
2: 네.
3: 0229님이 갱상도에서는 수북이라고 표현을 수북이가 사투리인 거 아니에요?
2: 이게 근데 약간 조금 네. 느낌 달라요. 수북이는 네. 엄청 푸짐하게 풍성하게 담아놓는 거고 요거는 그렇지는 않아도 되게 정갈하고 예쁘게 담겨져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3: 아, 그 수북이는 그러니까 오늘의 정답과 오답 사이에 어떤
2: 맞아요, 맞아요.
3: 그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2: 그냥 뭐 인심 좋게 뭔가 넉넉하게 엄청 많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때 이런 수북하다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요거는 오늘의 모다 뭐지 모록이는
3: 네.
2: 좀 이렇게 예쁘게 양은 적더라도
3: 맞아요, 맞아요.
2: 너무 보기에 좋게 담겨져 있는 이런 느낌인데.
3: 오, 8874님 오늘 좀 쉽다고 오~ 하시네요. 힌트 하셨나요?
2: 그러면 지현 씨보다 나이가 조금 더 있으신 거예요. 자, 웨이옴입니다. 내영원의 햇빛 비치는 찬송 함께 하시고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 만나보겠습니다.

0: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도 남북한 출신 2030 청년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야, 또 오늘은 어떤 분이 이 자리에 오셨을까요?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반갑습니다. 잠실에서 온 보라입니다.
3: 네, 마곡에서 온 주주입니다.
4: 안녕하세요. 방배 출신 삼순입니다.
5: 북에서 온 웅입니다.
0: 반갑습니다. 저도 소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5: 피디님의 소개도 한번. 아, 예.
0: 자, 일산에서 온 균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또 다른 조합으로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2: 여러분, 통일이 당장 내일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들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까요? 갑자기 일어나는 통일이라면 발생할 문제들도 참 많을 텐데요. 경제,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상호 이해나 교육 등의 문제 등도 분명 발생할 겁니다. 준비 없이 통일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각자 맡은 영역에서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오늘은 통일 이후에 시급한 과제라는 주제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0: 오늘은 만약 아마 당장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뭘까, 과제는 뭘까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통일이 오늘 내일 이렇게 바로 갑자기 이루어진다면 네. 어떤 과제들을 빨리 먼저 해결을 해야 될까요?
2: 해결해야 될 게 진짜 많을 텐데 지금 제 마음이 당장 달려가고 싶거든요. 사실. 근데 달려가려고 제가 진짜 마음먹고 찾아봤어요. 네. 근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DMZ 부근에 지뢰가 너무 많아서 달려가다가 까딱해서는 그 자리에서 동력을 가보기도 전에 하나님 보는 일. 아. 그래서 이런 안전한 좀 인프라를 세우는 거가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죠.
0: 맞아요. 네. 남북한 사이에 이 휴전선이 일대 수백 수천만 발의 지뢰가 매설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뉴스 보면 그 장마철에 홍수 났을 때 떠내려오든지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지뢰를 해체하고 제거하는데도 엄청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2: 그럴 거예요.
0: 네, 안전하게 오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게 우선일 거다. 또 다른 의견은요?
3: 전 이제 동독과 서독의 경우처럼 만약에 북한 출신 분들이 남한으로 다 몰려오게 되면 네. 주거시설이 엄청 마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임시로 거주할 만한 공간이나 정착할 시스템을 정부에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마도 우리 삼순이님은 북한이 붕괴됐을 때 무너졌을 때 그래서 난민이 대량 발생해서 이쪽 남한으로 막 몰려들었을 때를
3: 맞아요,
0: 예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도 그때를 생각해서 휴전선 일대라도 저 임시 거주시설이나 정착촌을 좀 만들어야 되는

0: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한 10여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다른 분은요?
1: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질적인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예. 그것보다는 이제 남과 북에 떨어져 있는 시간이 오랜 만큼 주민들 사이에 이런 문화적 격차나 그리고
2: 중요하죠.
1: 네, 서로의 쌓인 오해의 소지도 조금 푸는 게 먼저 우선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 네. 혹시 옥님이 느끼시기에 어떤 네. 오해를 가장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1: 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북에서 오다 보니까 네. 어릴 때부터 이제 북한에서는 남에 대한 안 좋은 교육을 많이 받거든요.
0: 아, 남한에 대해서?
1: 네, 네. 적대적으로 이제 대한 교육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이제 북한 사람들이나, 그리고 남한에 있으신 분들도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조금 무서운 이미지로 많이 각인되어 있어가지고, 예. 네.
3: 좀 맞아. 마음을 모으는 시급하겠다.
0: 그렇죠. 네. 서로를 적대시해왔던 세월이 80년 이제 넘었으니까, 아마 처음부터 호감으로 느끼기보다는 뭔가 모를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있는
2: 경계해야 되는
0: 그런 게 있을 네.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외국 사람보다도 맞아. 북한 사람, 남한 사람을 그렇게 느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우리 고개를 숙이고 계신 우리 주주님 네. 우리 너와 나의 어울림 처음 오셨는데 어떤 의견이 좀 생각이 드세요?
4: 저는 일단은 식량과 보건 의료 부분이 회복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0: 아,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4: 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식량과 이런 보건 의료에 있어서 좀 확충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0: 네.
4: 듣기로는 이제 북한의 식량 자원과 보건 의료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0: 그렇죠.
4: 들었어서
0: 네.
4: 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식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시설들도 확충을 하고 또 북한 지역 농업 같은 것들이 낙후되어 네. 있으니까 이것을 정비를 해서 북한 측에서도 농업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남한보다 여러 면에서 보건 의료면 또 어떤 식량 생산이나 자금 면에서 또 지역적으로 많이 어려웠으니까 그것을 빨리 회복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2: 맞아요. 저는 교육 하면은 사실 해야 될 교육은 너무나 많겠지만 네. 북에서 온 친구 사례를 생각하면 사실 사기를 안 당하는 방법 이런 거 너무 중요할 것
3: 진짜
2: 같아요.
3: 진짜 너무 쉽게 당해.
2: 아니 이게 맞아요. 진짜 네. 자본주의 사회의 광고라는 게 네. 이게 광고와 사기 맞아. 그 어딘가 지점에서 미묘하게 헷갈리는 맞아요. 것들이 우리는 인간적으로 아 이거 이상한데 수상한데 이런
3: 맞아.
2: 내 친구가 그게 없었던 거야.
0: 순수해.
2: 이상한데 돈을 보내고 그랬었어요.
0: 아니 웅이님도 처음 한국에 오셔서
1: 네.
0: 그런 위험이 많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아,
1: 저는 이제 그래도 좋은 분들이 많이 주변에 만나가지고
2: 네,
1: 겁이는 많이 없었는데
2: 네.
1: 간략하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서 그 금액을 다 정산을 못 받는
2: 네. 너무 나쁘다 사실은
3: 진짜.
1: 처음에 있은 일이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주변으로부터 이제 좀
0: 잘못된 거다
1: 네 잘못된 거다라는 좀 이야기를 듣고 그 이후부터는 또 잘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0: 사실 뭐 좋은 사람이 훨씬 많지만
1: 네.
0: 이런 물정을 모른다 그리고 나만의 그 생활을 잘 모를 거다라는 것 때문에 소위 등쳐먹는 사람들이
2: 어떡해요 네.
3: 진짜
1: 아니 생각외로 많더라고요.
0: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없기 위해 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경제 교육이라든지
2: 네.
0: 그리고 남한 사람들과 또 우리 자유시장 경제 세계 또 민주주의 네, 살아가는 그런 교육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에 왔을 때 하나원 같은 데서도 그런 적응 교육을 또 하잖아요,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0: 예, 이런 게 꼭 필요한 것처럼 통일 이후에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맞아요.
0: 예.
2: 뭐 미디어 리터러시도 그렇고 이거는 남북한에 뭐 할 것 없이 요즘에 너무 AI를 활용한 다양한 그 잘못된 맞아요. 정보가 많이 있어서
0: 예.
2: 좀 디지털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교육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그 아까 주주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식량이나 의료 서비스가 북한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네. 이야기하시는데 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의료 서비스나 식량이 들어가기 위해서 북한에 그보다 유통망이 먼저 깔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북한에 다니다 보면은 도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하루면 반나절이면 갈 거리를 거긴 며칠씩 가거든요.
0: 그렇죠.
1: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인프라가 깔린다거나

0: 안쪽에 뭔가 개발이 이루어지려면은 먼저 도로를 깔아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1: 진짜 실질적인 부분. 네. 그러게요. 네. 저는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오랜 시간 동안 분단되어 있었던 만큼 이러한 모든 인프라 확충이나 또 뭐 교육 문제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런 갈등이나 이런 문화적 차이 같은 것들을 함께 좀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좀 가장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문화적인 이질감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함께 또 공유하고 또 서로 각자 상호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좀 필수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 아마 단기간에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시급하다고는 생각이 들면서도 정말 오랜 기간 계속 그래서 꾸준히 또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될 그런 맞습니다. 일들인데요. 통일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과제를 우리가 먼저 선정해보고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었습니다.
1: 네.
2: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닥치듯이 맞닥뜨려지는 그런 통일이 아니라 열심히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대비하는 통일 그러면 아마 많은 갈등이나 어려움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한번 가족들과 또 교회에서나 지체들과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보면서 기도로 먼저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통일 이후 시급한 과제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3: 보라, 주주,
4: 삼순,
0: 문이었습니다.

0: 우리 청년들과 함께 통일이 갑자기 이루어진다면 가장 빨리 해결해야 될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이 뭘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좀 준비를 해놔야 될 필요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1: 네.
0: 뭐 기도로도 당연히 준비해야 되지만 여러 각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통일의 상황들을 설정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또 준비해보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 주제도 저희가 매주 나누는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공동체에서 가족과 해보시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한평창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저희가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1: 북한어 표현 모록이, 모록이에요.
0: 네.
1: 모록이가 무슨 뜻일지 1번이 엉망진창으로 마구, 2번이 소담스럽게인데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0: 예.
1: 5189님은 또 좀 전에 이렇게 너와 나의 어울림 함께하는 시간에 대화가 안 돼서 참 소통에 문제가 있을 법한 것 같아요 하셨는데
0: 네.
1: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편 차이를 푸는 것도 있죠.
0: 그럼요. 그래서 어떤

0: 분이 아까 또 문자 같이 주셨는데 북한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같이 소통하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8234님도 네. 정답 남겨주셨는데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도 삼아주시면 좋겠고 오늘 정답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3629님은 아무렇게 담아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모르게 담은 음식이 더 맛있게 보이지 않을까요?
1: 그렇죠. 그렇죠. 마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조금 이렇게
0: 지현 씨가 맞죠? 맞죠? 했는데 이분이 뒤에 문자를 정답 맞죠? 맞다고 해주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2: 맞아요.
0: 맞는데 저희가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번이
1: 엉망진창으로 마구,
0: 2번이
1: 소담스럽게.
0: 예, 북한어 표현 모록이라고 쓰는 건 우리말로 어떤 뜻일까 여러분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힌트 드리면 음식으로 했다고 하면 어떤 쟁반이나 그릇에
1: 네.
0: 아주 이렇게 예쁘게 담아놓은 거.
1: 탐스럽고 푸짐하고 먹음직스럽게.
0: 네.
1: 근데 그런 게 참 소소한 재미인 것 같기도 해요.
0: 그렇게 또 소소한 이게 고급 식당으로 갈수록
1: 네.
0: 그렇게 아, 담기잖아요. 그렇죠?
1: 네.
0: 참고하시고.
1: 기술이죠, 그것도.
0: 네. 제 마음도 여러분 모록이에요. 여러분을 향해서. 보금통일의 마음은 저는 이렇게 모르게 담아두고 있어요. 왜 이렇게 비웃는 거야?
1: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긍정의 웃음.
0: 그죠? 자, 샵 1069번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엔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뼘짜리 퀴즈 정답이 뭐냐면요.
1: 모로기의 우리말 표현 정답은 2번 소담스럽게였습니다.
0: 네, 소담스럽게.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도 좀 이렇게 수담스럽게 담아보시고 이왕 먹는 거 좀 수담스럽게 담고 아셨죠? 자, 보내주신 문자들 몇 개 소개해드릴게요.
1: 가지런히 예쁘게가 아닐까요? 9766님. 뭐 주관식이라면은
0: 맞아요. 그런
1: 맞아요,
0: 의미예요.
1: 맞아요. 네. 이번 소담스럽게가 약간 이런 의미죠. 가지런히 예쁘게.
0: 네. 오늘은 어려운 말이네. 2589님. 그래도 정답 잘 맞추셨어요.
1: 그리고 저는 북한과 아주 가까운 강원도 철원에서 살다가 제주도로 이사한 지 4년 되는 사람인데 오. 항상 이 방송을 들으면 고향이 생각난다고 하시면서
0: 네.
1: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또 참여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0: 네.
1: 감사합니다.
0: 자, 그리고 리어카의 소담스럽게 과일을 정리하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 신앙도 저렇게 예쁜 모양이면 좋겠다. 또 그런 의미로 정답 2번 8401님 정답 남겨주셨고요.
1: 네. 그리고 늘 주님의 은혜도 모로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죠.
0: 그냥 뭐든 할 때 예뻤으면 좋겠다.

0: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고요.
1: 풍성하게.
0: 네, 남북한이 복음으로 빨리 하나가 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1241님 정답 남겨주셨습니다.
1: 그리고 대전에서도 잘 듣고 있어요. 뭐 가게에서 점심 먹다가 보내봅니다. 네. 하시면서 2번 보내주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0: 네. 우리 집에 꽃들이 모여있는 걸 보면 너무 예뻐요. 정답은 소담스럽게 8845님 남겨주셨고요. 우리 아내도 음식을

0: 있는데 7201님이 아, 오늘 좀 느끼했어요 하시면서 저도 모르게 좋습니다.
1: 느끼했다고?
0: 예, 느끼했다고.
1: 그러니까 나 아니면 민수잖아요.
0: 그러니까요. 어쨌든 둘 중에 이렇게
1: 감사합니다.
0: 소감을 남겨주시면서 예. 예쁜 음식 모록이 담아서 맛있게 가족에게 대접하고 싶어요 하셨던 7201님께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1: 네.
0: 정갈하게. 오. 아 이분은 새싹
1: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0: 그래도 이번 보내주셨으니까 우리 네. 새싹회원 9442님도 선물 같이 보내드리고요.
1: 네.
0: 복음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정답을 보내봅니다. 1064님도 선물 보내드리고요. 새싹회원이 유난히 오늘 또 눈에 띄네요. 6414님도 보내드리고요.
1: 아니, 그렇다고 저희가 새싹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0: 그럼요. 네. 당첨이 되셨었던 우리 4409님도
1: 네.
0: 오늘 좋은 얘기 참 유익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통일한국 어떻게 복음통일을 이끌어 가야 할지 잘 모르지만 지도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오셨다고
1: 오, 네.
0: 정답까지 보내주셔서 선물 보내드릴 텐데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1: 예?
0: 링크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샵 1069번으로 링크가 있는 답장 받아보시면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세요.
1: 오늘도 북한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해주셨는데 저희는 더 힘내겠습니다. 여러분도 더 힘내서 복음통일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끝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전해드리면서 저희도 인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다음주에 만나야 돼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다음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오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0: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1: 더 행복하세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0: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분 찬송,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낮은 교회와 믿음의 기업 크로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광양 열방교회는 6월 22일 월요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 30분 하루 두 차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내용을 중심으로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집회란 주제로 집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한나기도원 임마누엘 교회 박예리 원장 목사며 자세한 문의는 010-9472-538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목사, 장로부부, 친선,

체육행사를 6월 16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종목은 배구와 족구, 반려구, 윷놀이 등으로 진행하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9007번에 0691-069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선교회는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여수 여천교회에서 제42회 농협 농촌복음화 2026 전국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소서라는 주제로 열리며 강사는 여천교회 정훈 목사, 서미화 국회의원 김정석 목사의 찬양 간증으로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갤러리 빛과 소금은 6월 14일 주일까지 제17회 박인호 개인전 빛으로 소금으로 평화의 순례자로란 주제로 전시회를 엽니다. 독일 유학과 해외 개인전 경험을 가진 중견 서양화가 박인옥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유화, 판화 등 51점의 작품을 선보이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83-0691-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여순노회는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여천제일교회에서 6.25 평화통일 기도대성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여순노회장 사랑제일교회 김채순 목사, 여순노회 남북한 선교통일위원장 여수살리는교회 임기환 목사며 자세한 문의는 010-6644번에 0675-06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서동리교회는 6월 14일 주일 11시에 전도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새생명축제를 개최합니다. 말씀과 주의 사랑이 넘치며 벚꽃길로 유명한 돌산의 서동리교회의 이번 축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부어지길 원하며 문의는 010-2367번에 3441-344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필그림 합창단은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합창단 창단 연주회를 여수시민회관에서 개최합니다. 지휘 김석철, 소프라노 조가은, 바리톤 윤상수, 오르간 박예은, 첼로 이예준, 피아노 김성진이 함께하는 이번 무대는 삶과 위로 그리고 평안을 노래하는 깊은 감동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952번에 5008번, 5008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남노회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에 순천 천보교회에서 목회자 및 평신도 이단대책 예방세미나를 엽니다. 최근 주요 이단사이비의 동향과 대책이란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녀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광영 중앙교회에서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 선교 합창단 순천 장로 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 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3606번에 3101-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

북극동 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극동방송의 방송선교 역사는 함께의 역사입니다. 1956년 벽안의 선교사에 의해 한알의 밀알처럼 시작된 극동방송은 올해 장사 70주년을 맞았습니다. 70년 동안 오직 복음이라는 외길을 오롯이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또 방송선교를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전파선교사와 함께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하나님과 함께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갈 전파선교사를 찾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할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이 기간 전파 선교사로 가입하시는 분께는 주옥 같은 찬송가 31곡의 가사를 필사할 수 있는 찬송가 필사 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절절한 십자가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 바로 여러분입니다.

0: 북녘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월 11일 목요일 오후입니다. 드시왔습니까? 진행자 서인철입니다. 어느새 한 해의 절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앞만 바라보며 달려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잠시 멈춰서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인도하심 때문이 아닐까요? 어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셨고 또 오늘의 새로운 일상도 선물로 허락해 주셨으니까요. 시편 118편 24절 말씀인데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이 특별한 이유는 대단한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기 때문이죠. 걱정보단 감사로, 염려보단 믿음으로 하루를 이어가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6월 11일 2시 하나님의 평안과 또 그리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가득하시길 기도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손경민의 음성으로 일상이란 곡으로 출발합니다.

네,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이란 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예배 삶, 어쩌면 큰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물질, 그거 이상보다 더 값진 것은, 우리 평범한 삶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 아닐까요? 많은 물질의 드림보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시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헌신된 삶,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는 우리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됨에 또그 은혜를 함께 찬송하며 또 행복하고 복된 시간 함께 만들어 갈줄 믿고, 오늘 찬양의 주제는 일상입니다. 또 일상과 관련된 주제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어떤 주제의 찬양을 이어갔는지 혹시 기억나실까요? 네, 기억나신 분들도

0: 계실 것 같은데 혹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끝까지 네, 처음에는 강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네, 거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찬송을 이어갔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요? 아, 문자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상과 관련된 찬양하면서 또 하루, 오늘 하루에 감사하자 이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찬양 주제를 좀 모아봤습니다. 우리 또 아까 오프닝 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지만 네, 한 해에 이제 절반을 달리고 있습니다.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요. 나머지 또 하반기는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갈까? 크고 웅장한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가니까요. 오늘 하루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인 줄 믿습니다. 아, 지금 이 소중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그것보다 복된 삶 어디 있을까요? 아침에 11시 때 우리 국동방송에서 소망의 기도 제목을 올라오는 것을 볼 때, 아, 참 마음 아프신 분들도 많지만 그보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오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선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781님 문자를 남겨주셨고요. 출석 체크 문자 그리고 9507님 오늘도 오셨고요. 그리고 9396님도 드시 왔습니다. 출석 체크합니다 하면서 함께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퀴즈 문제 올려드릴 텐데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퀴즈 문제도 풀어가시고 또 그리고 일상의 삶도 나눠주시고 은혜도 나눠주시고 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네요? 어떠셨나요? 아, 혀가 꼬이네요. 어떠셨냐요? 왜 갑자기 발음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느 하루 일상의 삶 가운데 그 감동,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 마음도 찬양 속에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퀴즈 문제 지금 바로 함께합니다. 네, 오늘 퀴즈 문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신 물고기는 몇 마리였을까? 라는 문제입니다. 사용하신 물고기는 몇 마리일까? 이 물고기가 몇 마리인지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를 잘 들으신 분은 답을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1번 한 마리, 2번 두 마리, 3번 세 마리, 4번 다섯 마리. 다시 한번 문제와 보기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신 물고기는 몇 마리였을까요? 1번 한 마리, 2번 두 마리, 3번 세 마리, 4번 다섯 마리. 정답을 아시는 분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물 협찬 소개합니다.
1: 2시에 왓슨네카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기업들의 협찬 선물을 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마음은 맑게 리본 브러쉬 칫솔 선물로 상쾌하게 세원 정밀에서 보내드리는 한 번 쓰면 다시 찾는 칫솔 세트를 도심 속의 오아시스 광양시 광포로 56에 위치한 스파렉스 찜질방 이용권 건강한 휴식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을 생활 속의 기쁨을 주기 위해 협찬으로 함께하는 애터미에서 세탁세제와 물티슈 한 박스, 화장품 세트, 국물 다시마 팩을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생각과 도전으로 아름다움 그 이상의 가치를 선사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우리 907님 어제는 지금 비 온다네요 라고 하시면서 다른 지역은 비가 살짝 오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0782님께서는 어제는 바다 또 이렇게 어제 어떤 찬양의 곡들이 흘러갔는지를 또 기억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어제는 정말 바다 관련된 찬양만 올려드렸습니다. 강. 내게 강강.

같은 평화부터 시작해서 강으로 시작해서 바다까지 흘러가는 그 은혜의 찬송을 함께 했었는데, 오늘은 일상의 삶 가운데 또 오늘 하루와 관련,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마음으로 또 찬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날, 그날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오병이어의 기적. 아, 또 2시가 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숫자와 또 이 날과 제가 계속 힌트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예, 정답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실까요? 하루와 관련된 찬양 혹시 마음속에 떠오르시는 그 찬양이 있을까요? 함께 정답과 함께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디서 이 방송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찬양 이계영의 음성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듣고 옵니다.

네, 하루를 시작할 때인데 벌써 하루가 저물어가는 시간이 돼버렸는데요. 그래도 뭐 우리 하반기를 시작하자라는 의미에서 이 찬양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 오늘 하루 다시 시작하는 거죠.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이 중요하죠. 뭐 아침 시간이 중요한 거 아니죠. 지금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결단이 있으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그런 그런 결단, 도전의 마음이 갖고 계신 분 계실까요? 또 아니면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또 마음을 갖고 계신 분 계실까요? 아니면 성경 필사를 해야 되는데 라는 뭐 다양한 도전의 마음 혹시 지금 갖고 계신 마음 있다면 시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요. 그렇게 힘있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0570님 문자를 남겨주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마음을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0507님께 제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으니까 제 작은 마음 표현, 네, 칫솔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570님께 선물 보내드릴 텐데 주소와 성함 연락처 다시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820님께도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샬롬 하시면서 오늘 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 예전에도 몇 번 오셨지만 오늘 세 번째로 문자를 남겨주셨네요. 제가 2820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820님과 0570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어디서 이 방송 듣고 계신지도 계속 샵 9750번으로 우리 일상의 삶 또 새로운 도전의 마음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와 관련된 찬양 떠올려드립니다. 하진의 음성으로 오늘 하루.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 오메가헤르츠, 여수 중계소 92.9 메가헤르츠, 전남 동부 극동 방송 2시 왔습니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21분 32초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투데이, 네, 하루와 관련된 찬양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함께 방송 애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네,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계실 듯 해서 퀴즈 문제 한 올려드립니다. 한 번 더

주시고 문제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신 물고기는 몇 마리였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만 잘 들어도 답을 맞출 수 있는, 또 그리고 문제를 듣기만 해도 충분히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실 것 같습니다. 보기 1번 한 마리, 2번 두 마리, 3번 세 마리, 4번 다섯 마리. 문제 보기 한 번 더 드릴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신 물고기는 몇 마리였을까? 몇 마리였을까? 10마리, 20마리, 100마리? 일단 보기 드립니다. 1번 한 마리, 2번 두 마리, 3번 세 마리, 4번 다섯 마리. 정답 아시는 분 많으실 것 같아요.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아까 오늘과 관련된 찬양을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우리 907님, 역시 애청해주시는 우리 907님,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이 찬양을 신청해 주셨어요. 듣고 옵니다. 손수연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네, 찬양. 오늘 하루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가사가 너무 절절하고 또 간절하고 또 솔직한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루를 마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도가 시작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루터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신자의 호흡이다.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숨 들숨으로 하나님 앞에 무시로 늘 기도하며 깨어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이 찬양의 찬송가의 가사도 또 생각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 기도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모아져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결정보다 하나님의 뜻에 먼저 맡겨드리는 우리의 호흡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한 줄 믿고요. 이어서 함께 하실 찬양 625개 음성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드리는 기도라는 또 찬양 함께합니다.

9576님 네, 정답을 함께 하시는데요. 강릉으로 아들 면회 가는 길입니다. 건강하게 잘 적응하고 생활하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군대에 있는 믿음의 청년들, 이 복음의 빛을 나타내서 많은 청년들이 예수님 만나서 인생 변하는 기적을 주옵소서 라는 기도문과 함께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우리 9076님께도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선물 9076님 주소 성함 연락처 샵9750번 보내신 문자로 다시 한번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소. 그리고 우리 제가 다른 분도 우리 애청해 주시고 또 개근상으로 또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께 얼마 전에 선물 보내드렸는데, 0782님도 자주 오시는 분인데 제가 선물 하나 또 보내드릴게요. 우리 0782님 반 고흥에 살고 계신데, 이 고흥 양파밭에서 일하시면서 듣고 계신다고, 또 찬양 들으면서 또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주니까 일하기도 너무 좋다고 하신, 여수는 정말 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군, 이 지역은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좋은 곳에 살고 있으니까 시원한 바람도 불어주는 이때 2시에 또 찬양과 함께 한다면 더 우리 심령이 시원함을 얻고 가는 이 시간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으로 마음을 모아보면서 함께 찬양하는 점이 있습니다. 김은혜의 음성으로 하루 감사 또 듣습니다.

네, 이제 마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루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고 또 밭일을 하시는 분들도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시원한 시간이 되고 있지 않을까. 밭일하기 좋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또 직접 일하시는 분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힘든 시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심스럽게 이야기해봅니다.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또 오늘도 함께 시간 보내신 점 믿고요. 우리 심령의 육신은 피곤하나 영은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답을 함께 하신 분 중에 제가 또 문

문자 더 추가로 선물 발송을 위한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시는 분들은 아내가 당첨됐거나 생각하시고 자연스럽게 또 안내된 그 문자대로 또 주소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루와 관련된 일상 또 삶을 나눌 수 있는 찬양을 함께 했는데 그 찬양 찬송가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프로비던스의 음성으로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두 마리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매주 이 시간은 여천교회 후원으로 지역교회를 섬기는 날입니다. 오늘은 여수 산정현교회 임성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정현교회 임성명 목사입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에 이어서 사사기 6장 기드온 사사의 두 번째 이야기 여룹바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어려웠던 시대,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악랄하게 괴롭혔던 미디안을 격파하고 40년 태평 세월을 연 기드온은 그야말로 전설적인 인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원래 영웅적 기질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를 체험했고 그 변화를 통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첫째로 신앙의 기본입니다. 신앙의 기본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사실

사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체험이 없을 때는 실패하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는 위대한 출애굽의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없으니까 핍박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결국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인격적 변화를 받고 영적인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판타스틱한 일이고 짜릿한 감동입니다. 그러나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자, 기드온의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22절에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 점이 바로 하나님이 기드온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전도자나 신앙인을 핍박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에서 출발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을 때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경외심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경외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계시를 받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백성들은 시내산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늘 가까이 하면서도 차마 가까이 하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경외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명령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특별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25절로 26절을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명령을 요약하면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를 끌어오라. 두 번째는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리라. 셋째는 우상이 있던 자리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넷째는 우상을 찍은 나무로 숫소를 잡아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 아마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동네 이장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미디안이 들어와 내정 간섭을 하면서 동네마다 바알과 아세라상을 이장집에 세워두고 사람들로 와서 경배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쌀 한 톨 남기지 않고 약탈해 가버렸습니다. 이장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집에 우상을 세웠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은 쫓겨나서 산에서 웅덩이와 굴을 파고 생활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부터 찍어야 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래를 여는 힘찬 도전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기드온은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여룹바알은 바알 킬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기드온의 네임밸류를 세우셨습니다. 유명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고 결국 미디안을 격파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셋째는 순종의 미덕입니다. 27절 이에 기드온이 종 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사실 아버지 집이라고는 하지만 이장집에 세워둔 바알과 아세라는 어느 누구의 소유일 수 없습니다. 미디안의 강력한 비호를 받고 있고 마을 사람들 중 상당수는 그 우상을 통해
미디안과

0: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그래서 의식주 문제까지 도움받고 있는 그야말로 신주단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를 찍으라는 말씀은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순종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 10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차마 방해가 있을까 해서 밤에 몰래 해치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려운 결단을 한 만큼 이때부터 기드온은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 때문에 대적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비난을 받지만 반대 급부도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드온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영향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파급이 돼서 기드온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환경의 조화입니다. 조화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가르치고 기르는 대자연의 이치 또는 그런 이치에 따라 만들어진 우주 만물을 의미합니다. 미디안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아서 성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상에 반대하는 자들은 주류 사회에서 밀려나서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산과 굴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요아스는 사실 타협한 장본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아스는 밀려나서 살던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바알과 아세라를 찍자 성읍의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가장 반발해야 할 사람은 아버지 요아스입니다. 그런데 범인이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요아스는 어쩔 수 없이 아들의 편을 듭니다. 우상을 찍었다고 자기 아들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 성읍 사람들에게 오히려 호통을 칩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그동안 바알 숭배에 앞장서 왔던 요아스의 이 말은 성읍 사람들의 마음을 한꺼번에 뒤흔든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물러가고 이제부터 숨어있던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봄 햇살을 받아 피어나는 대지의 연한 녹색의 생명들처럼 여호와 신앙으로 무장된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기도원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신 타파와 함께 미디안으로부터의 독립운동의 불길이 그야말로 불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영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찍어버려야 할 우상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찍을 것은 찍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지역교회를 섬기는 여천교회 후원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수산정연교회 임성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3-6118 여수산정연교회나 061-650-3800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지금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순천남로회 장로연합회 회장 김철 장로님이 보내드리는 1분 찬송이었습니다.
1: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루어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한

0: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시작했습니다. 6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즐거운 목요일,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늘도 라이브 찬양으로 라디오 예배 시간 마련합니다.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졌던 분들, 하나님하고 좀 가까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또 예배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 통해서 예배가 소홀해졌거나 예배가 중단됐던 분들,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깨라 라디오 예배,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라디오 예배. 자, 라디오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그 자리. 자, 라디오뿐만 아니라 여러분 핸드폰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듣는 방송이 아니라

0: 아니라 듣는 시간이 아니라 직접 노래하는 시간입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잠깐 떠나 계신다면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자, 전국 생방송으로 오늘도 진행이 되는데요. 서울 경기권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여러분께서 문자 사연 주실 때 서울 수신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께서 직접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나눠주시고요.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찬양, 이 찬양으로 내가 이런 은혜가 있다 하시는 사연과 신청곡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한 찬양이면 더욱 좋아요. 같이 부를 수 있는 곡이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무료 어플 메시지로도 여러분께서 사연과 신청곡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또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우리 김세희 이제 권사님이라고 제가
1: 네.
0: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최근에 이제 임직 받으셨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벌써 권사님이시네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오늘 또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이 또 이렇게 건반으로 또 섬겨주시게 됐습니다.
1: 네.
0: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께서도 계시는 곳에서 저희는 이렇게 라디오 이게 부스에서 스튜디오 안에서 이렇게 찬양할 텐데요. 악보 찾아가면서 여러분 신청곡 받아가면서 여러분의 받는 은혜도 한번 나누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세희 권사님, 자, 오늘 어떤 곡으로 첫 예배를 드릴까요?
1: 하늘 보자라는 찬양입니다.
0: 하늘 보자. 제가 처음에 이 악보 주셨을 때 네. 저는 처음 보는 곡 같더라고요. 근데 아까 방송 직전에 한번 딱 불러보셨는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1: 네.
0: 어떤 사연이 있어요, 이 곡은요?
1: 사연은 아니지만
0: 예.
1: 요즘에 좀 주님 앞에서 저의 작은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0: 예.
1: 그래서 참 이 세상을 지으시고 자연을 만드신 그 크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데 저 한없이 작은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좀 약간 죄송하고 그런 느낌이 항상 드는데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항상 보좌 위에 계셔서 그 자리에 항상 계셔서 저희들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높여드리고 싶다. 정말 영광 돌려드리고 싶다. 그런 네네. 생각으로 선곡을 해봤습니다.
0: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 우리가 두 손 들고 나아가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분께 올려드린다. 네. 이런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1: 네.
0: 진짜 찬양이네요.
1: 네.
0: 진짜 찬양.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첫 곡으로 찬양할 텐데요. 오늘도 양평에서 평택에서 와 새끼라 시간이다.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소서라고 이렇게 우리 전주에서 전일수 집사님도 오셨고 인천 남동구에서도 오셨고요. 남대문 광주 광역시 이렇게 또 오고 계십니다. 오늘 가입했어요. 열심히 출석하겠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어플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어플 무료 메시지도 보낼 수 있는데 오늘 처음 들어오신 것 같아요. 김포교회 섬기고 계신다고 또 일산에서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운전하시는 분만 빼고요. 잠깐 우리 눈을 감고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1: 아멘.
0: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저에게 이렇게 즐거운 또 행복한 오후 마련해 주셔서 이 극동방송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정말 지쳐있고 쓰러질 때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제 손 붙잡아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멘.
0: 특별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이 방송 라디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 집중해서 하나님 바라보며 이 시간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고
1: 아멘.
0: 특별히 잠깐 예배가 중단됐던 분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0: 자, 하늘 보자라는 곡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1: 아멘.
0: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예배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또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또 어떤 은혜가 있으신지 여러분의 신청곡과 함께 여러분의 사연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1069 문자 열려있고요. 그 다음에 극동방송 어플 들어오셔서 무료 메시지도 보낼 수 있습니다. 마음을 깨우는 시간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 가져본다고 8093번님 앱 메시지로 보내주셨고요. 가산동에서 라디오 앱에 출석해 주셨고 창원에서도 출석해 주셨고요. 아, 어제 선물 받으셨군요. 6437번님 고맙습니다. 처음으로 출석했다고 082번 하영 한나 하영한 예, 띄어쓰기를 제가 뭘까 이게 하영 한나단의 이모 소망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저희 교회 주일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라고 대전 온누리교회 다니고 있다고. 아, 하늘 보자가 주일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라네요. 네,
1: 그러신
0: 그렇구나.
1: 것 같아요.
0: 아, 이분은 뭐 막 뒤로 넘어지시네요. 깍! 목소리 너무 좋아요.
1: 감사합니다.
0: 예수님 통해서 영생을 주신 감사하다고.
1: 아멘.
0: 그러니까요, 우리 김세

0: 권사님 목소리가 살짝 어떤 그 구슬픔이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으면서
1: 네.
0: 좀 위로되는 목소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아유. 저 혼자 하고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라디오 앱에 이제 김세희 권사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찬양을 할 때면 본인이 막 이렇게 눈물이 난다고 아유.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자 3565번님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피디님께서 주말 내내 들었다고 하셨던 곡이라고 아 그저 엎드리는 것 맞습니다 순간 너무 은혜스러웠는데 아 그저 엎드리는 것 이 곡은 아마 이제 권사님 모르시는 것 같은데
1: 네.
0: 이건 나중에 한번 권사님 익숙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찬양 올려드리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광주 서구에서도 이렇게 또 듣고 계시고 창원에서 산본에서 외손주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받고 계시는 은혜 어떤 은혜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옛날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런 큰 은혜가 있었다 이런 사연이 있었다 그 사연과 함께 그때 불렀던 찬양 아니면 요즘 내가 이 찬양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다는 그런 찬양 여러분께서 신청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받으면서 두 번째 찬양 우리 권사님 예. 가져오신 곡 어떤 곡이죠?
1: 예, 예수 아름다우신이라는 찬양입니다
0: 이 찬양은 제가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1: 네 유명한 곡이죠
0: 어노인팅 찬양인가요?
1: 많은
0: 예.
1: 팀에서
0: 많은 팀에서 많이 했죠
1: 예.
0: 아름다우신 예수
1: 네.
0: 뭐 혹시 특별한 사연은
1: 예. 아, 오늘 선곡한 두 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올려드리고 싶다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막 이렇게 부어주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0: 네네.
1: 이런 가사의 찬양을 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 함께 부르시죠 예수 아름다우십니다

0: 자, 새끼라 라디오 예배 함께하고 계십니다. 3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또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이 오늘 처음으로 또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건반으로 하나님을 또 이렇게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동탄에서 이렇게 또 오신 분도 계시네요. 5376번님, 0807번님, 하늘보다 찬양 너무 은혜가 됩니다. 권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더 은혜가 된다고 이렇게 또 하셨어요. 항상 새끼라 통해서 마음의 평화와 함께 용기를 얻습니다. 택시를 정차하고 듣고 있네요. 라고 우리 택시 기사님이신가? 예. 아, 택시를 또 정차하시고까지 이렇게 또 듣고 계십니다. 두곡 선곡이 너무 좋아요.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올려드리는 우리의 왕, 감사합니다. 6856번님도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요양원에 계신 엄마와 여동생과 점심 먹고 방송 들어가면서 대전으로 가고 있다고요. 엄마 다음 달에 또 뵈요라고 하시면서 우리 4579번님도 오셨고 또 서천에서도 듣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신청곡들 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아마 이 곡을 지난주에 했는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주가 일하시네 신청하신 분들이 지금 몇분 계세요?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가요, 권사님?
1: 안 했던 것 같은데요.
0: 5076번님, 우리 가족들이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신청하셨고요. 내일은 손주와 저희 남편 생일인데 손주가 어릴 때부터 극동방송 들을 때마다 따라 부르던 곡이 바로 이 곡이래요. 와, 손주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주가 일하시네. 내가 일하네 애가 아니라 주가 일하시네. 근데 주님이 일하실 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시고 날이 저물어 갈때내 힘으로 안될때또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신다고 해요.
1: 아멘.
0: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하나님은 꼭 일한 때 일하시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광야 때
1: 비워주시는 것
0: 그러니까
1: 같습니다.
0: 내가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빈손 됐을 때 그때 팍 일하시는 아니면 우리가 이제 더 좋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우리 인간이 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없고 힘들고 고달플 때 하나님 찾다 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더 일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의지하고 기대할 때. 자, 내가 아니라 주가 일하시네. 우리 같이 고백하시죠.

0: 주가 일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인생
1: 아멘.
0: 가운데서요. 나는 좀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 가운데서요. 지금 주님이 일하시는 거를 잘 공감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좀 멀어지신 분 계시면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두 글자 한번 주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지금 듣고 있고 이 노래를 내가 알고 있고 부르고는 있지만 내가 지금은 교회와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방학, 몇년 방학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청곡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경남 진주에서도 이렇게 또 듣고 계시고요. 3교대 근무지만 시간마다 듣고 있는 극동방송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에서도 항상 듣고 계신다고 7321번님 듣고 계십니다. 신청곡들이 이렇게 왔는데 사랑의 종소리를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이렇게 신청하셨는데 제가 오늘 사랑의 종소리를 한번 할까 했는데 우리 두 분이 다 모르신다고 하시길래 와, 왜 나만 알고 있지?
1: 왜
0: 이게
1: 그럴까요?
0: 너무 너무 옛날 곡인가? 예. 옛날에 그 축하 결혼식 축가곡으로 많이 했던 곡이에요. 주께 두손 모아 비나니 그
1: 앞에 부분은 많이
0: 신
1: 들었던 것
0: 은총
1: 같아요.
0: 베푸사 이런 곡이거든요.
1: 네. 연습
0: 들어보셨나요?
1: 앞에 부분은 많이
0: 탄키
1: 들어본 것
0: 낮춰가지고
1: 같아요.
0: 한번 해주실래요? 그래도 한번 해본 거 한번 해볼까요? 두개 낮춰들라고 합니다. 뒷부분만 하신다고요?
1: 아니요. 앞부분만 많이
0: 주께
1: 들어보고.

0: 아멘.
1: 들어보시니까
0: 알겠죠.
1: 네, 네.
0: 옛날에 참 많이 불렀고 결혼식 축가 때도 어떤 분들은 지금 언제적 얘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 어유 그래도 우리 건반으로 수고하시는 예 우리 집사님이 아주 젊은 집사님이신데 그냥 지금은 어떻게 아는 척하고 잘 추셨네요. 그쵸?
1: 실력이
0: 예, 어우 실력이 좋으십니다. 네.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지난 모든 세월들 주님 만나고 가정 주시고 새 자녀 주시고 정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아멘. 하셨어요. 익산에서 광주 내려가는 가운데 듣고 있다고 저의 현재 모습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이렇게 또 하신 분도 계시고 2724번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2: 안녕하세요. 저는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 매번 듣기만 하다가 인사드립니다. 내일 한국에 가는데 드디어 방학 탈출해서 너무 좋습니다. 교회에 가서 신나게 찬양하고 싶어요. 한국에 갈 때마다 섬기는 교회에 가서 성가대 찬양단에 합류하는데 그 시간이 정말 너무 기다려져요. 신청곡이 있어요. 주의 은혜라 부탁드려요.
0: 에스토니아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와 아세요?
2: 처음 들었습니다.
0: 그러니까
2: 죄송합니다.
0: 에스토니아
2: 해외에서도 방송을 그러니까, 들으신다는
0: 해외에서 들으시면서 할렐루야. 어플로 들으시면서 네네.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2: 감사하네요.
0: 진짜 감사하죠. 네. 아까 그 사랑의 종소리 는 신청하신 분이 계셨는데 예. 40년 전쯤에 외지에 살던 외삼촌이 대전 심신대 다니실 때 대전에 있는 저희 집에서 몇 년 살았는데 삼촌이 제게 자주 불러줬던 곡이래요. 그게 바로 사랑의 종소리라고 1967번님이 이렇게 신청한 곡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아내 교실 수료식 때 부른 찬양 요즘 계속 흥얼거리고 다닌다고 하는데 주는 완전합니다. 이 곡을 5376번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완전한 게 아니라 주님이 완전하기 때문에
1: 아멘.
0: 우린 연약하고 우린 힘겨워하지만 주님께 우리가 맡기고 기대고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죠.
1: 아멘.
0: 이 시간에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0: 아멘. 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새끼라 주위의 안타까운 일들 위해 주님 치유해 주시고 일하여 주실 길 믿는 자들 세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2876번님 주셨고요. 아멘. 4915번님도 오셨네요.
1: 요즘 많이 힘들어 있는데 예배 때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흑흑 흐느껴 울었습니다. 나에겐 가장 든든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힘을 냅니다. 제목을 모르겠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가사가 있어요.
0: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게 제목이긴 한데
1: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0: 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이런 곡인데 여러분 아시죠? 이게 이제 힘들고 지쳐로 이제 시작되어서 이렇게 제목으로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말씀하시는 분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그 하나님께 사랑 고백 그분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에 너는 내 아들이라 함께 찬양 올려드리시죠.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라디오 예배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받고 계시는 은혜 나눠주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신청곡도 제가 빠르게 악보 찾아서 우리 김세희 권사님과 함께 라이브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의 상황이 지금 빈들이고 지금 해질 때고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음으로 겸손히 순종하며 나갑니다. 92세 치매종인 어머니 전심으로 주님의 딸이시기에 순종함으로 함께 지내며 천국 가시는 그 시간까지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지금 기도하며 찬양하고 계신다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미용실 원장님이시구나. 미용실에다가 극동방송 크게 틀어놓고 있으면서 거기 오시는 손님들에게 극동방송 듣게 하시고 전도까지 하시는 원장님이세요.
1: 아, 너무 좋네요.
0: 아, 근데 참 어려운 가운데 있으셨군요. 고맙습니다, 원장님. 1633번님도 사연 주셨네요.
2: 늘 출근하면서 듣는 방송입니다. 잠시 신호가 멈추어서 문자 보냅니다. 부산의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입니다. 늘 힘이 되는 방송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믿으며 은혜 찬양 부탁드립니다.
0: 고맙습니다. 아멘. 목사님, 아버지가 어제 보이스피싱 당할 뻔했는데요, 은행 직원 덕분에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가 모르시는 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알았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7953번님 처음으로 이렇게 오셨네요. 광명에서도 우리 2083번님 여주에서 계란 배달을 하시면서 또 이 방송을 또 듣고 계시네요. 오늘 방송을 처음 들었는데 참 인생이 고달프지만 좋은 마음으로 지금 바꾸고 있다고 이런 분도 계시고, 유튜브에서 길거리 전도를 제가 길거리 전도를 하는 유튜브를 시청하다가 이 택시 전도 보신 것 같은데 저를 알게 됐고 새끼라 진행자라는 것을 알고는

3교대로 시간은 일정하지 않지만 차에서도 꼭 애청을 하고 있다고 7321번님. 전도 대상자 붙여지는 거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감동받고 영접 기도에 또 감동을 받고 계신다고.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은혜 신청하셨고 주의 은혜라도 신청

어딘가도 중간에 들어가 있는 그런 곡인데요. 모든 것이 우리 살아온 모든 것들, 지내온 것들, 우리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말할 수 없다. 이런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주의 은혜라 함께 찬양하시죠.

0: 아멘.
1: 아멘. 제가 살짝 착각했네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그 곡이 들어있는 곡은 또 다른 찬양이네요. 예. 주의 은혜가 이렇게 가사가 있는 곡들이 참 많아가지고요. 자,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신청곡들이 많이 있는데 다 저희가 이렇게 소화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남편이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에 가면서 항상 잘 듣고 계신다고 이렇게 또 하신 분도 계시고, 0807번이 오늘 처음 오셨죠? 고맙습니다. 아들 학원 내려주고 오는 길에 찬양하고 너무 좋다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붙드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8321번님, 울산 소중한 교회 출석 중이라고 하시는 8190번님도 오셨고, 신청곡들 많이 주시네요. 예배는 참석하지만 마음이 얼어붙은 듯 영적 방학 가운데 있다고, 털어놓을 곳이 없어 문자를 드린다고요. 1447번님 꼭 힘내시고 제가 한번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이 구해지지 않아서 대신 일하느라 예배 참석을 못하고 계시는 우리 9578번님 이런 분도 계시군요. 꼭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이제 끝곡 하나님께 올려드릴 시간인데, 신청곡 중에서 주 은혜임을 이 찬양을 신청한 분들이 계세요.
0: 네.
1: 이 시간에 함께 소망이 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는 고백,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오늘 라디오 앱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또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극동방송의 방송선교 역사는 함께의 역사입니다. 1956년 벽안의 선교사에 의해 한 알의 밀알처럼 시작된 극동방송은 올해 장사 70주년을 맞았습니다. 70년 동안 오직 복음이라는 외길을 오롯이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또 방송선교를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전파선교사와 함께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하나님과 함께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갈 전파선교사를 찾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할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이 기간 전파 선교사로 가입하시는 분께는 주옥 같은 찬송가 31곡의 가사를 필사할 수 있는 찬송가 필사 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절절한 십자가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 바로 여러분입니다.

일본 찬송 순천 명성 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중화 요리 차이용에서 함께했습니다. 일본 찬송 안전과 품질로 신뢰를 쌓아가는 믿음의 기업 삼마건설에서 보내드립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0: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순천 왕지감리교회 최범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전남 동부지역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고 교회들 위해 더 나아가 여천공단, 율촌공단, 순천공단, 광양공단에 이르기까지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 아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각 사람의 모국어로 들리다. 각 사람의 모국어로 들리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24절기 중에 아홉 번째 절기인 망종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냈습니다. 음력 5월에 양력으로는 6월 6일 무렵쯤 된다고 합니다. 망종은 수염이 붙은 곡식의 종자를 거두고 뿌리기 적당한 때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망은 벼나 밀, 보리 같은 까끄라기의 곡식입니다. 수염이 있는 곡식을 말한다고 합니다. 종은 씨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담으로 보리는 망종 전에 베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망종까지 보리를 베어야 논에 벼도 심고 밭갈이도 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씨를 뿌리는 자가 거두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수확을 위해 뿌리기에 적당한 때입니다. 열심히 눈물로 씨를 뿌려 열매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존 에슬리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그의 일기에 기록이 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늘 신실하고 경건하게 살아왔지만 마음 한켠은 답답했다고 기록합니다. 자기의 진정성이

다른 이의 가슴에 닿지 않고 하나님은 좀처럼 그가 가까이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가 은혜를 누렸던 날 새벽, 그분은 그 영광과 더불어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는 아침 식사 후에 집에 나오기 전에 읽었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마가복음 12장 34절입니다. 그는 저녁에 올더스케이트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한 집회소에 가서 말틴 루터가 쓴 로마서의 서문을 읽는 것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일으키시는 변화를 누렸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고 아주 낯선 체험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들었고 그는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성령 임재어 회심에 관한 1738년 5월 24일의 일기입니다. 회심 체험은 웨슬리 목사님에게 붙은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이 되어서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 머리 위로 성령이 임하신 사건의 기록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이 나아가서 전하였는데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들의 모국어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놀랍게 여기고 있는 사건입니다. 팔레스틴, 아시아, 그리스, 이집트, 로마 등에서 온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모국어로 듣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임하면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잃어버린 언어를 회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단을 듣거나 생각할 때 표상들을 떠올리죠. 은총에 대한 감각적 상태를 누리는 것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벅찬 감정, 뜨거움, 열정, 영적인 황홀함 등이지요. 이것이 점점 지나쳐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교리까지에 이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은혜를 외면하는 경향입니다. 성령 충만 자체를 터부시하거나 피하려는 경향이지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으로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강림의 절기를 맞이해서 잃어버린 언어를 회복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그 말씀의 언어를 회복하는 성령 충만에 대한 진실무망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신앙의 소중한 전통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말은 곧 일상의 언어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모국어로 듣게 되다니 이 어찌 놀라운 일인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들의 삶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멘을 이끌어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온갖 피조물의 찬양 소리에 내 생물이 아멘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교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에 응답하고 이 먹거리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아멘. 호세아 3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멘을 이끌어내는 삶. 아멘은 하나님의 언어이며 이 땅을 화해와 일치시키는 언어인 줄을 믿습니다. 불통의 세상을 소통의 세상으로 되돌리는 것. 적대하던 이들이 서로를 따뜻하게 환대하는 것.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던 시대에 일어난 일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로

0: 인하여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아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지하심과 전능하심과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하여 아멘 할 수 있는 아멘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불의에 대항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는 전쟁을 끝나는 일, 이런 등등의 일에 그리스도인들의 아멘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을 기억합니다. 둘째로는 응답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오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어떠한 일일까? 하나님의 어제, 하나님의 오늘, 하나님의 내일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백성은 하나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우리 가운데 오심에 대하여 응답해 나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심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의 사람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순천 왕지감리교회 최범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24-8891번, 061-724-8891번, 순천 왕지감리교회로 전화주시거나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4: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에스겔 2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깃딤섬 황양목의 상하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섬에 청색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왓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룩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에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에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르왓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섭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완과 두발과 매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성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섭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쓰며 민잇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네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워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쇠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 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수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과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네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네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네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스겔 27장은 두로에 대한 애가입니다. 에스겔 27장은 두로의 멸망을 슬퍼하는 애도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여기서 두로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강한 군사력을 찬양하고 난 후 성읍의 몰락에 대해 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로의 멸망에 대한 우호적 연민이 아니라 멸망의 비참함과 확실성을 대조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1절에서 11절 두로의 영광과 힘에 대해 격찬합니다. 12절에서 25절 두로의 국제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한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36절 자신의 영광에 도취되어 있다가 결국 멸망하는 두로의 모습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 27장은 세상적인 풍요로 인하여 자만하는 나라 는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된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7장은 시와 산문이 복합적으로 드러납니다. 첫째 부분은 아름다운 배로 비유하여 이전에 두로의 영화를 묘사합니다. 둘째 부분은 많은 무역 대상자들이 열거되어 있는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 부분은 두로를 가라앉은 배로 비유하면서 애곡하는 장면을 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7장은 종종 여인으로 의인화되고 있는 두로 성읍을 최고의 시설이 갖추어진 선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27장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심을 품고 있던 두로의 영광과 몰락을 선명하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두로의 영화를 최고조로 찬탄하는 상황에서 벼랑간 분위기를 바꾸어 파산과 멸망과 결국의 반응을 소개함으로써 하나님 없는 물리적 번영의 한계성을 충격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 두로의 영광입니다. 상업도시 두로의 명성과 힘에 대해 중점적으로 묘사하죠. 1절과 2절 두로를 향해 애가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두로의 아름다움을 감탄조로 드러내고 5절에서 11절 배의 건조 과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도적인 내용입니다. 첫째 2절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영광과 번영을 누리고 있는 두루를 향하여 애가를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두로의 성공이 결국 파멸로 들어가는 올무가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로는 자신의 물질적 풍요에 함몰됐습니다. 진정한 영적 시각을 상실했습니다. 열국의 비웃음을 살 정도로 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일이 잘 풀리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히려 평안할 때 더욱 두려움을 느끼고 경성하며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3절. 두로는 고대 근동 지방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천의 요새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두로의 지정학적 위치는 당대 최고의 도시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두로는 북쪽으로는 시돈항을, 남쪽으로는 애굽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구는 성벽 안에 있었고 외벽은 바위에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를 낮추십니다. 5절에서 7절, 두로는 최고급 무역선으로 비유됐습니다. 두로로 비유된 배의 판자는 스닐의 잣나무, 돛대는 에바논 백향목, 노는 바산 상수리나무 등으로 만들었습니다.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도출을, 엘리사 섬의 정색과 자색배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각종 재료는 당시 고대 세계 최고급품입니다. 두로의 영광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로는 가장 훌륭한 제품을 사용해서 만든 배처럼 놀라운 영광과 번영을 누리게 됐습니다. 12절에서 15절, 두로의 무역 상황입니다. 당시 세계적으로 다양한 국가들과 폭넓은 교역을 하고 있던 두로의 무역 상황과 다양한 상품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두로의 영광과 번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거대한 상업도시의 규모와 세력을 분명하게 제시하기 위해 매우 장황하게 교역 대상국과 상품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핵심 사상입니다. 첫째, 12절에서 23절 본문에 드러난 두로의 무역 상대국은 대단히 광범위한 지역을 포함합니다. 두로는 남쪽으로 다시스, 헬라 등과 동쪽으로 에돔, 다메섹, 아라비아, 메소포타미아 등과 활발한 무역을 펼쳤습니다. 품목입니다. 지역 특산물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고대 세계의 교역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무역이었습니다. 에스겔은 두로의 무역 상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두로가 당시 명실상부한 지중해 연안의 중심지임을 입증하고 아울러 상업적인 번영의 풍요의 정도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25절. 두로의 무역은 다시스의 배들을 이용하여 물품을 교역함으로 놀랍게 번창했습니다. 여기 다시스의 배들은 아마도 대양에서 물건을 운송할 수 있는 커다란 선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로는 가장 활발한 교통수단인 대규모의 배를 통해 각종 토산품과 특산물을 세계 각국으로 보냄으로써 엄청난 부와 영화를 누렸던 것입니다. 무역을 통해 세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두로, 역설적으로 자신의 부유함에 의해 파멸로 치닫는 상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26절에서 36절, 두로의 멸망과 열국의 통곡입니다. 두로의 멸망과 침몰을 설명하면서 애도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두로의 갑작스러운 몰락은 이전에 기술된 부귀영화와 명확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비를 통해 선지자는 하나님 없는 번영과 성공이 모리위의 지은 집처럼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 26절과 27절. 두로는 가장 익숙했던 바다에서 파멸하게 됐습니다. 두로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동풍에 의해 모든 사람과 재물을 잃고 바다 한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특별한 이 에스겔은 이중적 의미로 동풍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1차적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지중해의 기후와 관련된 거센 폭풍으로서 동풍을 말합니다. 2차적으로는 두로의 동쪽에 위치한 바벨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두로는 교육의 근원이었던 바다에서 폭풍으로 인하여 파산함으로써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일처럼 물질적 풍요, 한 국가나 개인이 하나님을 떠날 때는 더욱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26절에서 38절, 두로에는 유능한 사공과 선장, 기술자, 용병 등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세계를 주관하시는 통치자입니다.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의지를 거역할 수 없습니다. 두로가 비록 경제대국으로 온갖 번영을 누렸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전적으로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권능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강함도 화려함도 부유함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진정한 성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셋째, 29절에서 36절, 부강한 강국 두로의 패망은
열국들에게 두려움과 함께 기쁨을 주었습니다.

0: 두로에 대해 부러움과 시기의 눈길을 보내던 주변 국가들은 두로의 도련한 폐망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 영화가 순식간에 사라짐을 보면서 험악함을 느낀 동시에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경외심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자신들도 머지않아 동일한 운명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느끼게 됐습니다. 또한 경쟁국들은 두로의 패망을 기뻐하며 조롱했습니다. 마치 이전에 두로가 예루살렘의 패망을 보면서 조소와 멸시를 보냈던 것처럼 처참하게 멸망한 두로의 모습을 잔인하게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은 당장 보기에는 번영한 것 같을지라도 결국에는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세속적 성공에 자만하여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에 대해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둘째, 하나님 없는 영광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허망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인간적인 욕심의 포로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잘될 때 겸손하고 형통할 때 겸손하고 기쁠 때 겸손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잘 무장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국력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죄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혜택만을 원합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죄는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본질적인 영적 불순종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그분 없이도 삶의 편안과 혜택만을 취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 길을 스스로 의롭게 여기면 결국 멸망에 이르리라 라고 경고합니다. 진정한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분을 무시한 채 자신에게 주어지는 은총과 축복만을 탐하는 마음은 공허와 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세상의 모든 즐거움 속에서도 결코 만족할 수 없으며 결국 스스로를 영적 빈곤에 가두게 됩니다. 참된 변화와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시작되며 그분 없이 얻는 모든 것은 결국 공허로 돌아갈 뿐임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첫 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필립의 찬양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아크루스의 찬송으로 전해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즐거움과 부를 누려도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본향입니다. 본향이 따로 있기에 아무리 세상에 즐거움이 가득 차도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즐거움이 가득할수록 영적의 빈곤함으로 우울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은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으로 자신을 채우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마라나타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은혜로운 영어 찬송으로 함께하고요. 이승광이 노래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여러분께서는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나의 삶이 무엇에 집중되어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합시다. 세상에 즐거움을 쫓고 계시는 삶이다면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아침해가 뜨고 저녁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6월입니다. 지나온 시간마다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인사드립니다.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는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과 이웃, 교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자라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지치고 힘드신 시간은 없으셨나요? 힘들다, 지친다 말보다 함께하자, 너라서 참 고맙다 말로 표현해보세요. 나의 한마디가 자녀와 가족, 그리고 곁에 있는

0: 아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6월 말씀 안에서 자녀를 축복하며 평화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 한사랑교회 박종욱 권사님의 낭독입니다.
1: 고린도후서 9장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 원함을 암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내는 것이 이 일을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며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게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극동방송의 방송선교 역사는 함께의 역사입니다. 1956년 벽안의 선교사에 의해 한 알의 밀알처럼 시작된 극동방송은 올해 장사 70주년을 맞았습니다. 70년 동안 오직 복음이라는 외길을 오롯이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또 방송선교를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전파선교사와 함께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하나님과 함께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갈 전파선교사를 찾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할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이 기간 전파 선교사로 가입하시는 분께는 주옥 같은 찬송가 31곡의 가사를 필사할 수 있는 찬송가 필사 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절절한 십자가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 바로 여러분입니다.

0: 5분 칼럼. 5분 칼럼 이 시간에 순천 무지개교회 이춘우 목사님이 함께합니다.
1: 경은 명법 The Categorical Imperative. 우리는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좋은 판단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랑과 연민,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윤리 행동의 기본 원칙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정언 명법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단정적 명령입니다. 단정적 명령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인간 자신을 목적으로 대합니다. 단정적 명령의 성경의 유래는 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단정적 명령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단정적 명령으로 말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판단은 주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윤리적 원칙도 시간과 문화, 상황을 초월합니다. 단정적 명령은 우리가 일관되게 행동하도록 보장합니다. 칸트의 의무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대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인격을 평가절하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지위, 인종, 배경에 상관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는 의무를 명령받고 있습니다. 칸트의 정언명법은 의무와 합리성을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을 추구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사랑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가장 큰 계명이라고 가르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모든 개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칸트의 원칙은 다른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과 일치합니다. 칸트의 원칙은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같은 울림이

0: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와 칸트의 정언명법은 서로 통합됩니다. 우리는 청렴, 사랑, 정의의 삶을 추구하도록 장려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원칙과 사랑으로 정의로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의 공동체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정언명법은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천국을 가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1: 5분 갈럼 지금까지 순천 무지개교회 이춘우 목사님이 함께했습니다.
2: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광양 열방교회는 6월 22일 월요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 30분 하루 두 차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내용을 중심으로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집회란 주제로 집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한나기도원 임마누엘 교회 박예리 원장 목사며 자세한 문의는 010-9472-538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 합동 순천노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목사, 장로부부, 친선, 체육행사를 6월 16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종목은 배구와 족구, 반려구, 윷놀이 등으로 진행하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9007번에 0691-069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선교회는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여수 여천교회에서 제42회 농협 농촌 복음화 2026 전국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소서라는 주제로 열리며 강사는 여천교회 정훈 목사, 서미화 국회의원 김정성 목사의 찬양 간증으로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갤러리 빛과 소금은 6월 14일 주일까지 제27회 박인호 개인전 빛으로 소금으로 평화의 순례자로란 주제로 전시회를 엽니다. 독일 유학과 해외 개인전 경험을 가진 중견 서양화가 박인옥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유화, 판화 등 51점의 작품을 선보이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83-0691-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여순노회는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여천제일교회에서 6.25 평화통일 기도대성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여순노회장 사랑제일교회 김채순 목사, 여순노회 남북한 선교통일위원장 여수살리는교회 임기환 목사며 자세한 문의는 010-6644번에 0675-06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서동리교회는 6월 14일 주일 11시에 전도에 바람이 불어오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새생명축제를 개최합니다. 말씀과 주의 사랑이 넘치며 벚꽃길로 유명한 돌산의 서동리교회의 이번 축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부어지길 원하며 문의는 010-2367번에 3441-344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필그림 합창단은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합창단 창단 연주회를 여수시민회관에서 개최합니다. 지휘 김석철, 소프라노 조가은, 바리톤 윤상수, 오르간 박예은, 첼로 이예준, 피아노 김성진이 함께하는 이번 무대는 삶과 위로 그리고 평안을 노래하는 깊은 감동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952번에 5008번, 5008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남노회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는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에 순천 천보교회에서 목회자 및 평신도 이단대책 예방 세미나를 엽니다. 최근 주요 이단사이비의 동향과 대책이란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료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

0: 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광명 중앙교회에서 포스코 패밀리 기독교 선교회 초청 제33회 찬양음악회를 엽니다. 찬양은 예수 선교 합창단, 순천 장로 합창단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9107번에 6913-691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지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6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순천 덕흥교회에서 한국 MIP 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4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엄마들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3606번에 3101-3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홀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1분 찬송 선상이 여행이 되다 여수 여행의 특별한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에서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아름다운 요스의 바다와 자연 속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믿음의 기업 요스 스카이 펜션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늘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평

0: 그 이상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6절, 7절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두 구절,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두 구절을 잘 보십시오. 신앙의 전체적인 그림을 잘 보여줍니다. 또 우리의 신앙의 스텝을 보여줘요. 6절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receive,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영어로는 live, 그냥 산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리고 세움을 받아, build up 하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어떤 스텝으로 가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 이제 6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굉장히 선명해요, 메시지 자체가. 예, 우리의 신앙의 출발지가 어디냐?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는 것. 예, 그리스도를 주로, 로드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제일 출발점이죠.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건물로 치면은 기초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베이직이 그리스도가 주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주관자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다 달려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고 그분이시다. 여러분 이것만 붙잡고 살아도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거. 하늘의 하나님이 절대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는, 세이비어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로드가 되신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의 주인이시다. 어떤 한 부분에만 주인이 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삶. 로드십이라고 그래요. 그걸 로드십, 때로는 킹십이라고도 그래요. 주님을 우리의 삶, 그리스도로 주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진리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로 받았다는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골로새서를 보면은 몇 절 앞에 보면 2장 3절에는 그 말이 있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보화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됐다.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2장 10절에는 그런 말이에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가 주로 모시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면 뭐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더 이상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전 영역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채워질 때 우리의 공허함, 우리의 불만족, 우리의 삶의 모든 안타까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왜 우리가 공허한가, 왜 만족하지 못하는가, 왜 목이 마른가, 왜 나의 삶에 뭔가가 답답함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로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갈증, 우리의 모든 허무, 우리의 삶의 모든 공허함, 절망이 떠나가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면 그 다음에 뭘 하라고요? 그 안에서 행하라는 거죠.

그 안에서 행하되, 이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말이 어떤 뜻인가 하면 지속적으로, 그 지속적인 의미예요. 계속 진행해요. 지속적으로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여기서 믿음으로 행하되 그분 안에서 행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안에서 행하되라는 말은 믿음으로 행하는 삶. 여러분 신자들이 누구입니까? 신자는, 신자가 누구죠 여러분? 신자,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믿는다는 말은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행하되, 행하되,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믿음은 모호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입니다. 누구를 믿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를 아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가 안 믿는가 이전에 더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평안이 와요.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알지 못하면 나는 열심히 기도해도 불안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그 집을 떠나는 행동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아버지, 고향 아버지 본토 집을 떠나는 그 행위에 우리가 초점을 많이 맞추는데, 아브라함의 떠나는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를 떠나게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을 수밖에 없게 하신 그분이 누구이냐라는 거죠. 이 발견을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온통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면 끝난 거예요. 그분을 모르고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 어때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열심히 우리 뭘 하려고 했어요. 근데 열심히 할수록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일시적으로는 평안을 줄지 모르지만 그건 자기 열심이에요. 그런데 내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이 누구냐는 거죠.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모리아에 바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그거 알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면 행동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은 이제 그 안에서 행할 수밖에 없다. 그 행함이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은 짜내는 게 아니고, 짜낸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억지로 몰아가서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 대상의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행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고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야,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복음이 말로만 우리에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말잔치가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전 존재를 바꾸어 놓게 만드는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New thing,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완전히 달라졌다. 여러분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과거와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크다. 만물이 그분 안에 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리 없으신 분이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행한다는 말은 그분 안에서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걸 부르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앞자리는 뭐가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 우리의 감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끌고 가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4절 23절 보십시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사장님 이 말이 경고이면서도 우리에게 뜨끔하는 말이잖아요. 믿음을 따라하지 않으면 다 죄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그게 죄라는 게 죄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고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삶의 동기. 믿음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끼치고 그리스도가 행하신 대로 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따라 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내요. 그런데 두려움을 가지면 어때요? 믿음을 몰아내요. 그러니까 믿음과 두려움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이 밀고 들어와요. 그런데 믿음이 강해지면 두려움은 떠나가게 돼요. 믿음이 약한 만큼 두려움이 더 커지는 거죠.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은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광경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어디든 가보세요. 다 두려움이에요. 불안, 두려움의 형제들이 뭐예요? 불안, 뭐 공포, 초조, 염려, 근심, 뭐 압박감, 뭐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면요 두려움이 와요. 망할 것 같아요.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를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계속 미루잖아요. 결정을 계속 미루고 결단을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면 어떻게 뭐가 찾아오죠? 무기력증이 찾아와요. 여러분 많은 현대인들이 깊은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두려움에 맞서지 못하면 결국은 무력증에 빠지게 돼 있어요. 어떤 변화도 일으킬 수 없다는 생각이 굳어져 있는 거죠. 그런 삶은 뭐죠? 두려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주 업무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조종해요. 그런데 두려움은요 실체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속이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심어주고 우리가 다루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 이 두려움의 감정. 어떤 사람은 과거에 어떤 실패를 자주 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더 많죠. 행동하려고 하면 과거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올라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고 말죠. 삶이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내몰립니다. 오늘날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 신앙이 답보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 정신적으로 삶 전체에 무기력증으로 빠져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변화는 언제 옵니까? 결정하고 행동이 옮길 때예요. 그 믿음의 행위는 행동하게 하는데 그 두려움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선택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도 살펴보았지만 8장 1절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을 마땅히 이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흩어진 게 아니고 핍박 속에서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있는데 흩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누가 흩어졌느냐 하니까 사도 외에 다 흩어졌어요. 사도들은 예루살렘 지키고 있고 평신도들이 흩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다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들이 흩어져서 뭘 했다고요? 그들은 그 다음절에 보면 그들이 복음을 전해요.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몰아내면 그리고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두려움을 맞서야 돼요.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두려움이라는 장애를 뛰어넘어야 돼. 위험한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움 때문에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여러분들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대에 안 어울리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린 사람들, 두려움을 맞선 사람들이에요. 위험한 선택을 한 사람들. 그때 여러분 상황은 아니지만 그분이 우리의 주이심을 믿고 그분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두려움에 맞서 우리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할 때 또 다른 우리의 과거의 실패 경험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실패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 여러분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게 뭔가 하면 실패의식이에요. 항상 그 실패의식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죠. 과거의 상처, 그 과거의 상처가 내 삶을 계속 지배하고 있고 그 과거의 실패가 내 속에 계속해서 자존감을 상처를 입히고 열등감에 찌들려 있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모든 생각이 부정적으로 흐르고 여러분 생각보다 과거의 어떤 실패 경험에 오늘 현재에 볼모 잡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실패한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간증들을 만들어가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가 끌려다닐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질수록 보이는 것에 의존하죠. 물질에 의존하고 행동합니다. 물질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지배를 받습니까? 물질이라는 우상 숭배에 빠지면 그 우상에게 우리가 조종을 당하는 것.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 그 물질의 논리, 돈의 논리에 계속 휘말리고 그 물질의 탐욕이 나를 끌고 가고 여러분 그 돈의 논리, 물질의 논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당장 우리에게 주는 이익에 쫓겨다니면 우리는 믿음의 삶은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이 한번 지배하면 인간관계도 다 깨져버려요. 가족관계도 다 깨지고 아무리 친한 사람하고도 다 깨져버리고요. 이 세상 전부 다 물질주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이 물질과 이 물질 우상과의 이 싸움에서 이겨내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느냐 돈으로 행하느냐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돈의 힘이 세상을 움직이잖아요. 강력한 힘이잖아요 여러분. 돈 하면 그냥 막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돈의 논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믿음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돈과 함께 살아 돈의 논리에 살아가는 사람과 같이 못 살아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전혀 다른 삶입니다. 외적 조건에 행동하지 마세요. 외적인 조건에 속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 잘 속아요. 여러분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 그 이새의 아들들 엘리압 다 잘생긴 그 아들들이 너 다 잘생겼는가 봐요. 키도 크고 막 잘생기니까 그냥 막 부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두 번만 실수하지 계속 부으려고 하다가 아닌가 봬요 아닌가 봬요. 외모를 보고 판단한 거예요. 그 시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인데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적 기준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막아요. 세상적인 기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자꾸 세상적인 기준을 들이대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고 뭐 경력, 능력, 뭐 스펙, 뭐 외적인 조건들 자꾸 판단해요. 갈로를 치는데 그 갈로에 막 줄을 꺼놨어.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의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보십시오. 나이가 85세인데 나이에 짓눌리잖아요.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없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거와 상관없이 나이의 한계도 뛰어넘는 거예요. 물리적인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예수 안에서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서 그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 일이 가능하도록 우리 안에 내적인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주저앉지 않도록 내적인 힘을 계속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준다는 거예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바로

내리고 앞을 내딛고 포기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맞서고 과거의 상처와 맞서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그 어떤 경계선을 뛰어넘어 믿음의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증거들을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딴 데 안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으러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굳게 서고 넘치게 하라. 믿음의 삶이 얼마나 뚜렷합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역동적이잖아요. 스텝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 엄청난 얘기입니다. 어디에 뿌리를 박는다?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갈수록 단단해지고 갈수록 스트롱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지 않는 삶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헛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뿌리는 믿음으로 행동할 때 생기는 겁니다.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해 나가는 거. 믿음으로 살 때 그 믿음의 경험들이 쌓여져 가면서 우리는 더욱더 깊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경험해요. 그 경험이 축적되는 거죠. 믿음으로 현실에 부딪히며 경험한 것이 없으면 뿌리는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을 때 그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경험했던 그 감정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 더욱더 견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어려워요. 교회 문만 열고 바깥에 나가면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험난해요. 얼마나 고군분투해요. 얼마나 까다로워요. 얼마나 빡세요, 여러분, 인생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현실로 가면 너무도 힘들고 까다롭고 위험한 이런 삶의 현실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냥 껍데기로, 그냥 형식적인 신자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현실로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가 구분되는 거예요. 현실 속에 그 까다로운 현실 속에서 그 믿음으로 맞서 이겨내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진짜이어야 되고 그 진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라는 건요, 뿌리는요 한 곳에 계속 내려야 되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분을 피하고 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타협점을 찾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부를 걸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정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날마다 가까이, 삶이 흔들릴수록 더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야 돼요. 뭐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뭐 사람 만나고 전화 들고 왔다 갔다 해봐야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강화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더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붙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텝을 잘 보십시오. 그 안에 뿌리를 내리면 그 다음에 세움을 입는다는 거잖아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적으로 견고하게 세워주고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거죠.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굳게 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도움이시오, 힘을 주시오,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더욱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견고하게 내리는, 그래서 그분을 더 가까이 하고 그분을 더 신뢰하고 그분에게만 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의 삶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죠. 7절에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스텝의 마지막이 감사예요. 감사는 어떻게 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 있을 때 나타나는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은 그 안에 뿌리를 내린 삶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가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0: 만나면 감사가 그냥 톡톡 터져 나와야 돼요. 흘러 넘쳐야 돼요. 감사 나누자 그러면 안 해요. 그건 오버플로우라니까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거리가 있고 감사라는 열매가 맺히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이런 믿음은 우리의 삶의 부정적인 것들을 다 몰아내잖아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극대화시키는. 여러분,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삶은 풍성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신 분들이시죠. 이제 그 안에서 행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행하시는 거. 믿음으로 행하는 거.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믿음이 생기면요, 그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 이건 기적입니다. 역사가 일어날 증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안에 어떤 말씀을 받을 때 확신이 오면요, 그때 결단을 하고 행동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행동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게, 보링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냥 구태의연해지는 거예요. 식상해져요. 자기도 지루한데 남들이 보기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믿음의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겠어요?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자라겠어요? 한 교회가 충분히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면 그 한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적 삶이 그리스도와 같은, 내 속에 계신 천하보다, 이 우주보다, 이 세상보다 크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 삶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지 nobody know,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것이 그 안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평범 그 이상,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오늘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은 흔들려요. 지금 세상이 엄청나게 흔들려요. 이 흔들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 굳게 서는 인생, 예수 붙들고 사는 길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살면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알게 되는,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분을 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상상 이상의 삶이 벌어지는 그저야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를 넉넉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넘쳐나셔서 여러분들 안에 예수 사건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740-4500번 부산 수영로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기술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드림테크에서 보내드립니다.

0: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6월 11일 목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들 목표로 하는 체중이 있는데요. 그 목표에 맞추기 위해 저울하고 친하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저울에 오르며 자신이 목표한 체중치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눈으로 늘 확인을 하는데요. 그리고 식사량을 조절하죠. 신문기사를 보니까 바야흐로 여름이 되면서 이렇게 몸매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름답고 멋진 몸매를 위해 부지런히 저울에 자신을 달아보고 또 거울에 비춰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문득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저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저울을 통해 사람들을 달아보신다고 하죠. 다니엘 5장 27절 말씀인데요.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함이 있었다는 건데요.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몸을 가꾸는 사람들이 늘 저울에 오르며 아름다운 몸매 유지에 힘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저울에 늘 자신을 달아본다면 우리는 영혼의 몸매를 잘 가꾸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겠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이 없는 충만하고 또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해 봅니다.

0: 이찬미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말씀 앞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했던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이 부족함이 보였다는 두려운 평가를 받았죠. 늘 세상의 권력과 풍요함으로 자신을 무겁게 채웠다고 생각했지만 영적인 무게는 턱없이 가벼웠던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 눈에 보이는 삶의 조건들을 채우느라 정작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이 믿음의 무게 또 기도의 무게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방송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영적인 체력을 키우고 또 말씀의 깊이를 더하는 복된 디딤돌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6월 11일 목요일인데요. 오늘은 바이블 나침반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여수 3.1교회 김대진 목사님과 함께 할게요. 먼저 준비한 선물 또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 동부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0: 문자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는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그리고 이 시간에 소개됐으면 하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는데요. 여수 함해 등대 옆에 위치한 지뜻 펜션에서 제공하는 주중 2인 1박 숙박권,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담터에서 차 선물 세트를, 특별한 여수 여행의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에서 제공하는 크루즈 승선권, 도서출판 토기장에서 드리는 신간 신앙서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교하는 감자탕 맛집 진통 뼈사랑에서 3인 감자탕 식사권, 여수를 대표하는 로컬 브랜드 여수 원조 딸기 모찌 선옥씨에서 딸기 모찌를 선물로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 충만한 저녁 되세요.
1: 선물이 더 있는데요. 찬양이 함께하는 카페 여수 소다만 카페에서 커피와 수제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이블 나침반 시간인데요. 오늘 여수 3일교회 김대진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십니까. 또 뵈서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자주 뵙는 것 같아요.
2: 네, 자주 뵙습니다. 여기저기 네. 오늘 점심도 같이 먹었고.
1: 그러니까요. 네. 아니 지난 주일날 목사님 교회에 갔었잖아요. 저희가 홍보 집회 회차 이제 여수 3일 교회를 방문했었는데 주일날 뵙고 또 이렇게 목요일날 우리 목사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말씀하신 것처럼 점심도 또 식사를 같이 하게 돼서 여러 번 뵈니까 또 정이 쌓일 것 같아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2: 저는 좋은 사람과 더 친해져서 기분이 좋습니다.
1: 네, 저도요.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3일교회 김대진 목사님 자주 또 목소리 들으시니까 더 좋아하실 것 같고요. 목사님 오늘 말씀 나눔 저희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오셨어요.
2: 네.
1: 네. 본문 좀 소개해 주실까요?
2: 빌립보서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2: 왜냐하면 소위 성경 가장 여러 성경 중에 기쁨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거든요.
1: 네.
2: 그래서 많이들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보면은 바울이 기쁨이란 단어를 얘기도 하지만 이 교회에 대한 자기의 사랑과 애정을 잘 표현한 성경이기도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겠지만 바울이 큰 고난 가운데 감옥에 갇혔다가 빌립보의 귀신 들린 여정을 고치시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는 그런 큰 여정 가운데 세워진 고난 가운데 세운 교회이고 바울의 선교 여정에 함께했던 교회이고 마지막까지 함께한 교회인데 어느 학자는 이 빌립보서가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1: 네.
2: 가장 마지막은 아니라도 바울의 생애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과 같지만 근데 이 빌립보서에는 소망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한 그런 서신입니다.
1: 네.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고 빌립보의 내용이 소망과 또 어떤 그 밝은
2: 네. 네,
1: 그런 이미지의 서신이다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바울의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2: 네.
1: 목중서신으로 우리가 분류되는
2: 네, 맞습니다.
1: 네, 그런 서신서인데요.
2: 바울이 갇혀 있었다고 자기도 얘기를 하고
1: 네.
2: 그 갇혀 있는 교회에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여러 도움을 줘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바울의 마음을 빌립보 교회하고 나누거든요.
1: 네.
2: 아주 쉽게 얘기하면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어려움의 어려움이. 더군다나 또 빌립보 교회 안에 내부에 약간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또 바깥에서도 핍박이 있기 시작하고
1: 네.
2: 그리고 자기의 교회를 세웠던 영적인 아버지 같은 바울이 이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바울은 기쁨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네. 우리 시대에 어쩌면 참 기뻐할 게 힘든 것 같은 우리 교인들에게 주는 좋은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1: 네. 자, 빌립보서 오늘 4장 말씀이고요. 10절에서 23절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 말씀. 본문 좀 앞뒤 배경을 설명해 주실까요, 목사님?
2: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상황이 사실은 힘들다는 걸 빌립보 교회도 알고 마음이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도.

0: 네.
1: 그렇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소망을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잘하고 있는 말씀이 1장에 나오는 것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확신하노라 라는 이 대표적인 말씀처럼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격려를 합니다.
0: 네.
1: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이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사실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바울은 다시 한번 기쁨을 표현을 해요. 바울이 여러 가지 기쁨을 표현하는데 1장부터 2장까지 읽다 보면 바울이 기뻐하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사실은 바울이 지금 갇혀 있으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보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한 무리는 바울을 괴롭히려고 복음을 전한대요. 이 이유 같지 않은 정말 악한 이유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오며 바울을 더 괴롭히려고 한대요.
0: 네.
1: 또 한 무리는 바울에 갇혀 있음 때문에 동기부여를 받아서 복음을 전한대요. 근데 바울은 기뻐한대요. 이 두 가지 상황에 옳다부터라고 얘기를 안 해요.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내가 그 일로 기뻐한다라고 빌립보서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와 같은 동일한 기쁨에 함께 참여할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는 큰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10절 말씀인데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0: 네.
1: 마지막 군명과 같은 마지막 이 서신의 마무리를 하면서요. 근데 크게 기뻐한다는 말은 이 구절에만 쓰입니다. 다른 구절에는 기뻐한다 또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라고 하는데 이 크게 기뻐한다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네. 표현하면은 터져 나오는 기쁨이래요. 그러니까 지체할 수 없는 기쁨. 근데 그게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너희 때문이다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 때문에 기뻐한대요. 저는 왜 이 본문을 택했냐면은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쁘세요?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0: 네.
1: 교회 가서 사역할 것을 생각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것을 생각하면 주일 아침에 일어날 때 터질 듯한 기쁨이 생긴가요? 아니면 한숨부터 나오는가요? 우리가 뭐 잃어버리지 않나? 혹시 우리는 교회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한번 저도 돌아보고 싶어서 내 스스로도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했어요.
0: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본문 4장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 이 10절 말씀에 바울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너희를 생각하면서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이 왜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었나.
1: 예. 네. 가장 첫 번째는
0: 네.
1: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을 먼저 한번 찾아보죠. 그리고 나머지는 깊이 감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좀 꺼내서 한번 볼 텐데
0: 네.
1: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은 이해될 듯 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시죠?
0: 좀 어려워요. 이게 그렇죠? 무슨 말이지? 네.
1: 그래서 이거를 조금 쉽게 제가 번역을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네. 하면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저는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봤어요. 너희가 나에 대해서 해주고 싶었던 것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구나. 그런데 너희가 또 나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많으나 생각하는 대로 잘 안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저는 이 단어를 생각하고 바울이 그렇지만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어떤 부분에 좀 말씀에 좀 사로잡혔냐면
0: 네.
1: 생각하는 대로 안 되는데 바울이 기뻐한대요. 저도 목사고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저희 교회가 크게 막 부흥하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0: 네.
1: 교회가 생각하는 대로 안 돼요. 그러면 의기소침해집니다. 저희 교인들도 여러 군데서 봉사를 하고 막 그러는데 생각하는 대로 안 되면 의기소침해지고 스스로 뭐랄까 이건 내 잘못 아닌가?
0: 네.
1: 내 정죄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빌립보에 아주 좋은 예가 나오는데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도와주려고 보냈겠죠.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당시에는 여행이 쉽지 않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 갔는데 제 생각에는 이 오네시모가 정말 바울을 빨리 가서 도와주고 싶었는지 도착하자마자 아파요. 빌립보서에는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그래요. 그런데 도로 갔는데 오히려 바울이 간 후

0: 해주는 그런 상황이 돼요.
1: 그 여정이 너무 힘들고 고된 여정이어서 그렇죠. 그랬던 거 아닐까요?
0: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열심을 다해 갔었던 것 같아요.
1: 네, 네.
0: 우리는 이 신앙이요, 가끔은 우리 열심대로 안 돼요. 우리 삶이 내가 열심히 살고 싶은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정말 실망스럽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거든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근데 바울은요, 기뻐한대요. 그 너희의 생각처럼 되지 않았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그 모습들이 바로 싹이고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겠냐라는 그런 의미 같아요.
1: 네.
0: 바울은 그러니까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1: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의 어떤 의도.
0: 그치요.
1: 네, 마음의 동기.
0: 예.
1: 그걸 보면서 기뻐했던 거군요.
0: 11절, 12절을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1: 네.
0: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일체의 비결이란 말은 바울이 자기의 삶이 말하는 간증입니다.
1: 네.
0: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렇더라라는 거예요. 자기는 부한 것도 개념치 않고 가난한 것도 괜찮다. 나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예수의 종이며 사도다라는 그런 선언과 같은 거예요. 이런 바울의 삶에 누가 자기를 도와주는 것도 사실은 자기 사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1: 네.
0: 저도 보면서 좀 신기했는데 지금 도움을 받는 사람은 바울이잖아요.
1: 네.
0: 근데 바울은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 도움이 필요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인
1: 그렇죠.
0: 거예요.
1: 그렇죠. 네.
0: 근데 바울은 크게 기뻐해요. 왜죠? 자기를 사랑하는 교회가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저는 이걸 조금 더 확장시켜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것을 많이 보는데
1: 네.
0: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패가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의도와 사랑을 보시는 네 삶에 싹이 나고 있구나. 생각대로 잘 안 됐지. 네가 계획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네가 싹이 난 것으로 인해 나는 말없이 기쁘다. 말할 수 없이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1: 네.
0: 마치 저는 그렇게 말씀이 받아지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비전을 세우고 꿈을 갖고 우리는 몇만 명을 전도하고 몇천 명을 복음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지만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의 그 의도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기 때문에 했던 거라면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크게 기뻐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1: 네.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걸 다시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뭔가 대단한 일을 이렇게 좀 해드려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자괴감을 가지고 또 절망하고 하는 네. 뭔가 좀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나 뒤돌아보면은 그렇지 못한 것 같고 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많이 좌절하고 이제 절망하는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내 마음의 선한 동기로 주님을 사랑하려고 했던 그 작은 몸짓 하나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격려해 그렇지요. 주시고 위로해 네.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0: 맞아요. 우리는 실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하죠. 우리는 잘 못합니다. 그래서 능력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싹이 나고 있다라는 말은
1: 네.
0: 우리 마음의 돌이킴과 변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변화와 돌이킴 뭐 빌립보서 예, 조금 더 앞으로 가면 바울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자의 자기를 비유를 하거든요.
1: 네.
0: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내가 앞에 계신 목표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는 마치 달리기 경주하는 사람처럼 취급하면서 지금 큰 것은 안 보여도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그리고 조그만 변화가 있다면 주님은 아마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 기쁨을 같이 할 수 있을까라는
1: 네.
0: 그런 나눔을 좀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습니다.
1: 네. 자, 바이블 나침반 오늘 여수 3.1교회 김대진 목사님과 함께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요.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할게요.

0: 러빔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함께 하셨습니다. 가사의 그 내용이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정말 비슷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네,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1: 아, 가사가 참 아름답습니다.
0: 네. 자, 오늘 김대진 목사님과 함께 빌립보서 말씀 같이 상고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이제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또 우리와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고요. 또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의 어떤 그 사랑과 또그 의도, 그 마음의 동기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이어지는 말씀, 13절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많은 성도님들께서 좋아하시고 사랑하는 말씀인데 또 그만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말씀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뭐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맥락에서 이 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 중에

0: 하나가 저는 읽으면서 이 바울의 이 뻔뻔함에 반했습니다.
1: 어떤 뻔뻔함이죠, 목사님?
0: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1: 네.
0: 거기서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1: 네. 누가 봐도 사실은 결핍과 필요가 있는
0: 그렇죠.
1: 상황이잖아요.
0: 그래서
1: 네.
0: 빌립보 교회가 도와줬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근데 우리 같으면 너무너무 도와줘서 고맙다. 나 정말 힘들었다.
1: 네.
0: 나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나는 정말 크게 기뻐한다라고 얘기할 뿐더러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네.
0: 도움을 받는 자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13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사실 빌립보 교회가 아니어도 자기는 이 선교를 마무리할 거고 자기 신앙의 부르심에 그 경주를 마무리할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되게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은 바울 같은 사람은 혹은 저런 선교사는 우리가 없어도 선교를 잘하고 있네. 그러면 우리가 도울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동방송은 잘하고 있네. 내가 없어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무슨 후원이 필요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혹은 우리 교회 안에 사람들은 저 사람은 뭐 내가 기도 안 해도 잘 성공하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무슨 뭐저 사람을 위해 뭘 해주겠어? 또 어떤 사람은 우리보다 더잘 사는 것 같아요. 선교지에 가봤더니 선교사님이 더 좋은 집에 살더라. 그래서 그러면 저 사람은 나보다도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더 가난한데 무슨 선교사를 돕겠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런 생각에 정확히 반대되는 얘기를 해요. 뭐냐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저는 이 말이 우리의 나눔과 교제와 참여, 즉 싹이 났다. 이 싹이 났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의 의도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참여하는 것까지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나는 무엇에 참여하고 있는가.
1: 아,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까지 여기 다 포함이 되는
0: 그치요.
1: 거다.
0: 그래서 무엇에 참여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바울은 내 괴로움이라는 말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이 수고에 함께 참여하는 걸 얘기해요. 동정이나 구걸이 아닙니다.
1: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수고에 참여한 방식은
0: 바울의 필요를 도와주는 거였죠, 물질로.
1: 물질로.
0: 예, 그렇죠.
1: 네, 그렇습니다.
0: 필요한 것을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이제 18절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게 풍족하니라고 얘기를 해요. 즉 바울은 자기는 다 이미 만족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얘기해요.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데 근데 바울이 이것을 받음으로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1: 그러니까 물질을 단순히 너희가 줬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잘하였다 그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만큼 성숙됐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마음을 같이 하고 물질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너희가 성장했구나.
0: 그렇죠.
1: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군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숙을 떠나서 바울은 사실은 처음부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15절인데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고냐 복음의 시초에 복음을 처음 전한 이래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 이게 뭐냐면 빌립보 교회를 떠날 때예요.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즉 바울의 처음 시초부터 바울의 필요를 도와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나 봐요. 근데 빌립보 교회 바울이 아주 어렵고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의도는 바울이 표현하기에는 바울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지만 제가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참 사랑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내가 뭔가 주의 이름으로 줬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줬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참여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가? 즉 참여는 뭐가 다르냐면 내가 그 사람의 필요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저 사람은 내가 필요해. 그러니까 내가 줘. 저 사람은 이것이 필요해. 그러니까 내가 줘. 이게 아니라 주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안 되는가? 또 일이 사랑인가 아닌가

0: 그것으로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1: 네.
0: 우리 믿음의 표현은 동정이 아니라 참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실은 나는 필요가 없고 나는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지만 너희가 내 고난에 참여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했으니 정말 잘하였구나 라고 네. 빌립보 교회에 얘기하고 그 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에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1: 네.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봐요. 나중에 이제 바울은 정말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평생을 수고했던 하나님의 사도였으니까 당연히 이제 칭찬을 받을 텐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같은 칭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하는 여정과 수고에 마음을 같이 하고 네. 물질로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기뻐하고 그랬던 것이 아닐까 그런 네, 생각을 해보거든요. 뭐, 어떨까요? 목사님?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저도 저희 교인들과 함께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선교는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다.
1: 네.
0: 누군가를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 내 것으로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좀 제가 우리 성도들을 권면을 했습니다.
1: 네. 앞서서 이제 바울의 뻔뻔함이 참 마음에 든다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0: 네.
1: 근데 이게 정말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주는 것을 받는 입장이 네. 아니고 네. 사실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0: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1: 그렇죠.
0: 네. 네.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1: 네. 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뻔뻔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네. 네.
0: 저희가 이 당당함과 담대함을 배워야 하지만
1: 네.
0: 그렇다고 주는 사람에게
1: 물론 그렇죠.
0: 저희가
1: 네.
0: 너 대단한 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1: 네.
0: 그렇지만 우리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건 그 마지막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18절 말씀인 것 같아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래서 저희가 이 모든 주고받는 일, 작은 열매를 통해서 바울이 궁극적으로 이 교회와 함께 이루어가고 싶었던 일,
1: 네.
0: 저도 이 말씀의 마무리에 정말 증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부장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 네.
2: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1: 네.
0: 이 참회를 통해서 주고받는 일을 통해서 작은 싹과 같은 조그만 움직임을 통해서 바울이 경험하고 싶고 또 바울이 드러내고자 하고 싶었던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는 영광입니다.
1: 아멘. 네. 저희도 사실 그 16일 날 전파선교사 모집 생방송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0: 네.
1: 바라기는 정말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전파 선교사로 이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네, 이 사역이 정말 복음 전하는 일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저희가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드리고 싶고요. 이 하나님께서 정말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그 물질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고요. 궁극적으로는 20절 말씀
0: 네.
1: 같이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는 이 일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가져봅니다. 우리 김대진 목사님께서 그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이 시간에 네. 함께해 주실 텐데요.
0: 네.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1: 그래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많이 애청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바이블 나침반 오늘 여수 3일교회 김대진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찬양 한 곡 더 들으시고요.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0: 우르르 워십 앨범 중에서 띄워드렸어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 말씀 좀 마무리해볼까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1: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면
0: 네.
1: 하나는 작은 일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좀 가지십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 큰 거 너무 생각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0: 네. 그러니까 내 마음의 동기와 또 의도가 주님께 향해 있다면
1: 그렇죠.
0: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
1: 네.
0: 네. 그 결과와 상관없이.
1: 네. 결과가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0: 네. 네.
1: 또 하나는 참여하십시오. 이 참여에 관련돼서 사도 바울은 주고받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0: 네.
1: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우리 읽었던 성경 본문의 말씀에 그 비결이란 자기 삶의 경험으로 나온 하나님을 말합니다.
0: 네.
1: 우리가 지식은 전할 수 있어도 경험해보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는 없거든요. 경험한 하나님은 참 우리 인생의 비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간증을 하나 해드리죠. 제가 청년 때 전 불신자 집에 태어나서 성경책 갖고 싶은 게 너무 큰 꿈이었어요. 그래서 없는 돈을 좀 모아서 가장 저렴한 성경책을 하나 샀습니다. 사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0: 네.
1: 제가 좀 남은 잔돈이 있어서 드리고 전도를 하려고 예수 믿으세요 얘기했더니 할머니가 잘 못 들으시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방금 사온 성경책을 펴가지고 요한복음 1장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그 구절을 펴서 보여드렸어요.
0: 네.
1: 읽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성경책을 달래요.
0: 네? 방금 사는
1: 그때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뭐냐면

0: 네.
1: 가죽 냄새가 아직 가시지 않는 성경책이었어요.
0: 그렇죠.
1: 와, 너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방금 저도 이거를 벼르고 벼렸다가 산 건데, 돈을
0: 네.
1: 아끼고 이렇게 산 건데,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갈등이 됐었는데,
0: 정말
1: 네.
0: 고민되셨겠는데요. 네.
1: 기도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내가 이걸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더 좋은 걸 주십시오.

0: 음악 성경을 선물로 주겠대요. 그 광고를 듣는 순간에 나를 위해 예배한 것이구나 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그걸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받았을 때 울었어요. 믿음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제가 경험으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그냥 글로만 봤던 것이었던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주니까 가능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참여합시다.
1: 네.
0: 그거는 주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이 참여를 신앙적인 용어로 좀 바꿔보자면 순종으로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네.
0: 그렇죠.
1: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는 거였잖아요.
0: 네.
1: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이게 영적인 원리 같습니다, 목사님.
0: 네, 그리고 이 참여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1: 아멘. 네. 자, 바이블 나침반 오늘 여수 삼일교회 김대진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참여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이블 나침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찬양 다윗의 장막에 약한 나로 강하게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용환이었습니다.

0: 라디오 교회사 산책.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1: 오늘은 제157강 카톨릭 체제를 붕괴시켰던 프랑스 혁명 이야기입니다. 종교계 운동의 배경에 민족주의 기치를 걸었던 절대왕조 있었던 것처럼 프랑스 경우는 그 정반대로 지미국 국가다 이렇게 외쳤던 루이 14세 절대왕조가 로마 카톨릭교의 막강한 후원 세력입니다. 프랑스 카톨릭교회는 프랑스는 국가교회다 라는 주장처럼 주교를 교황 임명하지 않고 프랑스 국왕이 임명합니다. 그 대신 프랑스의 국왕은 로마 교황주의를 절대 지지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프랑스의 카톨릭교회는 분에 넘치는 특권을 누렸지요. 칼빈주의 프랑스 개신교도가 지난 세기 그 유구노들이 낭뜨 측령으로 한동안 제한된 범위에서 종교 자유 있었지만은 루이 14세 즉위로 또다시 탄압을 받자 대략 50만 명의 유구노들이 영국과 하랑 등지로 망명을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부분 신흥 중상계층으로 프랑스는 경제적 타격이 매우 엄청났습니다. 그 대신 그들이 망명갔던 하랑과 영국은 경제적 부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유구네들이 구체제를 붕괴시켰던 프랑스 혁명에 적극 참여합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의 중심 세력인 시민사회계층은 대부분 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카톨릭 세력이 귀족 계급과 함께 절대 왕조 뒷받침

0: 양대 세력이었기 때문이죠. 이들 시민 계급은 계몽주의 영향으로 종교 자유, 정교 분리를 주장하지요. 가톨릭 성직자들이 정치 관여하며 특권 계층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당시 프랑스 가톨릭 성직자들은 세금 면제받고 재판도 특별한 경우 외에 교회 재판을 받는 그 자체가 특권이므로 가톨릭 교회에 대한 시민 계급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구 체제는 왕을 제외하면 세 종류의 신분 계급이지요. 제1신분 가톨릭 성직자 계층, 제2신분 귀족 계층, 제3신분 시민 계급과 농민입니다. 제1신분과 제2신분은 막대한 부동산을 소유하면서도 세금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체 인구 50%를 차지한 농민들은 수입의 70%가 세금으로 징수당하는 이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황에서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 습격으로 그 유명한 프랑스 혁명이 발생을 하고 1789년 8월 21일 그 유명한 인권선언 인간은 출생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선언이 발표된 것입니다.
1: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0: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1: 1분 찬송 애견동반 스파펜션 라스텔라에서 함께합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영중앙교회 김성현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엔게디 광야입니다. 들어보셨죠? 엔게디 광야.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28, 29살 정도 될 때, 이스라엘에 있을 때 찍은 엔게디 광야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사진 뒤에 보면은 협곡이 끝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보시면요. 제가 공부했던 학교 기숙사 옆에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 이민자들이 살고 있었는데, 제가 있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 인구가 적으니까 어떻게 하면 인구를 폭발적으로 늘릴까 생각하다가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특히 대학생들에게만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로 이민을 오면 집 그리고 공부 모든 걸 무상으로 해줄게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오라.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왔는데요. 보니까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제일 가난해요. 유대인들이 대부분 부자예요. 남미 유대인들도 부자고 아프리카 유대인들도 부자인데 러시아는 공산 정권 아래에 있어가지고 다 빼앗겨가지고 가난해요. 그래서 저희 기숙사 옆에 컨테이너에서 저 가정이 살았어요. 근데 아까 사진에 봤던 조그만 남자아이가 막심인데 저랑 친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축구도 하고 제가 탁구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하루는 그 집이 고마웠던지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킴, 우리 소풍 가는데, 우리 집 소풍 가는데 따라갈래? 그래서 어디 가냐? 그랬더니 엔게디 간대요, 엔게디. 엔게디가 우리나라로 하면 국립공원이에요. 엔게디 내셔널파크, 국립공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차를 얻어 타고 엔게디 가서 아까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지도를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게디는 사해의 남단에 위치합니다. 사해는 살 수가 없죠. 자, 사해 옆으로 보면 유대광야가 길게 펼쳐져 있고 유대광야를 들어가면은 끝이 엔게디고 그 다음 십광야, 뭐 마온광야 등등 광야들, 우리가 아는 광야들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정상에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있고요. 헤브론을 기점으로 저쪽으로 넘어가면 아이고야 지중해로 넘어가게,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구도입니다. 자, 옆에 보시면 뭐가 보입니까? 이게 들염소입니다. 이걸 게디라 그래요. 게디. 게디. 오, 엔 게디. 네. 엔이 눈이란 뜻이에요. 눈. 눈. 그래서 게디는 사슴의 눈, 염소의 눈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야, 무슨 광야 이름을 염소의 눈이라고 정했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엔게디를 갈 때는 그 집을 따라가서 멀리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엔게디 앞에 사해 앞에서 이렇게 소풍을 했는데요. 나중에 혼자 와봤어요. 다윗이 숨었던 굴을 한번 찾으려고 혼자 갔는데요. 2시간 반을 걸어가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곳이 나타났습니다. 자, 사진을 띄워주십시오. 야, 여러분 엔게디 광야에 2시간을 광야를 갔더니 광야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샘이 있어요. 위에서 보면 사슴의 눈 닮아 동그래요. 그래서 이 광야 이름을 엔게디 광야라고 해요. 제가 양평에서 살 때 그 집이 6.25 때 지은 집인데요. 다 쓰러져 가요. 비만 안 세요. 근데 제가 그 집 이름을 엔게디 하우스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소포 받을 때도 엔게디 하우스 이렇게 와요. 왜 그러냐면요. 겉으로 볼 때는 허물어지고 겉으로 볼 때는 광야 같은데 거기서 살아보고 깊이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엔게디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척박하고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것 같은데 깊게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오아시스가 너무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각자의 광야 속에 거하실 텐데 그 광야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슴의 눈을 닮은 맑은 샘이, 오아시스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시편 57

시편 7절에서 8절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찬양인데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이 찬양을 오늘 이 엔게디 광야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광야에 살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광야에서 무너지지 않고 늘 그의 마음을 갈고 연단하고 닦아서 하나님이 쓰기 좋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가 늘 바꾸었어요. 그래서 늘 그는 새벽마다 찬양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엔게디 동굴을 그냥 동굴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예배 초소로 삼았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내가 시대를 앞으로 저에게 맡겨주시면 시대를 바꾸는 인생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 제가 따뜻하고 큰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택한 사람 첫 번째는 거느리는 인생이 아니라 섬기는 인생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자, 여러분 사울에게 아까 지도받지만은 십광야, 마온광야, 엔게디광야 그리고 옆으로 오는 사해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어요. 끝까지 밀렸어요. 자, 여러분 이 광야에서도 쫓겨다녀야 돼요. 참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삶이 눈물 나는데 더 어려운 곳으로 계속 쫓겨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삶을 반복하면 대부분 망가집니다. 무너집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낙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아,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참아도 안 되는구나. 기다려도 안 되는구나. 찬양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예배해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 없어. 이렇게 우리들은 낙심하고 무너지게 되죠. 자, 그런데 다윗은 조금 다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광야로 쫓겨 다녀도 전혀 낙심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제가 사무엘상 전장을 쭉 봤더니 이런 대목이 많습니다. 자, 쫓기는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자, 다윗은 묻고 하나님은 대답하세요. 또 그 광야에 있는데 또 쫓아와요. 누가 밀고 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그러면 여호와께서 다시 대답하사. 이런 하나님과 다윗의 주고받음이 이 전장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영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다윗은 쫓겨가면서도 방향을 누구에게 물었어요? 하나님께 물어요. 사울은 많은 사람을 동원하면서 방향을 밀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런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늘 쫓기는 다윗과 늘 쫓아다니는 사울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볼 때 누가 강해 보입니까? 쫓아다니는 사울이 훨씬 강해 보이고 쫓김당하는 다윗은 불쌍하고 미래가 있을까? 저러다가 죽겠지? 라고 우리는 상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늘 광야에서 쫓기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다윗이 미래를 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자, 사무엘하 5장 10절 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네, 다른 본문에 보면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해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 단서가 붙었지요. 누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왕궁에 있는 것, 지금 광야에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붙든 사람에게 미래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24장 2절을 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말씀. 자, 택한 사람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우리나라 말로 고치면 특수부대 3,000명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뛰어난, 용맹한 이런 특수부대원들 몇 명이요? 3,000명을 거느리고 다녔다. 누굴 쫓기 위해서요? 다윗을 쫓기 위해서. 근데 원래 조금 성경을 뒤로 돌려보면은 그 3,000명으로 원래 사울이 한 일은 1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는 블레셋을 쫓았어요. 왜요? 왕이 할 일이 백성을 보호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원수 같은 나라 블레셋을 쫓아서 전쟁에서 이기는 게 왕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사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있었어요. 바로 다윗을 죽이는 것.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3,000명의 정예 부대원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쫓는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한다? 거느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거느리고 거들먹거리는 걸 정말 싫어하세요. 사울은 3,000명을 데리고 거느리고 거들먹거리고 쫓아다니고, 다윗은 지금 600명과 함께해요. 그 600명은 사울왕에게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핍절한 사람들이에요. 한만 남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쫓기면서도 600명을 섬겨야 돼요. 600명을 돌보야 돼요. 자, 우리 눈으로 볼 때 3,000명과 으리으리한 말을 타고 쫓는 사람이 강해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쫓기는 중에도 그 600명을 섬기고 안고 있는 다윗을 크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거느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회사 직원이 많은가, 내 밑에 팀원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이걸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이지 않으십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가, 이런 지경이 넓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를 만나면, 목사님 제가 너무 늙었어요, 제가 너무 가난해서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아니요. 오늘 다윗처럼 가난합니까? 오늘 다윗처럼 핍절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쓰셨습니다.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자리에서 다윗처럼 섬기고 또 존중하고 가꾸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분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십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 보시죠. 성경 있는 분들은 성경을 보셔도 좋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성경의 그 사절을 보시면 뒤를 보러 들어가다에 숫자로 4자가 쓰여 있죠. 성경책 가지신 분 4자가 보입니까? 자, 그럼 제일 밑에, 성경책 제일 밑에 봐보세요. 그러면 4자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히브리어로는 발을 가리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좋은 성경책이에요. 자, 원래 개역 한글에는 거기를 사울이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라고 쓰여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치마 같은 걸 입어요. 그리고 겉옷을 위에 두르죠. 그래서 용변을 보려면 어떻게 해요? 겉옷을 벗어서 한쪽에 놔두고 치마를 내립니다. 치마를 내리면 치마가 아래로 내려가니까 발을 덮죠. 그래서 이걸 용변을 보다의 아주 고상한 표현입니다. 또 한 가지 발을 가리다는 표현은, 여러분 잠잘 때 뭘 덮어요? 이불을 덮죠. 이불을 덮으면 발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쉬다, 안식하다 할 때 이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본문 상황에서는 사울이 갑자기 신호가 와가지고 굴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환한 데 있다가 굴에 들어가면 어때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굴에 있는 사람은, 들어온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야, 여러분, 사울은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쫓아가는데 못 잡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숨기셨다라고 기록해요. 그런데 다윗은 가만히 앉아있는데 사울이 지발로 들어와요. 사울이 들어와서 생리현상을 하러 왔는데 보좌관이 없죠. 칼도 내려놓고 겉옷도 내려놓고 뒤돌아서 영변을 보고 있는 뒤통수를 보고 있으면서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자, 다윗 옆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24장 4절 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야, 드디어 원수를 어디에서 만나요?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는데 엔게디 동굴에서 만났네요. 그런데 사울은 못 보고 다윗만 봐요. 등지고 있어요. 가서 칼로 그냥 한 방에 끝내면 돼요. 그러면 다윗은 왕이 될 거예요. 뒤에 있는 600명은 자유를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600명이 뭐라고 해요? 왕이시여, 오늘이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네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네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말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하는 말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힌트가 또 하나 있는데요.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누구 생각에 좋을 대로? 인간의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하라. 여기에 다윗이 탁 걸리게 됩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나도 원하는데 뒤에서 밀어주면 하죠. 기꺼이 하죠. 그런데 다윗은 뒤에서 아무리 밀어도 하나가 영적으로 걸리니까 스톱합니다. 멈춥니다. 여러분, 좋은 명차의 특징이 있는데요. 좋은 명차는 어떤 화려한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명차는 잘 가고 그 다음 잘 서야 돼요. 이번에 제가 어떤 광고를 봤는데요. 독일 이 전차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자들이 도로에 20명이 쫙 서 있어요. 그리고 독일 전차가 1km 뒤에서 전속력으로 달려와요. 기술자들이 서 있는데 기술자들은 뒤를 보고 서 있어요. 그런데 기술자들 10cm 남겨놓고 전차가 딱 서요. 그 큰 전차가 정확하게 서요. 자, 여러분, 이 기술자들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뭘 믿는 거예요? 그 전차는 어마어마하고 어마어마한 속력을 가져도 정확하게 멈출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잘 가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멈추는 건 더 중요해요. 저도 이번에 한 일주일 정도를 멈춰보니까 갈 때 보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분주하게 살 때 보지 못했던 것,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많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감사하다, 가끔 멈춰야 하겠다. 5주가 있는 주에는 설교를 멈추고 내가 주일학교 설교도 좀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멈춤이 유익이다. 혹시 이 자리에 지금까지 잘 나가다가 갑자기 확 멈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속으로 막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광영중학교 오기 전까지 오랫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무려 4년 9개월. 너무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시간을 견디고 기다리는 게 너무 눈물 나고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멈춤이 지금 돌아보니까 저에게 너무 필요했었습니다. 사랑하는 광영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사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신호를 하셨죠. 너에게 준 힘을 그렇게 쓰지 말라, 거느리지 말라, 쫓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그의 욕망을 멈추지 않고 끝내는 얼마 후에 블레셋과의 길보아산 전투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까 여러분 4절에서 다윗이 사울의 목을 뱉나요? 뭘 뱉죠? 옷자락을 뱉는데요. 자, 24장 4절에 보니까 사울의 겉옷자락이라고 표현했고요. 5절 보시죠. 5절에 보니까 사울의 옷자락. 이게 뭘까? 이걸 히브리어로는 둘 다 찌찌트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따라하십니까? 찌찌트. 찌찌트. 이게 옷자락에 있는 옷술이라는 의미예요. 사진 한 장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민수기 15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되도록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그래서
겉옷 내

귀퉁이에 저렇게 술을 매달아 놓습니다. 저건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점점 이게 발전해서 율법을 가리키는 율법의 613개를 가리키는 조항과 매듭으로 저게 변환되었지만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룻기에서 보아스가 타장마당에서 룻과 함께 있을 때 룻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 당신의 겉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그 의미는 내가 추우니까 옷 좀 덮어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에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게 뭐예요? 찌찌트를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붙잡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네 개 중에서 다윗은 하나만 잘랐어요. 그런데 이건 무엇을 의미해요? 이미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래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주인공들이 다 왕이에요. 사울 왕, 다윗 왕. 하지만 우리는 다윗 왕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쩌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만왕의 왕이신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쫓는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기회를 주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둘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Anointing. 이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흐. 그래서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요. 사울과 다윗은 각각 40년 동안 통치합니다. 통치한 시간이 같아요. 40년. 잘해도 40년, 못해도 40년. 하나님은 그들에게 40년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40년인 거예요. 그래서 아, 앞으로 40년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가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더 들었습니다. 또 하나 공통점은 사울은 준수했다고 표현하고요. 다윗은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성경에 표현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둘 다 잘생겼다는 말입니다. 공통점이에요. 네. 그리고 이 둘 다 집안이 아주 어려웠어요. 둘 다 집안이 어려웠고 둘 다 막내였습니다. 이러한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엔게디 굴을 떠나는 두 길을 통해서 그들의 삶은 완전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사무엘상 24장 6절 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숨어져 있는데요. 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기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준 럭키한 날이야. 끝내, 죽여 하는 그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를 치는 것은 누가 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나도 원해요. 뒤에 있는 부하들도 원해요. 하면 돼요. 그런데 다윗은 멈춰요. 누가 원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니까. 이게 중요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도 똑같아요. 이익이 되면 해요. 내 속이 후련해지면 해요. 쓸데없는 말도 해요. 욕도 해요. 뒤에서 막 뭐라고 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늘 다윗은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 그래요. 뒤에 돌아서 여러분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그들 뜻대로 사울을 죽였으면 바로 왕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 왕국은 시작부터가 불손해요.
사람을 죽임으로 시작된 피해 왕국이에요.

0: 그리고 뒤에 있는 모든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은 그 피해 왕국에 손을 올렸던 사람이에요. 역사가 심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걸 다윗이 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사람들도 살리고 자기도 살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옳은 곳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24장 7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다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자, 마지막으로 지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요, 엔게디 굴에서 나갑니다. 나가면서 두 사람의 길이 바뀌죠. 빨간색으로 사울은 자기 왕궁 기브아를 향해서 말을 타고 멋지게 돌아가고요. 다윗은 다시 광야와 광야를 돌아서 더 숨을 곳이 없으니까 블레셋에 갔다가 미친 척 하다가 이제는 시글락으로 갑니다. 이건 겉으로 볼 때는, 아, 다윗은 미래가 없어요. 하지만 시글락에서 다윗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해요. 다른 전쟁에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요. 그럴 때 길보아산에서 사울은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한 사람은 자기 길을 가서 왕궁을 거쳐서 또 자기의 멋진 인생을 펼쳤지만 그는 죽었고요. 다윗은 광야를 돌고 돌아서 다른 사람을 섬겼지만 끝내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두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늘 두 길이 있습니다. 자기의 길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네, 저도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원하는 때가 있고 내가 원하는 길이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기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저는 그런 모든 생각을 내려놨습니다. 아, 내 길을 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지라고 멈추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엔게디 광야와 그 굴 속에서 함께했던 600명과 다윗,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영중앙교회 김성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793-5888번 061-793-5888 광영중앙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극동방송의 방송선교 역사는 함께의 역사입니다. 1956년 벽안의 선교사에 의해 한 알의 밀알처럼 시작된 극동방송은 올해 장사 70주년을 맞았습니다. 70년 동안 오직 복음이라는 외길을 오롯이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또 방송선교를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전파선교사와 함께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하나님과 함께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갈 전파선교사를 찾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할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전남동부 극동방송

예, 방송사역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이 기간 전파 선교사로 가입하시는 분께는 주옥 같은 찬송가 31곡의 가사를 필사할 수 있는 찬송가 필사 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절절한 십자가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 바로 여러분입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윤정입니다. 고향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동포들이 고통받는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수개월간 기도하며 슬퍼한 끝에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느헤미야는 제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이 신의 한수였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인들은 조상의 묘를 훼손하는 것을 종교적으로 가장 큰 수치이자 재앙으로 여겼기 때문인데요. 왕이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코드를 정확히 짚어 설득한 것이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비참한 현실을 들었을 때 조상들이나 과거의 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라며 자신은 직접적인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비극을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늘 세상이 무너졌다고 탄식합니다. 정치가 썩었고 도덕이 땅에 떨어졌으며 남탄만 가득하다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과거를 정죄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울며 기도했고 기획서를 썼으며 자신의 지갑을 열어 백성을 먹였습니다. 세상에 무너진 틈을 메우는 진짜 리더십은 비판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 삶의 솔선수범이라는 벽돌 한 장을 먼저 얻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극동 방송에서 진행하는 평안의 노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느헤미야 5장 15절 말씀입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를 빼앗았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고통받는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는 총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2년 동안 총독의 정당한 권리인 녹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있던 총독들이 백성들을 착취했던 관행을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사비를 털어 매일 15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접하며 함께 밥을 먹었죠. 그의 청렴함과 희생은 그 말에 무게를 실어주었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성벽 재건에 동참하게 만든 최고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완공했는데요.

성벽을 수십 개의 구역으로 쪼갠 뒤 그 구역 바로 앞에 사는 가문이나 제사장들에게 공사를 맡겼습니다. 자기 집 앞 성벽이 무너지면 자기 가족이 가장 먼저 위험해지니 백성들은 감독관이 감시하지 않아도 눈에 불을 켜고 완벽하게 벽을 쌓았던 것이죠.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쌓을

느헤미야는 자기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국민적인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기적이었죠.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행동의 원동력으로 삼아 완벽한 기획서를 써내려간 사람이었죠. 기도를 원동력으로 삼은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닐까요?

느헤미야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혹은 남들이 다 다르게 행동하는 순간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조용히 결단했던 순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경외는 단순히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을 극진히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며 내 영혼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절대자를 더 의식하는 상태입니다.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자신의 권력이 폭주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강력한 제동장치였습니다. 경외함이라는 뿌리가 깊으니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았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사람의 평가라는 유통기한 짧은 권력 대신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이라는 영원한 기준을 선택했습니다. 거칠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정직한 용기를 품고 살아가겠다는 소망은 어쩌면 스스로가 외롭고 좁은 길을 걸어가겠다는 다짐과 같습니다. 남들 다 하는 적당한 타협, 원래 세상이 다 그런 거지라는 핑계 뒤에 숨으면 참 편할 텐데, 굳이 내 안의 정직을 마주하고 바르게 서겠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결단이니까요. 느헤미야 역시 우리와 똑같이 두려워했고 슬퍼서 눈물 흘렸던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다만 그는 흔들릴 때마다 자신이 바라보아야 할 단 하나의 시선을 놓치지 않았을 뿐이죠.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윤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국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귀에 레이스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 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1: 시편 제5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0: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하러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1: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0: 제52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1: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0: 제53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렛에 맞춘 노래.
1: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0: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1: 제54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십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0: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1: 제55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0: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구피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다.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대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대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옵소서.

주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동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0: 제56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후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인에게 잡힌 때
1: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0: 제57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1: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0: 제58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1: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0: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1: 제59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0: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르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1: 제60편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에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골짜기에서 쳐서 만 2천명을 죽인 때.
0: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0: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1: 제6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0: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2: 지금까지 드라마 바이블을 함께 하셨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극동방송의 방송선교 역사는 함께의 역사입니다. 1956년 벽안의 선교사에 의해 한 알의 밀알처럼 시작된 극동방송은 올해 장사 70주년을 맞았습니다. 70년 동안 오직 복음이라는 외길을 오롯이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또 방송선교를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전파선교사와 함께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하나님과 함께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갈 전파선교사를 찾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할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히 이 기간 전파 선교사로 가입하시는 분께는 주옥 같은 찬송가 31곡의 가사를 필사할 수 있는

찬송가 필사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절절한 십자가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 바로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또 세상의 권력자들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결코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귀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우리의 삶이 생명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이 되기를 이 밤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오늘 첫 곡은 이성신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새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나를 결국 책임져 주지 못하는 세상이 아니라, 또 귀인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께

에만 소망을 두는 삶. 우리의 삶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본향의 소망을 품고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예수라는 신앙의 고백을 날마다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안원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오늘 이 밤도 오직 주님만을, 그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홍희석의 오직 예수, 그리고 Travis Cottrell의 In Christ Alone 두곡 띄워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이브닝 프레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두 곡 들으셨습니다. In Christ Alone, 트래비스 커트웰의 찬양이었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홍희석의 음성으로 오직 예수 띄워드렸습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무료입니다. 앱을 통해서 신청곡과 사연 남겨주시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어서는 찬양은 패션과 크리스천 스탠필이 함께 부른 Waymaker, 길을 만드시는 주 2020 라이브 앨범 버전에서 들려드리고요. 저는 클로징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오늘 이밤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사랑, 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교회 뮤지컬 찬양팀의 고백,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뛰어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결핍에서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 물질, 또 지혜, 지식, 사랑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요. 모든 것에서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걱정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죠.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듯 부정적인 염려는 불안한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

이렇게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자, 우리 꽃과 새들을 먹이시고 모든 자녀를 보살피신 아버지가 계심을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염려를 내려놓는 풍성한 찬양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다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출발합니다.

내 생명 주님 손에 강명식의 앨범에 실린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문을 열면서 함께 나눈 찬양은요. 향기로운 나무의 너 근심 걱정와도 이어서 한웅재 목사님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앞서 듣고 오셨습니다. 목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은 모든 근심 걱정 떨쳐버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염려를 당연히 내려놔야겠죠. 오늘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풍성한 찬양 함께 듣기 원하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여러분이 듣고 싶은 찬양들, 또 떠오르는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고요. 내 삶의 노래로 앞이 열려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시여 바리톤 김주택의 음성으로 함께 듣고 옵니다.

신청해주신 찬양 이어서 세 곡 더 듣고 오셨어요. 조수아의 너근심 걱정 말아라. 그리고 강성훈의 고난 내영혼 편히 쉴 곳과 찬송 두 곡 들으시고요. 방금 들으신 찬양 송승현이 노래하는 아버지의 노래까지 듣고 왔습니다. 풍성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염려를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생명의 양식 조준모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 김대환이 찬양하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듣고 오셨고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는 목숨을 위하여 또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자주 걱정에 빠지곤 하지요. 걱정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또 찬양들 나누고 싶은 곡 떠오르실 때마다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홀리원이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믿는다는 건.

산나 싱어즈가 찬양했습니다. 아바 아버지. 앞서 들으신 찬송은 김관호가 찬양하는 예수나를 위하여 잔잔하게 듣고 오셨고요.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한 내 삶의 노래로 근심 걱정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염려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문자 보내주신 것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로큰롤의 황제로 불렸던 미국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는요, 생전에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솔로 아티스트로 명성을 얻었는데요. 젊은 시절에 교회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고 데뷔하고 복음성가 앨범을 내기도 할 만큼 신앙심이 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성공하면서 얻게 된 부와 명예는 그의 삶을 그릇된 길로 이끌어갔고, 숨지기 전 8개월 동안 9,000개의 알약을 먹을 정도로 약물에 중독됐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결국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42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하고 말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그의 손때 묻은 성경책에 이런 말씀에 밑줄이 있었다고 하네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가복음 9장 25절 말씀인데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랐다면 그의 삶의 궤도는 분명 달라졌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기억이고 마음의 색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 삶을 늘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형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합니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신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고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지혜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이에요. 사랑으로 따뜻하게 온기를 나눌 줄 아는 우리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랑이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기를 기도하면서 김도연의 샬롬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에이미 그랜트의 That's What Love Is For 들으셨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인간이 말하는 사랑은 이기적인 마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그 안에는 결국 내 감정이 중심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생기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섭섭함과 실망이 따라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사랑을 하기보다는 사랑하는 감정을 좋아하는 건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많이 다릅니다. 조건이나 기대가 아니라 그냥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마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윌러브의 빛나는 유산, 히스플랜의 빛을 따라 걸어가, 오버플로우의 내가 걸어가는 이유까지 들으셨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ABC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브랜 덜슨과 해리 덜슨이 함께한 It Is Well,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Give Me Jesus, 스티븐 컬셰프만의 I Will Be Here까지 들려드렸습니다. 3279번님께서 노래가 너무 좋네요 라고 하시면서 밤이면 좀 쌀쌀한데 노래들이 따뜻하고 지금 딱 필요한 것 같아요. 밤에 수고가 많으시네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꿈이 있는 자유의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기프티드의 주를 바라보며, 이길승의 부르신다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기도하는 대통령으로 알려진 아브라함 링컨이 기적적으로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된 직후 백악관으로 참모들을 불러 모아 내각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한 비서가 배경도 좋고 실력도 좋은 한 사람을 추천했어요. 뽑아두면 힘이 될 것이 확실하지만 링컨은 그 사람의 이름을 듣자마자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 사람은 안 됩니다. 난 그 사람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외모는 타고난 것이라 어쩔 수 없지 않냐는 비서의 말에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날 땐 부모님이 물려준 얼굴이지만 그 뒤로는 자신이 만들어가야 하네. 살아온 인생이 얼굴에 드러나는 법입니다. 마흔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별기대 여러분 어떠세요? 40살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은 링컨이 가장 먼저 한 말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같은 얼굴이라도 평소에 많이 짓는 표정에 따라 인상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웃을 때 그리고 찡그릴 때 사용하는 근육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짓는 표정에 따라 생기는 주름과 발달하는 근육이 다르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지금 한번 거울을 보세요. 지금 내 얼굴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신 기쁨과 소망이 저절로 드러나는 밝은 얼굴입니까? 아니면 근심과 걱정에 쌓여있는 어두운 얼굴일까요? 저는요, 별그대 여러분의 얼굴이 소망과 기쁨이 가득 찬 그런 얼굴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둘, 셋.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소마트로의 아름다운 연주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홀리원의 지금 우리가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브라함 링컨의 말씀, 마흔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잘 지키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의 찔림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도 잠깐 그 스마트폰에 그 카메라 앱을 켜서 제 얼굴을 좀 잠깐 봤는데요. 그래요.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인해서 소망과 기쁨이 가득 넘쳐있는 그런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얼굴이 마냥 웃을 수만은 없어요. 그죠? 찡그릴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슬픈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얼굴이라도 꼭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밝은 얼굴도 어두운 얼굴도 기쁜 표정도 슬픈 표정도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십니다. 어떤 얼굴을 하든지 간에 어떤 표정이든 주님 앞에 기도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자고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어깨 위에 있는 짐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별그대 함께 찬양하고요. 또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을게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시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고요. 오늘 나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별그대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제목이 어떻게 되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스웨덴 분이시고요. 또 장애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시는 분 레나 마리아의 찬양 My Tribute 나의 찬미 찬양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뉴턴의 우리 함께 가요였습니다. 이 찬양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해서 자주 들려드리고 싶은데 아끼고 아끼다가 이제와 여러분과 또 나누네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 나눈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 제 마음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과 소망이 저절로 내 얼굴에 밝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과 기쁨이 스며있는 얼굴의 주인공이신 우리 별그대 여러분을 저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똥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마흔이 넘어서도 우리의 얼굴에 표정이 밝을 수 있는 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과 기쁨이 흘러 넘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얼굴도 해같이 빛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복된 주말과 주일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올게요.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감사로 살아내는 삶은 더 좋은 것이라고 매튜 헨리는 이야기했습니다. 대부분의 순간 우리는 자신이 바라던 상황이 되었을 때에 감사를 드리곤 하죠. 그러나 내가 바라던 감사의 조건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 그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때야말로 감사로 살아내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원하는 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 차갑고 냉정한 현실 앞에서도 원망과 타협 대신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송경민의 감사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니의 행복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아이노스의 우신실하신 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땡스기빙 밴드의 예수님은 누구신가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에필로그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홍지승의 주 음성 외에는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소진영의 내 주의 보혈은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앤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서현실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우리 컬러의 빈들의 많은 풀 같이 띄워드리고요. 여서 나무 옌의 하나님의 진리 등대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조홍성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윌러브의 다시 일어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최근에 북한에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방문을 했죠. 북한에서는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펼쳤습니다. 그때에도 어김없이 등장한 북한 주민들의 환영. 손을 들고 꽃을 들며 거의 울부짖듯이 시진핑 주석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외국의 국빈뿐만 아니라 북한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지도자를 만날 때마다 그렇게 오열을 하며 또 감격해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고 이들은 이렇게 열렬히 그 마음을 표현할까요? 자신들의 신이자 또 자신들의 전부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자신의 충성을 보이는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리의 충성과 사랑을 보답해야 될 그 대상이 사람이라는 것 때문이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은혜 안에 누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사랑을 갚아야 될 존재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매 순간순간 내 삶을 다해서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오늘의 워십 찬양이었는데요. 찬송의 가사처럼 찬송으로도 어떤 내 마음의 표현으로도 말로도 다 갚을 수가 없는 주님의 큰 사랑을 우리는 입고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찬송으로라도 남아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보답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우리의 그 사랑의 보답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북녘의 성도 여러분들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도 또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께 두시고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분들,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외부의 소식들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 이 시간에는 북녘의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같이 들어주시고요. 또 여러분께도 찬양으로 은혜를 계속 끼쳐드릴 테니까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마음 같이 품어주시면 좋겠습니다. AM 1188kHz 그리고 제주국 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FM 채널을 통해서 극동방송 어플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서울에 있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북한 인권의 이야기들을 드라마로 시리즈로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9부 만나보실 거고요. 또한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 자세한 날씨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기가 메콩강이다. 자, 조용히 여기 타라. 여기 악어들이 많아서 배 뒤집어지면 큰일이니까 조심하고 중심 잡아서 자기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한다. 이제 태국 들어가서 이민국 수용소로 가면 한국에 갈 수 있다.

0: 무슨 일로 오셨어요?
1: 저 이는 북조선에서 왔습니다.
0: 지금 여기는 이미 한국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몇 명이나 돼요?
1: 8명입니다.
0: 그러면 탈북자들이 한국 가기 전까지 대기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쪽으로 연결해 드릴게요. 한국 가려면 3개월 이상 기다려야 해요.
1: 에? 3개월이요?
0: 요즘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6개월, 1년도 기다릴 수도 있어요.
2: 안녕하세요. 전 여러분들 도와드릴 김모세 선교사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편하게 쉬시면서 한국 가기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3: 예, 고맙습니다.
2: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쉴 수 있는 곳으로 같이 이동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들 이곳까지 무사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가기까지 육신과 영이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한국에 갈 때까지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1: 와, 여기는 완전 삐까뻔쩍합니다.
4: 너무 고맙습니다.
2: 여기 여성분들은 이쪽 방으로 가서 같이 지내면 되고요. 내일부터 아침에는 같이 예배를 드릴 테니 오늘은 들어가서 푹 쉬세요.
1: 예. 와, 아니 방도 이렇게 깨끗하고 넓고 좋습니다.
4: 아유, 미양이 뭐 어린 애들 데리고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겠어.
5: 예, 우리 철민이가 고생 많았죠. 철민아, 인사드려라. 우리 같이 지낼 분들이다.
6: 안녕하세요.
1: 귀여워라. 철민이 몇 살?
6: 5살이요. 엄마랑 한국에 갈 거예요.
4: 그래, 철민아, 우리 같이 한국 가자.

0: 오늘부터 여기 새로 오신 분들도 같이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게 될 겁니다. 어제 미얀마에서 무사히 도착했는데 여기서 지내는 동안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세요. 특별히 이번엔 5살 철민이도 같이 왔는데 여러분이 더 신경 써서 봐주면 좋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근데 성경 공부가 뭡니까?
1: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라는데 아까 옆에서 하는 말 들으니까 여기서 성경 공부

0: 바라면 한국 빨리 보내준답대다.
1: 근데 저분 선교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에 있을 때 미국 선교사가 사과 따먹은 아이 이마에 도적이라고 새겨놓아서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0: 중국에서 내 다른 선교사님 만났었는데 그분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무사히 왔지. 좋은 선교사들도 있는 것 같아.
2: 아이고, 그러면 다행이지.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 보이네.
1: 우리도 그 성경 공부라는 거 열심히 해서 한국으로 빨리 가면 좋겠습니다.
3: 누나, 나도 성경 공부할 수 있어?
1: 그렇지. 출민아, 누나랑 같이 열심히 하는 거야.
3: 나도 빨리 한국 가고 싶다. 우리 엄마 이제 안 힘들면 좋겠다.

0: 있다.
1: 예?
2: 우리 철민이가 여기 베란다로 나갔다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그만.
1: 아니 우리 철민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2: 바로 발견해서 병원에 갔는데 지금 여기선 치료해줄 수 없다고. 근데 하는 걸 사정사정해서 부탁해서 봐줬는데 이미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라고.
0: 아이고, 여기까지 어떻게 고생해서 왔는데. 아니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한국에 갈 수 있었는데. 아이고 철민아,
1: 안 된다, 안 돼. 우리 철민이, 네가 어쩌다가.

0: 젊은이 엄마, 여기서 너무 마음고생이 많았지. 그래도 다행인 건 이제 내일이면 한국 갈 수 있다고 하지 않소? 이제 새 인생 살아야지.
1: 예, 분명히 철민이도 엄마가 한국 가서 행복하길 바랄 겁니다. 그럼 하늘에서 같이 행복해 하겠지요?
0: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니? 그 일들 이제 다 우리 가슴에 묻고 우리 이제 새롭게 살아가자. 우리 같이 있을게요.

0: 3개월 동안 여러분과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비록 철민이는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갔지만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존중받으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세요.
1: 성교사님,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2: 한국 가서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한국에 가는구나. 우리 원수로 했던 남자 손에 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겠지? 별님아, 그때까지 아버지하고 민호 꼭 지켜봐줘. 아버지, 민호야, 조금만 기다려. 인자 데리러 갈게.

하나님은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 헬기 추락을 계기로 다시 무력 충돌을 벌이며 중동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삼성이 모든 계열사 업무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며 조직 운영체계를 AI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시장의 쌀과 옥수수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주민들의 식량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최초로 육상에서 김을 대량 생산하는 연구개발센터가 새만금에 들어서며 차세대 식량 생산 기술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이상기후와 중동정세 불안의 영향으로 수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먹거리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지난해 70세 이상 취업자가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서며 고령층 경제활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과 부산, 제주를 넘어 전국의 중소도시로 이동하면서 지역의 소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가 설계한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이 착공 145년 만에 핵심 첨탑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 아파치 헬기 추락을 계기로 다시 무력 충돌을 벌였습니다. 미국은 지난 8일 추락한 아파치 헬기가 이란군에 의해 격추됐다며 호르무즈 해협 인근 지역에 보복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이란 혁명수비대는 영내 미군 목표물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며 즉각 맞대응에 나섰는데요. 아바스 아그라치 이란 외무장관은 어떠한 공격도 반드시 응징하겠다며 미국이 안전을 원한다면 중동지역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 공격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히며 보복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는데요. 최근 중동 정세가 다소 진정되는 듯했지만 양측이 다시 무력 충돌에 나서면서 국제사회는 사태가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상당 부분이 지나가는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는 만큼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 유가와 물류비 상승,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이 위치한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이 다시 커지면서 각국 정부와 기업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삼성이 모든 계열사 업무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며 조직 운영 체계를 AI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은 개발과 제조, 물류, 마케팅, 판매 등 주요 업무 전반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AI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챗GPT와 제미나이, 클로드 등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가 전 계열사에 공식 도입될 예정입니다. 삼성은 그동안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자체 인공지능 모델을 주로 활용해왔지만 앞으로는 외부 AI도 적극 활용해 업무 생산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모든 계열사 최고 경영자들이 직접 인공지능 도입을 추진하도록 하고 사장단을 대상으로 별도의 집중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삼성은 개발과 제조뿐 아니라 구매와 물류, 서비스, 경영 지원 등 모든 업무 영역에 AI를 적용해 조직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재계에서는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이 전면적인 AI 전환에 나서면서 다른 기업들의 인공지능 도입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업무 자동화를 넘어 회사를 AI 네이티브 기업으로 바꾸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경영진이 직접 AI 활용 성과를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해 전사적인 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시장의 쌀과 옥수수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주민들의 식량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평양과 신의주, 해산 등 주요 지역 시장에서 쌀 가격은 1kg당 38,000원대까지 올랐고 옥수수 가격도 13,000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옥수수 가격은 불과 2주 만에 50% 이상 급등해 저소득층 주민들의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는데요. 북한 내부에서는 지난해 수확한 저장 식량이 대부분 소진된 가운데 햇 감자와 햇 밀, 햇 보리 등이 아직 본격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일시적인 식량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곡식이 떨어진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주민들이 높은 이자를 감수하고 곡물을 빌려 끼니를 이어가는 사례도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마다 6월 초중순이 가장 식량 사정이 어려운 시기라며 햇감자와 햇보리 등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공급되는 다음 달까지 곡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전량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생활고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고리대로 돈이나 곡물을 빌리고 있지만 높은 이자 부담 때문에 앞으로의 상환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달러와 위안화 환율이 다소 하락했는데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앞뒀을 때 북중 양측이 국경 통제를 강화하면서 밀수와 비공식 외화 거래가 위축된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북중 무역이 다시 활발해질 경우 환율과 물가가 또다시 변동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최초로

육상에서 김을 생산하는 연구개발센터가 전북 새만금에 들어섭니다. 풀무원은 약 2,800평 규모 부지에 김 육상 양식 연구개발센터를 건설해 오늘 2029년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육상 양식은 바다가 아닌 육상시설에서 바닷물과 비슷한 환경을 인공적으로 조성해 김을 생산하는 기술로 기후변화와 해양환경 변화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연중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한국산 김 수요가 늘고 있지만 해수 온도 상승 등으로 생산 여건이 악화되면서 육상 양식 기술이 차세대 해조류 산업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은 수출 효자 품목으로 검은 반도체라는 별명까지 얻고 있으며 해외 시장에서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연구개발센터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생물 반응기 시스템이 구축돼 온도와 빛, 영양분 등을 자동으로 조절하며 김을 재배하게 됩니다. 회사 측은 내년 시범 판매를 시작한 뒤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술을 어업인들에게도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육상 양식 기술이 미래 식량 생산의 안정성을 높이고 수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식량 생산 모델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상기후와 중동정세 불안의 영향으로 수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먹거리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는 킹크랩과 갈치, 대게 등 주요 수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오징어 어획량도 지난해보다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어획량 감소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가 수산물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부 식당에서는 원재료 수급 차질로 메뉴 가격을 인상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일부 수산물 전문점들은 원가 부담 증가로 가격을 올리거나 판매 품목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올여름 우리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1도 이상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식장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 물량을 시중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고수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원 대책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지난해 70세 이상 취업자가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서며 고령층 경제활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70세 이상 취업자는 216만 명으로 1년 전보다 9%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남성과 여성 모두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60세 이상 전체 취업자 수도 사상 처음으로 50대 취업자 수를 추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에 따른 인구 증가와 노인 일자리 확대가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생계 유지를 위해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하는 고령층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조사됐는데요. 인구 구조 변화가 계속되는 만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과 부산, 제주를 넘어 전국 중소도시로 이동하면서 지역 소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지방 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지난해보다 약 50% 증가했고 철도를 이용해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 동해와 경남 밀양, 전남 여수 등 중소도시에서도 외국인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K-뷰티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매장의 외국인 매출이 지역에 따라 두세 배에서 많게는 다섯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문화와 관광에 대한 관심이 수도권을 넘어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숙박과 교통, 쇼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외국인 관광 수요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지방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방공항과 국제 크루즈 이용객 증가도 이러한 변화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가 설계한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착공 145년 만에 핵심 첨탑인 예수 그리스도의 탑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가우디는 자연의 형태를 건축

에 접목한 독창적인 작품 세계로 신의 건축가라고 불리는 인물로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그의 대표작이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당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이번 완공은 가우디가 세상을 떠난 지 100년 만에 이루어진 상징적인 성과로 평가되는데요. 높이 172.5m의 예수 그리스도의 탑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회 건물이 됐으며 레오 14세 교황이 준공을 축복하는 미사를 집전할 예정입니다. 건축위원회는 인공지능과 드론 등 첨단 기술이 공사 속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준공이 세계 건축사에 남을 중요한 이정표이자 가우디가 남긴 예술적 유산의 상징적인 결실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145년에 걸친 대장정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 건축계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중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군대 분야 교류 강화를 공식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북중 관계에서 군사 분야 협력이 공개적으로 거론된 것은 처음이라며 관련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외교, 법집행, 군대 분야 교류 강화를 언급한 데 대해 북중 간 전통적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고위급 및 분야별 협력 확대를 위한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방북에 중국 국방부장이 동행한 점을 들어 군사 분야 협력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 결과 발표에서도 비핵화와 한반도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공개된 내용만으로 평가하기는 이르다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외교부는 한반도 비핵화가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중국과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비핵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사실상 묵인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는 한편 이번 시 주석 방북이 최근 급격히 밀착한 북러 관계를 견제하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목적도 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 12일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황해도와 평안남도 등 대부분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평안북도와 함경도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전부터 밤 사이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함경남도가 5에서 20mm,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지역이 5에서 10mm 안팎으로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의 하늘은 맑게 이어지겠는데요. 전 지역에서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어올 전망이고요. 강계에서는 오후부터 한때 비 소식이 시작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평양과 진남포 15도, 삭주 14도, 강계 11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과 진남포 26도, 삭주 25도, 강계 23도로 오르겠습니다. 황해도도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게 드러나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모든 지역에서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장현과 사리원 15도, 개성 13도, 낮 최고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27도, 장현 23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도 대체로 전 지역이 맑겠지만 장진과 해산, 풍산은 오후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남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해산 9도, 장진 8도, 풍산 5도고요. 낮 최고기온은 해산 19도, 장진 18도, 풍산 16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북도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성진은 오후부터, 무산은 종일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성진 14도, 옹기 13도, 무산 6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성진 21도, 옹기 17도, 무산 15도로 상승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후부터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오늘도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궁금함이 있으시거나 또 탈북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이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받으신 은혜, 또 북녘 성도들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 한 줄 기도, 여러분 문자로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십시오. 끝 찬송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의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평안하십시오. 샬롬.
2: 아갑니다. 내 뜻과
1: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극동방송에서는 우리 주님께 올려드린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4편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시편 24편의 고백.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세상은 사람의 힘과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시편 24편의 고백은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의 하루하루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새벽의 문을 열길 원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구하면서요. 첫 찬송 함께 올려드릴게요.

두 곡의 찬송 함께 했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국립합창단이었고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첫 찬송으로 함께 했습니다.

시편 24편의 고백, 북한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함께합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땅을 바다 위에 두시고 강들 위에 세우셨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누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서겠느냐. 정결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자, 곧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함부로 맹세하지 않는 자로다. 그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니, 이러한 자가 여호와를 구하는 자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 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오래된 작은 문들아, 높이 들려서 영광의 임금이 들어가시게 하라. 누가 그 영광의 임금이시냐? 강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전투에 능하신 여호와시다. 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오래된 작은 문들아, 높이 들려서 영광의 임금이 들어가시게 하라. 누가 그 영광의 임금이시냐? 만유의 여호와, 그가 바로 영광의 임금이시다. 시편 24편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영광의 왕 되신 주님께서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주실 줄 강력히 굳건히 믿으면서 오늘 이 새벽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용은이 은총이버 찬양과 함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두 곡의 찬송 우리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영광의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한 곡 더 올려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독생자를 주실 수 있는 사랑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기독교에서 사랑 빼놓으면 껍데기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것도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도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도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고하신 것도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도 사랑 때문에. 실천 없는 사랑은 가치가 없다 그랬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시스 마을에 프랜시스 아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때 문둥병을 유난히 무서워할 때입니다. 또 그때는 문둥병자가 엄청 많았다고 그러죠. 그가 어느 날 좁은 골목길을 갈 때 한 문둥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아주 좁은 골목길에서 문둥병자가 여기서 오고 아시스 프랜시스는 여기서 가는데 너무 무서워서 뒷걸음질을 쳤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죠. 그 음성을 듣고 정신을 차린 그는 자신의 행동을 너무 부끄럽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한센병자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길을 떠났는데 잠시 후에 뒤를 돌아다 보니까 아무 흔적도 없어. 아무도 없었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골목길에는 아무도 없고 햇빛만 내리쬐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자기가 만났던 그 문둥병자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이하에 보면

0: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였느니라. 대접했다 그랬죠. 그래서 사랑의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랑의 특성이라는 게 뭐냐?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책임을 느껴야 되지. 그 사람들을 존경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이해해야 되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까지 불사르라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까지 함께 했습니다. 우리의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굳건한 믿음으로 전진하는 오늘 하루를 구하면서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내 주의 보혈은 찬양합니다. 찬양 후에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이야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에서 살고 있는 양강도에서 온 한운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제일 즐겨 부르는 찬송과 예수 사랑하심을입니다. 매일같이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우리 죄를 사하고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존경하고 찬양하고 영원히 따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서 이 죄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시려 이 땅에 내려오시어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고 주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몸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주님만을 따르는 길에서 어떤 어려운 시련과 고난도 웃음으로 헤쳐나가는 하나님이 충실한 성도로 성장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르짖는 이 기도 소리가 지척인 북한 땅에도 울려 퍼져 모두가 다 주님이 백성이 되어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천국을 소망하는 이 죄인들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이 말씀으로써 머리를 씻겨주시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우리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백성이 된 영광을 안고 주님께만 순종하고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이 성품을 닮아가는 훌륭하고 성실한 성도로 성장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하루하루를 구하는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양강도가 고향인 한우슬 자매의 고백입니다. 우리 자매님이 즐겨 부르던 오늘의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해 볼까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일러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북녘 곳곳에서도 증거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양강도가 고향인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한우슬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오늘 또 하루를 맞이하는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으면서 그렇게 앞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시편 24편 1절의 말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북한어 성경입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니 이 땅의 창조주 산과 들, 바다와 하늘,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형제와 자매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가는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걸음걸음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6월 12일 금요일 오늘 하루를 기대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매주 이 시간 고향 북녘을 두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북에서 온 김아영 자매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오늘은 고향 개성을 떠나 회령에서 가정을 이루었던 김소희 자매 이야기 함께합니다.
1: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북한 땅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의 때에 복음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 통일의 군사들로 준비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함께 북한에 들어가 2,500만의 불쌍한 우리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북한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시다. 탈북민들 100명을 만나 북한에 도움을 주어야 하느냐 물으면 그들은 모두가 도와주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국가적인 지원이나 국제기구들의 인도적인 지원이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국민들은 그 구제의 물자들을 보지도 먹지도 만져보지도 못하는 것이 바로 북한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제 북한 땅을 용서하고 그 하늘도 용서하고 우리로 하여금 태어난 고향을 버리고 탈북할 수밖에 없게 만든 북한 정부도 용서합시다. 또 나와 여러분들의 가족을 빼앗아간 그 사악한 사람들도 용서하고 외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남편들도 용서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북한을 용서합시다. 북한의 국민들이 김씨 3대 독재자들을 우상으로 숭배한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를 구하며 우리의 삶을 망쳤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축복합시다. 북한이 고난이 행군을 겪으며 가장 어려운 때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탈북을 하였으니 우리가 먼저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북한이 다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합시다. 북한에 남아있는 부모, 형제, 자녀들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아직 아물지 않는 상처는 있지만 지난 날처럼 우리가 죄에 얽매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답게 먼저 북한의 모든 것을 용서하고 축복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시되었던 북한 하늘을 청청한 하늘로 다시금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용서하고 축복할 때에 철이 되어 소산을 내지 못하던 그 땅에서 오곡백과 물결치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어느 날 새벽기도 시간에

0: 하나님께서는 제게 북한에 교회를 세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교회를 어디에 세울까요, 하나님? 저희 고향 개성에 있는 자남산 언덕에 세울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제가 살던 회룡의 오산덕에 교회를 세우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산덕은 김일성의 부인 김정숙의 고향이고 지금도 그의 생가가 있는 사적지로서 전 국민이 그곳에서 북한 정권의 충성을 맹세하고 평양의 만수대 언덕처럼 우상 숭배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할 교회를 세우고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실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십니다. 저희 땅끝은 함경북도 해령입니다. 저를 가장 아프고 힘들게 했던 그곳 북쪽 땅 오산덕 언덕에 하나님의 교회 오산덕 교회를 세우고 저처럼 많은 상처를 안고 마음을 의지할 곳이 없는 불쌍한 함북도 해령의 우리 동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온전하게 자신을 내어드리고 북한을 복음으로 통일하고 불쌍한 우리 동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 땅 북한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면서 북한에서 태어난 김소희 자매 이야기를 그 간절한 소망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자매님이 나누어 준 이 소망을 붙들며 함께 기도해 주실 줄을 믿으면서요. 김소희 자매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북한에서 온 김아영 자매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5절, 3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8장 말씀을 가지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이상 모든 사람들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예기차는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깊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급기야는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자살이라고 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이 같은 절망의 상황은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나고 아이가 나가서 사고를 치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에 들고 낙심할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다온다고 할지라도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사랑하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담대히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어떤 문제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가 절망에 처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랑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온 세상 사람이 날 달려들어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시편 121편에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야훼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예수님 날부터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때때로 외롭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 지날 때도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성군 다윗왕, 그가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생각하고 너무 감사해서 고백한 시가 10편 23편인데 그가 고난당했던 기억을 기억하면서 사절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은추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의 주님께서 일생 다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 가운데 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주님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일생 살아가는 동안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주관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옛사람의 모습, 죄와 허물로 얼룩진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영생의 몸으로 부활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절망의 운명에서 희망의 운명으로, 슬픔과 좌절에서 기쁨과 희망으로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가슴 펴고 당당하게 외쳐야 됩니다. 환난은 물러가라, 염려는 물러가라, 나는 주님 안에서 승리자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가서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는데 그런데 마귀는 와서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귀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악의 세력들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회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사람과 사람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라와 나라에서의 전쟁을 일으켜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일단 악한 원수막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과거를 지배합니다. 어두운 과거를 지배해서 끊임없이 어두운 과거를 기억나게 해서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고 다시 내 마음속에 그 어두운 그림자가 나를 덮어서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 많은 인생으로 나를 전락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놓여진 것은 희망의 내일, 축복의 미래밖에 없습니다. 이제 거기서 지나간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전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 사람 되었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의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성경 말씀에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어떤 문제라고 하지 않고 누가라고 한 것은 이 대부분의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이 사람을 통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난이 다가오고 그 환난으로 다가와서 내 마음에 곤고함이 다가오게 되고 내가 사람 통해서 박해를 당하게 되고 또 헐벗고 굶주리고 위험에 도살하게 되는 그런 모델이 사람을 통해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끝까지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가 말씀을 전할 때 하루는 끌어내서 돌로 쳐서 완전 피투성이가 돼갖고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죽은 줄 알고 시체를 끌어다 내려다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가져다주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사람들이 갖고 오는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통의 그 문제도 우리는 예수님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선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왜? 사랑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람 얘기 듣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

0: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렸던 인생의 고비고비 순간마다 우리를 안고 가셨던 주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일생 다 가도록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전진 해나가는 제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5절, 37절을 본문으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이 새벽 우리 주님께 전심어린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평안북도와 함경남도의 하늘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어전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북도와 함경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남도가 5에서 20mm로 평안북도, 함경북도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강릉과 부산, 포항, 제주가 18도, 신의주와 서울, 대구, 여수와 목포가 16도, 평양과 대전, 광주가 15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함흥이 14도.

0: 14도, 청진이 12도, 강계가 11도, 해산이 9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구와 포항이 30도, 강릉과 대전, 광주가 29도, 춘천과 서울이 28도, 개성과 목포가 27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함흥, 여수와 부산이 26도, 제주가 25도, 신의주가 24도, 강계 22도, 청진이 19도, 해산이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찬양에 이어서 오늘의 날씨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찬양 전에 나누었던 우리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만을 바라보며 근심, 걱정,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한 새날 맞으셨는지요? 이 아침도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거룩한 주의 보좌를 찾습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깨끗한 심령 위에 이 시간도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시편 말씀에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 땅을 차지하리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차지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아름다운 땅임을 고백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여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안연히 사는 자들이에요.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6월 12일 금요일에 드리는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설왕설래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헬라 철학,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그 지역을 또 이 헬라 세계를 많이 지배했기 때문에 몸이 부활한다라는 것은 아주 생소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육신을 썩어질 것, 또 불결한 것,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이 육신의 감옥을 벗어나서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 궁극적인 영적 자유에 이르는 것.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헬라의 철학 세계관 중에 이 플로티누스라고 하는 이제 제2의 그러니까 신플라톤주의라고 하죠. 새로운 철학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육신의 감옥을 벗어나서 이제 훌훌 털어버리면 이 우주를 시작한 근원적인 시원자, 그걸 이제 영어로 하면 the one, 유일한 한 존재, the one. 그래서 이걸 이제 한자로 일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일자, 유일한 한 존재. 이걸 이제 한자로 일자라고 하는데 그 일자로 회귀하여 합일하는 것. 이걸 이제 궁극적인 구원과 또 인생의 궁극적인 이 목표. 이 육신을 털어버리고 이제 죽음 너머에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성도가 나중에 다시 살아날 때 이 썩어질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혼, 순수하게 정화된 영혼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육신이 같이 산다, 이게 이제 당시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이게 좀 이렇게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게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은 죽으면 썩게 돼 있는데 어떻게 이 썩은 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영향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나누던 사람들도 세상에 나가고 공격을 받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이게 아닌가, 부활은 없는가, 예수님은 있었지만 부활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에 대한 회의 그리고 부활에 대한 확신 없음이 교회에 야금야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자, 사도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했던 복음. 자,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받은 것을 뛰어넘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메섹에서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과 전승을 받죠. 그 전승이, 전승 중에 하나가 성만찬에 관한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면 바울 서신을 쭉 기록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종종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았구나. 생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지만 알았구나.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초대교회에서 받은 전승이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초대교회에서 받은 전승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말씀은 나중에 이제 복음서로 이제 하나로 통일되기 전에 이 부활에 관한 중요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록했던 이 목록집들이 아마 이렇게 파편적으로 교회마다 이렇게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 부활의 이야기를 잘 듣고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를 잘 듣고 이것을 교회에게 그대로 전해줬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1절 뒤에 너희가 받은 것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너희가 받은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 전했다라는 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나의 창작물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너희들에게 그대로 전해줬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로부터 또 사도들로부터 받은 예수님의 순환과 또 부활에 관한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전해줬고 너희가 이 귀한 이 복음을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럽니다. 섰다라는 건 복음 위에 섰다라는 건 복음의 확신을 갖고 그 안에 뿌리를 내려

생명을 얻고 자라서 굳게 섰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이 받은 복음은 그냥 있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에게로, 그리고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게로 전해진 아주 소중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죠. 자,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의 부활까지, 이걸 뭐라 그러냐? 영화라고 그러죠. 그리고 영화는 성화의 완성이 영화입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이제 2절 끝에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할 때 이 구원은 예수 믿고 칭의를 얻는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몸의 부활까지를 포함하는 이 성화의 정과정을 아주 총체적으로 말하는 이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으면 그 말을 어떻게 해요? 굳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에 보면 복음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새가 날아와서 쪼아먹죠. 내가 받은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잘 지키고 붙들고 끝까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렇게 돼 있죠. 자, 부활을 들으니까 아유 뭐 좀 황당한 얘기네. 이게 뭐 그냥 그런가. 그래서 이거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헛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모든 이 말씀, 복음을 다 받아들이게 되죠.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이 이제 처음 자랄 때는 믿어지는 부분도 있고 안 믿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믿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 잘 안 믿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헛되이 믿는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에. 절대 이것을 헛되이 믿지 않고 끝까지 붙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죠. 자, 그러면서 3절에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자, 이 복음은 단순히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혼자 깨달은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사도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은 복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제대로 다시 한번 듣고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모은 기, 말씀 모음집 같은 것들도 있었다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 그 말씀 모음집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 모음집을 보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 말씀이 비슷한 부분들 여러분 종종 보시잖아요. 이게 같은 이 자료, 초대교회에 있던 같은 말씀의 목록집들을 활용했을 것으로 신학자들이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목록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았던 거죠. 이것을 너희에게 전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이 부활의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복음은 성경대로 이렇게 돼 있죠. 자, 고린도전서가 기록돼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졌을 때는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 완성된 성경은 구약 성경만 있었죠. 그러니까 성경대로라는 건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2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 자, 모세는 모세오경 토라를 말하고 선지자의 글, 선지서를 말합니다. 느비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모든 성경, 나머지 성경들인데 이게 이제 그 케투빔, 그래서 이 케투빔은 시가서, 지혜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은 그 당시 세 부분으로 이제 분류했죠. 토라, 예언서, 시가서, 지혜서. 그래서 요 세 가지, 요 얘기는 뭐냐?
구약 성경 전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27절에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구약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에 관해 쓴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지금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건 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세상 죄를 지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것. 이걸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신 다음에 44절, 24장 44절 누가복음 여기 보면 또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어떻게 해요? 기록되었으니. 이게 성경에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44절에 모세의 여기 보면 율법, 율법서, 토라, 선지자의 글, 선지서, 예언서, 느비임이죠. 그 다음 시편에 시편을 비롯한 시편 잠언 전도서 뭐 애가 이런 쭉 이걸 이제 이 케투빔 그래서 이제 지혜서를 말하죠. 이 모든 이 성경 구약 성경 전체에 44절 중반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성취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마음을 열어 성경 이때는 아직 신약성경이 쓰이지 않았을 테니까 구약성경이 예언된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오시면 자, 사도 바울이 받은 이 모든 것을 전했고 이것은 성경대로 구약성경 전체죠. 토라, 예언서, 선지서 다 예언서, 그 다음 지혜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러니까 성경대로 다시 살아난 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는 누구를 갖고 있냐? 부활의 증인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 성도들이 누구냐? 게바, 베드로, 그리고 후에 열두 제자, 그리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이 아유 그냥 부활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영이 일자에게로 올라가기 전에 부활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눈에 보였던 환영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생선 토막을 드시고 떡을 드시고 그리고 소수에게만 나타났다는 게 아니죠. 부활해서 베드로 열두 제자 그 다음에 후에 6절에 누구에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하늘로 승천하신 게 아니라 40일 정도를 이 땅 가운데 계셨습니다.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가르치고 부활하고 이제 승천을 하신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며칠 동안 보이셨다고요? 40일 동안 보이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일시에 몇 명? 500명. 그러니까 이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목격자가 있었던 실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0: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다메섹에 나타나신 것은 영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 빛 가운데 막 쓰러질 정도로,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임재하시는 거죠. 계신 거죠. 그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에 가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도 밧모섬의 동굴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영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쓰러진 사도 요한을 어루만져 주시죠. 손을 대시죠. 영적으로 영체면은 손을 못 댑니다. 실제로 대신 거죠. 자, 그래서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말하려는 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수많은 증인이 있고 심지어 나도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에 감히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는 인간이었으나,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무엇으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 내가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더 주를 위해 열심히 살 수 있고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기쁘게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원망과 짜증, 불평이 들어오니까 아, 내가 얼마나 뼈 빠지게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 아냐고. 이전에는 좋을 때는 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나중에 주님이 시작했는데 결론은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 주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끝까지. 그 사도 바울은 이 입술을 끝까지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은혜고 끝까지 은혜다. 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도 내가 고안해서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그대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폐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 부활의 복음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복음의 정수이고 역사적인 사실이고 부활의 증인들이 있는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중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앞으로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묵상하겠습니다만 이 부활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부활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이 오실 때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될 소망을 주는 복음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은혜로 예수 믿은 우리,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예수 잘 믿는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사도의 입을 통해 전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여 다시 오시리라는 사실은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이것을 인정할 수 없어서 예수 믿는 자들을 그토록 핍박하던 청년 사울이 마침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명을 오로지 그리스도를 위하여만 사용하였죠. 그가 전한 이 복음이 흘러흘러 오늘 이 먼 나라에 있는 저에게까지 오고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였다는 사실은 언제 들어도 가슴 뛰는 큰 사건.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더 많이 수고한다는 사도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성도님들 거룩한 주일을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침에 기쁘게 뵙겠습니다. 샬롬.

0: 하나시민교회 이환득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초대하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는 괜찮을까? 정말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내면이 탁 비어 있는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목회자로서 있지만 처음부터 믿음이 단단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도 믿음이 흔들렸던, 마음이 참 무너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인가? 이 질문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정말 자격이 있는가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기도를 해도 공허했고 말씀을 읽어도 가슴 깊은 곳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 겉돌고 다 메말라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모든 사역이 끝나고 가을이었는데요. 교회 불을 끄고 혼자 남은 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서 이런 말이 터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진짜 자신이 없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제 마음이 너무 지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그동안 눌러놨던 그 감정이 무너져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붙잡고 조용히 기도하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네가 완전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나는 너를 처음부터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그날서는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그 은혜가 제 마음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죄책감이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 새로운 힘이 솟았어요. 그날 이후에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고, 이제는 정말 힘있게, 자신있게, 이렇게 목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지고 흔들리는 사람도 다시 세우는 분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변화된 이유는 예수님께 돌아갔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없이 삶의 마음이 텅 비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나쁜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와 상처와 공허함을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 우리는 종종 좀더 잘하면, 인생이 안정되면, 죄가 정리되면 하나님께 나가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합니다. 구원은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 혹은 신앙이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끼시는 분, 또는 새로운 출발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들을 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제가 한 문장씩 기도하면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니, 큰 소리로 따라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주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부터 제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지금 큰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이 시간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방송과 중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며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요.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주 예수 주신 은혜, 오늘 네온의 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성환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이른 아침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떼는 여러분들에게는 언제나 두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걱정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설레임일 수도 있겠지요.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여전히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을 무언가가 짓누르고 있어 아침이 설레임보다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 이 아침은 어젯밤에 그 아픔을 지우고 답답함을 지우고 또 다른 선물의 날처럼 설레임이 될 수 있겠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버텨왔다면 여러분의 저력은 어떤 무대에서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도전을 한 번쯤 시작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평생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나는 너와 함께할 것이다.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믿음은 어쩌면 용기가 아닐까요? 그리고 승리를 향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떼는 도전이 아닐까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은 언제나 강한 마음과 용기가,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답답하지만 평안을 유지하는 힘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하만과 맞서고 왕 앞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었고, 수넴 여인이 애굽에서 돌아와 자신의 모든 것을 찾기 위해 왕에게 나아가서 호소하는 장면 역시 용기가 아니면 불가능한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잘 버틴다고 하는 것은 그 버팀이 곧 승리를 만드는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제가 자주 그런 말을 합니다. 이길 수 없으면 버텨라.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기회의 기회가 나에게 찾아온다. 거룩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사람들은 여전히 비교하며 주눅이 들고 여전히 비교하며 아파합니다. 요즘에 한 영상 속에 이런 영상이 있었어요. 이제 말을 막 배운 아기가 밥 한 술을 뜬 아빠를 보고 아빠의 어깨를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아구 잘하네, 탐스럽게 먹네, 아구 잘하네 하는 그 영상이었습니다. 얼마나 우습던지요. 엄마가 아빠가 자기에게 하는 그대로 아이는 따라서 아빠에게 하는 거였습니다. 마치 세상은 배운 대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운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감동대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많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시간, 그 새 힘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다시금 용기를 내는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0절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견뎌내고 버텨내고, 그래서 그 버팀이 승리를 만드는

마태복음 10장 4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길 오늘도 기도드립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은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말씀 통해 풍성한 은혜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3장 14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착한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착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복음이 그들의 삶을 진정으로 돕는 길임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어려운 이웃을 물질로 도울 때 예수님의 마음이 같이 가야 합니다. 복음이 같이 가야 합니다. 물질만으로는 완전한 도움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날이 이 세상의 끝날이라고 하죠. 그날이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다 함께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일은 쉬지 마십시오. 오늘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김정택과 SBS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찬양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언 14장 29절 말씀입니다. 분노와 지혜,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당대의 제국인 페르시아와의 전투에서 완승을 거두어 페르시아를 멸망시켰습니다.

자신의 군대보다 두세 배 병력이 많았고 장비도 좋았던 페르시아 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알렉산더 대왕은 매우 뿌듯해하며 여러 날 동안 연회를 열었습니다. 자신의 업적에 도취한 알렉산더 대왕은 어느 날 신하들 앞에서 나의 업적을 모두 보았는가? 우리 아버지도 이루지 못한 놀라운 업적을 내가 세웠다네 라고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알렉산더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충신인 클레이토스가 이 말을 듣고 아버지인 필리포스 2세와 그의 용맹한 용사들이 이룬 업적과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황급히 나섰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알렉산더 대왕은 크게 화를 내며 호위병의 창을 빼서 클레이토스에게 던졌습니다. 창을 맞고 죽은 클레이토스를 보고 알렉산더 대왕은 이내 울음을 터뜨리며 후회했습니다. 내가 잠시의 화를 못 참고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를 죽였구나.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분을 다스리지 못하면 반드시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분노는 지렛대와 같아서 능력이 좋을수록 힘이 강할수록 더 큰 실수로 돌아옵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특히 분을 내지 않도록 말씀이 가르치는 지혜를 통해 마음을 연단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순간의 실수로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분을 다스릴 능력을 주소서. 분노가 아무리 치밀어 올라도 먼저 주님께 기도함으로 안정을 구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원웨이 싱어즈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소프라노 김인혜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초인 보화. 감초인 보화 매주 이 시간에는 여수시민교회 박권주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야 할 때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이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익숙하고 안정된 삶의 터전을 떠나서 어쩌면 지금이 그럴 때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익숙하고 안정된 삶의 터전을 떠나서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낯선 곳으로 삶의 자리를, 보금자리를 혹은 직장을, 삶의 여건을 옮겨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두려움이 훨씬 더 크지 않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족장인 야곱이요, 바로 지금 그런 두려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성경 그의 나이가 무려 130세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합니다. 살아남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는 야곱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런 야곱이 130세가 되었는데 이처럼 인생의 황혼기에, 더군다나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피땀을 흘려서 일군 삶의 터전이자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인 그 가나안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게다가 야곱이 가야 하는 곳은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전체의 생사의 열쇠를 쥐고 있던 초강대국이자 또한 문화적 우월감과 그 당시 이 히브리인들, 들판에서 양을 치는 이런 유목민들은요, 문명화되지 않은 미개인으로 여길 정도로 이 가나안의 유목민들을 혐오하고 업신여겼던 바로 애굽입니다. 이것은 요셉이요, 이제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고 형들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이 여겼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애굽 사람들이 지금 이 가나안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얼마만큼 업수히 여기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130세의 이 백전노장인 야곱에게도 애굽은요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의 최남단 경계선이자 그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장소인, 한번 따라서 할까요? 부엘세바. 우리에게도 이런 부엘세바가 참으로 필요한데요. 이 부엘세바의 이름의 뜻이요, 바로 맹세의 우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맹세하였던 곳이에요. 그 부엘세바에 멈추어 섰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 이 제사는요 단순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도 할아버지, 아버지

와 동일하게 제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버지 이삭도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수치를 당하고 큰 화를 당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이 약속의 땅인데 제가 이곳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정말 맞습니까? 라는 정말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다시 한 번 더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에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말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속에 담긴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 역시 얼마든지 이런 일을 만날 수 있거든요.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바로 현실의 환경만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곱처럼 자신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 이유, 첫째는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뜻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어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요, 과거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던 것과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은요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그것을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지를 두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처럼 경우의 수를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한 것을 나타낸 겁니다. 이것은요 한 개인과 가정이 단순히 그저 기근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치듯이 떠나는 이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미 이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다 이렇게 준비하고 예언하셨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리고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미처 몰랐지만 바로 그 배후에서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요, 만약에 야곱의 가족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대로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요셉의 그 꿈의 해석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도 7년 동안 기근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2년은 지나갔지만 아직 5년이 더 남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먹을 곡식을 거둘 것이 없고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을 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2년 동안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5년이나 더 남아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처럼 7년 동안 계속되는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거나 이미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라고 하는 것을 7년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아니면 그들이 생존을 위해서 이 가나안에 거주하는 원주민들과 결혼을 하여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들의 음란한 그런 타락한 우상문화에 동화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거예요. 이것을 모르실 리 없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히려 애굽을 보호막으로 삼으신 거예요. 애굽을 보호막으로 삼으셔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구별된 장소에서
이스라엘을요 큰 민족

궁극적으로 이루어 가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야곱이 직면한 이 상황처럼요,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 역시 삶의 터전을요 애굽으로 옮겨야 하는 그런 상황을요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나의 뜻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해서 얻은 안정적인 직장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열려서 이제 인정을 받고 익숙해진 직장, 그리고 이제 자리를 잡은 사업장인데, 이것은요 나에게 있어서 가난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아무도 몰랐지만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환경의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낯선 업종으로 옮기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경우나 또한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런 부서로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때에 바로 그것이 바로 내가 가야 하는 애굽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작년까지 구역 모임을 통해서 수년 동안 함께하다 보니 얼마나 많이 정이 들었습니까? 이제는 눈빛만 봐도 서로 통하는 그런 구역 식구들, 지금까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 구역은 떠나지 않으리. 나에게 있어서 가난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편안하고 마치 다른 곳으로 가면 큰일 날 것만 같은,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데요, 시대의 환경에 맞추어서 새롭게 조직을 개편하다 보니 올해 우리 교회처럼 세대별로 구역을 새롭게 조직할 때 그곳에 가면 내가 아는 사람도 없는데, 친한 사람도 없는데, 제대로 적응하지 못할 것 같은데 걱정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내가 가야 하는 애굽입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떠나야 하는 그 가난에서 아 나라 좀이야 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벌써 6월 첫 주일이 되었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우리 세대별 구역 모임을 가진 지가 시작한 지가 벌써 몇 개월이 되었는데 얼마나 모임을 그곳에서 잘하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생각지도 못한 우리 건강의 위기를 만난 성도님들, 경제적인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노려왔던 그 평안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하루하루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마치 광야와도 같은 곳으로 내려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의 눈에는 가난만 안전해 보이고 바로 그곳에 내가 안주하는 것이 복인 줄 압니다. 그리고 애굽은요 위험천만한 곳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복은요, 이처럼 익숙하고 편안한 장소의 안전함이 아니라 때로는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임마누엘의 안전함입니다. 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디든지 하늘나라라고 우리는 찬양을 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냐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떠나신 가나안은요 우상 숭배와 그리고 기근을 통한 심판의 자리가 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라고 약속하신 애굽은요 바로 나를 살리고, 나의 생각과 다릅니다,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는 최고의 안전지대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이나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계산을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이 내가 정말 가기 싫은 애굽이라 할지라도, 나의 생각하는 그곳에 가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런 나의 편견, 나의 생각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지혜롭고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 언약이 신실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이루는 뜻이라면 우리가 가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30세나 된 야곱이요 두려움을 이기고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은요 무모함이 아닙니다. 바로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때, 즉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라는 사실을 이 야곱이 깨닫고요 영적으로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통찰력이라 부르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내가 지내는가. 내가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목사다, 내가 안수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내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직분을 맡았지만 내가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 이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요 영적인 통찰력, 이 시대를 분별할 수도 없었고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때조차도 우리는 분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는 우리의 생각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영적으로 분별하였습니다. 그 시작은요 먼저 애굽으로 가 있던 아들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판 형들을 만났을 때에 원망하는 대신에 이렇게 그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요 오늘 요셉의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요셉을요 위대한 상인들에게 팔아서 애굽으로 보낸 것이 그 일을 한 사람은 형들이지만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그 아들들 통해서 들었습니다. 또한 형들의 죄를 용서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요셉의 말을 형들을 통해서 대신 전해 들었을 때에 야곱은 비로소 깨달았던 것이죠. 자신이 지금까지 흘렸던 눈물들, 그리고 고통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야곱은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낸 그 수레를 보고 나서야 야곱은요 바로 지금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할 하나님의 때임을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두지 않고 여지를 두지 않고 그의 모든 자녀들과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애굽으로 이동하였던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는요 내 욕심의 때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때, 우리는 카이로스의 때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누구나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 그 때를, 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때를, 그 타이밍을 읽을 줄 아는, 볼 줄 아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지금 현재 내 앞에 놓인 환경과 상황이 사방으로 다 막혀 있습니까? 그리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한 방향만 지금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야곱처럼요, 부엘세바에서 주님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애굽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요셉과 야곱처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놓치지 않고 이처럼 영적인 눈이 열려서 순종하시는 우리 진정 지혜롭고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또 때를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타이밍을 확신한 야곱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오늘 본문 5절과 7절

16절을 보면 야곱은요 바로가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처자식을 태우고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식들을 태우고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요. 바로 모든 자손과 다 데리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요 가나안 땅에 미련을 두어서 재산의 일부나 또한 자녀 몇 명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확신을 주었을 때에 바로 자신의 모든 가족과 소유를 싹 다 이끌고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온전한 순종이고 믿음의 행보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결단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한 만약의 때를 대비해서 경우의 수를 둘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경우의 수를 두지 마시고 오늘 야곱처럼 온전히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사실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자신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새로운 곳에 정착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이방 나라입니다. 자신들과 같은 유목민들을 없이 여기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가나안을 떠나는 것만으로도 위험이 뒤따르고 또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요, 야곱이 모든 것을 걸고 이처럼 순종해서 내려갈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 어떤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야곱을 향해서 너 혼자 내려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먼 훗날, 그때로부터 한 1800년, 900년 후인데요. 죄로 인해서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바로 임마누엘의 약하신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요 이때 이미 보여주신 것이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하신 그 말씀,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신 그 말씀 동일한 거예요.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지금처럼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 이처럼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을 때에 지금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모든 어려움이 없고 평안할 때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나는 주님이 없을 것 같지만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즐겨 부르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 그대로입니다. 1절의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내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할렐루야.

0: 지금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또한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그곳에서 앉아오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많이 정이 들었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처럼 정이 들고 자리를 잡고 안정된 가나안을 떠나서 한편으로는 두렵고 낯선 저곳에 가면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그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내 속에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영적인 부담감을 통해서 말입니다. 혹시라도 이제까지 내가 안 쓰고 또 지금까지 내가 쌓아올린 커리어 그리고 지금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는 그 환경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서 있다면 성도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면 야곱처럼 믿음으로요 익숙한 가나안을 떠나서 낯선 애굽으로 내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애굽이 새로운 사역의 현장이든 내 사역의 구체적인 변화이든 아니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그런 결단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만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친히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요 우리를 다시 우리는 죽을 것만 같은 같이 생각하지만 그곳에서 다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숙하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나의 영적인 무지로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그 애굽으로 내려가시는 발걸음을 옮기시는 진정 지혜롭고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 감추인 보화, 지금까지 여수시민교회 박권주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2-3844번, 지역번호 061-642-3844 여수시민교회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송.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경영하며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건호 ENC 주식회사에서 보내드립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울산 병영교회 서진교 목사님입니다.
1: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호국 봉헌의 달 6월에 우리 민족을 향한 기도의 불꽃을 다시 지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땅의 교회들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도록 영적 보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국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흘러가는 생명의 말씀이 메마른 심령을 깨우게 하시고 이 땅 구석구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이 심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이 복음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저 북녘 땅까지 복음의 통일의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16년 6월 12일 금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오늘 아침 가슴이 뜨거워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바로 월드컵 예선에 우리 대한민국의 첫 경기 체코전이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벌써 이 아침부터 마음이 떨려요. 네, 설레는 마음으로 시계를 확인하면서 언제 하지? 아, 오늘 오전 11시에 하지? 어떻게 응원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또 그 반대인 분들은 아예 감동이 없죠? 제가 이런 답을 드렸습니다. 월드컵 한데, 그러니까 한 분이, 관심 없는 한 분은 아주 건조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오늘이에요? 뭐 한국이 이기는 것은 바라지만 경기는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오늘 경기장에 선발로 출전한 그 11명의 스타 선수들, 또 그 이름들 아마 이렇게 주목하고 계실 거예요. 전광판과 중계 카메라도 사실 그들의 움직임을 쫓아가겠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경기장 잔디 위에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선수들이 있습니다. 최근 출간된 서적 중에 히든 리더스란 책이 있는데요. 바로 세계 최고의 스포츠 팀들이 승리하는 비결이 연봉이 가장 높은 스타 플레이어 때문이 아니라 벤치 뒤에 숨어있는 무명의 조력자들, 히든 리더스들에게 있다고 분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축구단에는 선수들의 뭉친 근육을 풀기 위해 밤새도록 손목이 시려우도록 마사지를 하는 의무 트레이너가 있고요. 선수의 발에 딱 맞는 축구화를 찾기 위해 수백 켤레의 신발을 닦고 관리하는 장비 담당관도 있고요. 상대팀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를 포착하기 위해서 눈이 충혈되도록 경기 영상을 보고 있는 분석관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매일 선수들의 영향을 책임지는 조리사들도 있죠.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스코어보드에 적힌 이름만 기억하지만 승리의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힘은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벤치 뒤에 히든 리더스, 그 거인들에게서 나온다.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루란 이 영적인 경기장으로 출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포지션은 어딘가요? 네, 안 보이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이란 골대를 지키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몸을 일으키는 우리 어머니들, 일터라는 뷰파인더 밖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직함을 지키시느라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우리 직장인들, 또 아무도 보지 않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여러분이야말로 히든 리더스, 영적인 국가대표 스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이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라고 고백한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의 그 고백이 저는 참 이 아침에 막 울려 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야말로 이 이른 아침에 좋은 아침입니다.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히든 리더스, 영적인 국가대표 우리 스태프들, 또 좀 선수들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여러분들에게 이런 강력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 체코전에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운동장 위에서 뛰는 선수들 외에도 그 숨어서 수많은 스태프의 노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눈물과 땀방울 위에 하나님의 위대한 그 승리의 드라마가 저는 쓰여질 줄 믿고요.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자고요. 하늘의 감독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하루 또 우리의 인생의 경기장을 마치는 날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네가 나의 가장 위대한 주전선수였어 라고 또 칭찬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그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걸어가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응원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야, 오늘 그 첫 경기가 저는 저렇게 왜 제가 이렇게 흥분이 될까요? 이거 어떻게 지금 봐야 되는데. 6월 12일 금요일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프닝 말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저께죠.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이 참 귀했습니다. 어제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 링크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인문학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되겠고요. 어제 기억나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두의 다이아몬드가 있다. 다이아몬드를 받은 우리들, 그 다이아몬드를 꼭 발견하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것이야말로 승리의 비결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승리 찬양을 한 곡 더 듣고 싶은데요. 강찬 목사님이 찬양합니다. 제목은 승리자.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사연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9719님 몸이 들썩들썩하는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프닝 공유 감사해요. 2403-7065-3305-7201님 외에도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힘있게 찬양하신대요. 우리 서정희 권사님도 뭔가 설레고 기대가 되는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선수들 부상 없이 멋진 경기하기를 기대합니다. 뒤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스태프들 힘내세요라고요. 1229 경남 마산에서 이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좋은 아침 이 방송 찬양과 함께 정말 좋은 친구의 역할을 감당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 월드컵도 승리, 매일의 삶도 승리, 모두 모두 승리, 할렐루야, 승리, 승리. 자, 아까 아침에 승리 찬송을 힘있게 불렀다면 이 시간에 더 목소리를 내어서 열정을 내서 한번 찬양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합시다.

0: 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한국 미드웨스트 대학교 두뇌상담학과 주임 교수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0: 박사님 참 이 네. 귀한 금요일 아침마다 네. 많은 방송 가족들이 또 은혜 받고 참 유익함을 얻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지혜를 얻는 시간인데요. 네. 자, 오늘에 이어서 한 4주 정도 네. 저희가 좀 특별한 주제를 잡아봤어요. 네. 이런 주제였어요. 중독에 빠진 사회.
1: 네.
0: 아, 우리 아이의 네. 뇌를 지키는 네. 엄마의 처방전 뭐 이런 주제인데요, 박사님.
1: 네, 네.
0: 지금 이 중독 특별히 네. 최근에 이 주식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도
1: 맞습니다.
0: 도박에 네네네. 빠지는데 박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1: 지금 우리나라는 언제든 지금까지 주식에 대한 화제는 늘 있었어요.
0: 그렇죠.
1: 늘 있었지만 최근처럼 이렇게 모든 전 국민이 주식 하는 건 아마 처음이지 싶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요즘에 이 주식 오르는 걸 보면서 나만 가난해지는 거 아닌가?
0: 그렇죠.
1: 불안한
0: 그런
1: 느낌.
0: 생각. 예.
1: 주식을 지금이라도 나도 해야 되는 거 뭐야 막 이런 거 괜히 안 하면 뒤처지고 나만 뭐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으로 떨어지는 느낌 이런 불안감 느낄 정도로 우리나라는 거대한 주식의 늪에 빠져 있다? 아마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 아니 근데 이게요 어른들까지는 뭐 가장이니까 뭐 네. 경제를 해야 되니까 네. 뭐 경제가 보이니까 네. 뭐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이게 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온 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녀들은 학교에서 네. 특별히 이 도박,
1: 네.
0: 이 청소년 도박이 그렇게 문제다. 뭐 이거 지금 뭐 많은 문제가
1: 네.
0: 있는 거예요.
1: 이게
0: 것
1: 왜 그러냐면 지금 어른들이 제 친구들도 보면은 주식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자랑을 하고 뭐 밥을 사고 하잖아요.
0: 예예. 예.
1: 그러면 되게 부럽죠. 그럼 내가 친구들한테 야 우리 친구 누구는 말이야 주식에 돈을 밥 샀어 막 이러는데
0: 예.
1: 잃었다고 밥 사는 애는 없어요.
0: 그러네요.
1: 그렇죠? 그 내가 듣는 말은 어떤 말만 들어요.
0: 지금 주식해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만 듣겠네.
1: 벌은 사람을 버는데 그것도 우리가 월급만큼 벌었다고 얘기를 하나요?
0: 아니죠.
1: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뭐 탤런트 또 뭐 언제 뭐 뭘 사놔가지고 뭐 대박이 맞았다 예. 막 이런 얘기 들으면 그게 나도 경제적으로 이걸 잘 연구를 해봐야지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은 안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고
0: 예.
1: 누가 따뜻해라 누가 따뜻해라 그러면 그 소리가 아이들이 안 듣겠어요? 다 듣죠. 그럼 아이들은 야 저런 도박은 따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인지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위험한 거거든요.
0: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들려오는 뉴스 또 들려지는 네. 그 모든 소리에 어른들은 좀 분별을 할 수 있는데
1: 그렇죠.
0: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도박은 딸 수 있는 것.
1: 그렇죠.
0: 주식하면 무조건 이득을 보는
1: 그렇죠.
0: 것. 이런 어떤 느낌을 받는다는 거군요.
1: 그런데 사실은 주식을 해보면 저는 주식을 잘 모르지만 딴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주식을 보면은 땄다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지금 엄청 주식이 좋을 때잖아요. 근데 이거 좋지만은 않은 거죠. 결국은 언젠가 또 떨어졌다 올라갔다 할 거니까.
0: 예.
1: 그럼 제가 봐서는 그냥 50대 50이라고 치자고요. 그런데 아이들은 무조건 딴다라는 이 안 좋은 개념을 어려서부터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냐면 한 방. 어떤 사람은 뭐 그 묻었다가 10배, 100배 벌었대. 그럼 나도 지금 잃지만 한 방이면 돼. 라고 하는 잘못된 개념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식이나 게임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한 방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게 문제지 내가 여윳돈을 가지고 기업에다 투자를 해서 돈을 벌거나 이런 거는

0: 얼마나 좋아요. 아이들이 여유 시간을 조금 가지고 조금씩 게임을 한다면 이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게 아니라 도박으로 간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1: 아니, 그러니까
0: 네.
1: 이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
0: 네.
1: 어찌 보면 지금 도파민이 이제 분비될 거 아니겠어요? 그
0: 네네.
1: 순간에. 그러면
0: 네.
1: 이런 부분에 대한 충동을 조절하는 이 전두엽이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할 수 있지 않나요?
0: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전두엽 그러는데요. 사실 전두엽이 하는 일이 뭐냐면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 쉽게 말하면 판단하고 행동하고 이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판단을 하는데 도파민이 나오면 그럼 뇌는 행복하죠. 그럼 이걸 충동을 제어하는 뇌가 있어요. 외측적 뇌협에. 제어하는 거가 있고 도파민이 있는데 계속해서 과하게 나오면 전두엽이 실제 말하면 힘이 약해집니다. 뭐 전두엽이 망가졌다 그런 게 아니라 전두엽의 시냅스가 되게 약해져요. 그러면 판단하고 제어하는 능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에서 도박에서 이쯤에서 내 빠져야 되겠다. 자, 이런 제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도파민은 한번 얻으면 끊임없이 도파민을 얻어야 되니까 그한 방에 도파민을 노리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돈보다는 뇌가 나한 방에 도파민을 원해. 그 뇌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결과는 돈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죠.
1: 박사님,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요,
0: 네.
1: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는 자극이 와요.
0: 네.
1: 그냥 자극이 아니에요.
0: 네.
1: 정말 보암직도 하고
0: 그렇죠.
1: 먹음직도한
0: 네.
1: 자극들이 오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 뇌가 충동을 이기고,
0: 네.
1: 그리고 또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이 힘들, 저 오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가정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겠지만 이장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전두엽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두엽은 우리가 가만 놔도 애들이 키가 크고 자라죠. 그렇게 전두엽은 세상을 살면서 점점점 이렇게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두엽을 망가뜨리는 요인이 무엇이냐는 거죠. 가장 전두엽을 망가뜨리는 건 미디어예요. 그럼 미디어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두엽이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미디어에서. 그걸 더 자극적인 게 이제 도박이에요. 한 방에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미디어가 나오면 이걸 통제하는 거와 도파민 나오는 거와 적절히 이루어져야 뇌가 건강한 상태가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즉 전두엽이 회생하기 전에 더 많은 미디어나 더 많은 게임이나 더 많은 자극적인 걸 요구하다 보면 전두엽 자체가 자기 역할을 못 합니다. 그러면 얘가 하고 있는 거는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컨트롤하는 타워가 컨트롤 타워가 전두엽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와대입니다. 위기에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되는데 이 청와대가 임시로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각자 우왕좌왕하듯이 뇌가 이런 상태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우선 도박에 빠지기 전 단계에서 아이들이 만약에 게임에 너무 노출돼 있거나 핸드폰에 노출돼 있으면 이런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애에 비해서 도박이나 성인이 됐을 때더 나쁜 다른 쪽에 중독될 수 있는 확률이 그렇지 않은 애보다는 훨씬 높다. 그럼 뭐예요? 일단 우리 아이가 확률을 줄이는 것. 지금 현재는 우리 아이가 도박을 안 해요. 그렇지만 언제든 할수 있는 뇌가 주어진다면
1: 그러니까요.
0: 그거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확률을 낮춰준다면 그런 기회가 오더라도 이 아이는 도파민이 나와도 적절히 충동 제어하는 뇌가 있기 때문에 아 이건 안 돼. 이건 더 이상 하면 나쁜 거야라고 조절을 해야 되는데 중독도 알아요. 이건 나쁜 거야라고 알아요. 내가 더 이상 이러면 큰일 나. 이건 이제 내 돈도 아니야. 아빠 돈 몰래 갖다 하는 거야. 뭐 이걸 알아요. 근데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다 알아요. 나더 이상 안 돼. 그만해야 돼.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또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적절히 아이들이 전두엽을 망가치지 않도록 미리 어려서부터 조심시켜 주는 게 가장 우선순위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1: 그러면 박사님 지금 사실은 이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 잘 어린 자녀가 있으면 그래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지만 사실은 또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많은 미디어에 뭐 노출도 됐고 뭐 이런 상황에 있는 자녀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
0: 만약에 아이가 도박에 빠졌어요. 우리 아이가 도박에 빠져서 도저히 이게 안 돼. 그러면 얘가 핸드폰 터지지 않는 나라에 봉사활동 세 달만 보내면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안 맞잖아요.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아이가 도박에 빠지면 이제 부모가 할수 있는 건 뭐냐면 머니를 다 차단시키잖아요. 일단
1: 그렇죠.
0: 도박에 들어간 모든 돈을 차단을 시켜요. 그럼 얘는 이제 모든 생각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도박을 할까?

0: 그러니까 내가 혹시 주변에 팔을 물건 없나? 이제 돈이 어디서 구할 생각만 하고 다니겠죠.
1: 그렇겠죠.
0: 그러니까 한 번 도박에 빠져서 현상이, 도박이라는 현상이 이미 나와버리면 본질적으로 이미 깨져있는 전두엽을 희생시키기 전에는 이게 안 고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 속담에 이런 말도 있죠. 뭐 노름, 옛날 노름에 빠지면 손을 자르면, 오른손을 자르면 왼손으로 하고, 왼손을 자르면 발가락으로 안 되잖아요. 그만큼 무서운 거거든요, 도박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어머님들께서는 에이, 우리 애는 아닐 거야. 이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아이가 게임에 빠졌다. 그럼 얘는 도박에 빠질 확률이 그렇지 않은 애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에 빠져 있다. 그럼 이런 아이들은 전두엽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동제어가 안 돼요. 그러면 전조증이 뭐냐? 전조증, 도박 전조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선 게임에 빠지면 당연히 이거 전조증이죠. 그런 것도 있지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약한 아이들. 올바른 생각이 안 돼요. 올바른 판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막 화를 내거나 부모한테 화를 내거나 뭐 자기 행동 조절이 잘 안 되거나 이런 애들은 내가 분노 조절이나 이런 게 잘 안 되는 애들은 이미 자기 조절 지수가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애들은 도박이나 이런 데 근처에 가서 많은 그런 경험을 했을 때는 그렇지 않은 애보다 훨씬 더 빠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게 전조증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산만하고 막 이런 애들도요. 자기 조절 안 되는 애들, 분노 조절 안 되는 애들, 음식 같은 거 조절, 먹는 거 조절 안 되는 애들. 뭐 이런 애들은 일단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쪽에 상당히 취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 자, 그럼 박사님 어쨌든 저희는 그러면 이 조절, 자기 조절 능력, 자기 조절 그 지수가 참 중요하다.
0: 그럼 그렇죠.
1: 좀 짧게라도 오늘 이 아침에 아 어떻게 오늘 좀 짧은 팁이라도 좀 얻고 싶다. 어떻게 좀 해야 돼?
0: 일단은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약을 처방을 해서 탁 먹으면 탁 이렇게 좋아지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1: 이 자체가 안 돼요?
0: 네. 이건 어차피 장기적 계획을 해서 서서히 가야 되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올바른 생각과 판단이 뭐냐? 정리정돈부터 시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정리정돈도 안 되면 내가 내 방도 내 책상도 내 옷도 정리정돈을 못하는 뇌가 가지고 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청소년인데 방 정리가 안 돼요. 책장 정리가 안 돼요. 옷 정리가 안 돼요. 그럼 이미 뇌가 컨트롤 안 할 수 있는 자기 조절이 안 되는 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기본 생활 습관, 기본 생활 습관 이게 만들어지면 돼요.
1: 야.
0: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교육이라는 걸 접하는 데가 유치원이에요.
1: 그렇죠.
0: 가장 먼저 사람을 만들고 그다음에 사람이 만들어지면 지식을 한 이게 교육이잖아요.
1: 예, 예.
0: 그럼 사람을 만드는 제일 먼저 하는 교육이 뭐예요? 기본 생활 습관이에요. 유아 교육은 기본 생활 습관을 가르치잖아요. 그 사람의 기본을 만들어 주는 건데 이걸 놓쳤어요. 망가졌어요. 그럼 청소년이 돼도 다시 사람의 본질로 돌아가서 기본 생활 습관, 그 기본 생활 습관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먹은 밥그릇 갖다 넣는 거, 상 놓고 상 치우는 거, 내 옷장 정리, 내 거 정리 정돈하는 이런 뇌가 잘 만들어지면 그런 애들 치고 도박에 빠진 애는 없다요.
1: 자,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만, 야, 기본 생활 습관을 이렇게까지 우리가 삶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오늘 뇌과학 전문가이신 우리 홍 박사님 참 너무 중요한 포인트 아닌가라는 마음이 감동했습니다. 오늘 마무리 한번 잠깐 해주시죠.
0: 우리나라가 이제 AI 시대가 된다라면 좋은 것도 있지만 정말 불안한 게 더 많거든요. 아이들에게는. 그 어른들은 이제 이미 우리는 AI 시대를 어렸을 때 겪지 않아서 나이 들어서 이걸 잡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은 AI 시대를 살아오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도파민이 노출되는 시대를 내가 몸으로 움직여서 도파민을 얻는 시대가 아니라 미디어에서 도파민을 얻는 시대의 아이들은 누구나 중독에 한 발 다가가 있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당황을 하시는데 늘상 준비된 부모는 어떤 조그만 문제점이 보일 때도 아 이게 혹시나 이렇게 해서 고칠 수가 있잖아요. 혹은 예방을 할 수가 있잖아요.
1: 예.
0: 그래서 도박은 나타났을 때보다는 가장 중요한 예방이다.
1: 좋습니다.
0: 네.
1: 오늘 그 예방 끊임없는 자극이 펼쳐지는 시대입니다. 오늘 그 속에서 우리 중독에 빠진 또 이 사회 우리 아이 뇌를 지키는 엄마의 처방전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같이 했고요. 또 다음 주도 유익한 시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링크 또 오늘 인간 수업 다시 보고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샵 1069번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께서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또 공부하는 마음으로 또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잘 돌본다는 마음으로 이 시간 꼭 같이 해주시고 이 링크

0: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리니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 혁신 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9309 너무나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방송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간 교육의 길을 가고 있는 저에게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1375 9821 인간 수업 9400 인간 수업 영상 꼭 한번 다시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너무 유익합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하고요. 2233님 정리정돈 저도 어른도 너무 어렵습니다. 부모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야 우리 6089님 마사회에서 일하시는데 오늘 이 방송이 더 특별하게 다가오셨대요.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예. 7799님 요즘에 독서 토론 지도사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토론 논제로 초등학생이 주식을 하는 것에 대한 그 지도를 해야 되는 거에서 고민이 있었대요. 근데 오늘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달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셨는데요. 오늘 유익한 시간 되면 좋겠고요. 인간 수업 영상 링크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인간 오늘 오프닝 말씀은 오프닝 말씀 어저께 인문학을 하나님께는 인문학 이렇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 11시 북중미 월드컵 우리 대한민국의 첫 경기가 있습니다. 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또 혹시나 좋은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부상 없이 우리 선수들 잘 경기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이 찬양 함께하면서 인사할게요. 송옥석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이사 이광식 장로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 우리는 한 분의 위대한 민족 지도자를 기억합니다. 바로 사랑의 원자 탄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단순한 종교인을 넘어 일제의 신사참배에 당당히 맞서 5년간 옥고를 치른 민족 지도자이자 독립유공자이십니다. 일본 검사의 전향 권고 앞에서도 당신은 전향 댕꼬가 문제지만 나에게는 신앙 신꼬가 문제다라며 민족의 기계와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켜내셨습니다. 목사님의 사랑과 용기는 민족의 스승 백범 김구 선생마저 감동시켰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라 사랑은 어떤 의미입니까? 손양원 목사님처럼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고 나라 사랑임을 삶으로 보입시다. 대한민국이 갈등을 넘어 화해와 통합의 길로 나아가도록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보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이렇게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뭐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받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

0: 당신을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연 날리기 해본 적 있으신가요? 연을 잘 날리려면 힘으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바람을 잘 읽어야 합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연의 위치도 살짝 바꿔줘야 되고 줄도 적당히 풀어줘야 하죠. 그런데 재밌는 건요. 연은 순풍보다 오히려 역풍을 만났을 때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바람과 싸우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바람에 몸을 맡기는 거죠. 우리 신앙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살다 보면 계획했던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며 결정한 일인데도요. 생각지 못한 변화가 찾아오고 문이 닫히는 것 같은 순간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상황을 바꾸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이끄시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신앙은 성령의 바람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도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신뢰하며 성령의 바람에 마음을 맡기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와 그림의 바람을 따라서 오늘 첫 곡으로 같이 했습니다. 이 찬양을 오늘 가사를 듣다 보니까요. 바람을 따라서 주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가네. 주님이 가신 곳에 나도 따라가겠다라는 그 가사예요. 오늘의 오프닝에 딱 맞죠? 성령님의 그 바람, 성령의 바람을 따라가는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죠. 분명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일이 꼬이는 것 같고, 내가 세운 계획은 자꾸 틀어지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바람이 거세게 부는지 모르겠는 그런 날이요. 또 어떤 때는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이 길이 맞는 건지조차 잘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연이 바람의 방향을 다알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이유를 다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요, 성령의 바람은 우리를 헤매게 하는 바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바람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세상의 바람에 맞서 끝까지 버텨내는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내 힘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 법, 성령님이 불어주신 그 바람의 방향에 나를 맡기는 것을 배우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뭔가를 꽉 쥐고 있을 때보다 내 힘을 빼고 주님께 맡길 때더 평안해지고요. 내가 억지로 끌고 가기보다는 주님이 나를 이끄실 때더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혹시 내 삶에 역풍 같은 상황이 있다면 그 바람 너머에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요. 오늘도 성령의 바람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곡의 찬양이었습니다. 홀리원의 바다로였어요.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 찬송의 후렴이 담겨 있었죠. 모노웨이브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찬송도 같이 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나의 뜻보다 성령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3445번님이 예레미야 30장 19절의 말씀.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와, 이 말씀으로 그냥 딱 문자 주셨는데 말씀에 힘이 있어서 그런지 참 위로가 되고 감사한 말씀이네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소리, 하나님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소리, 그 우리의 찬양이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9951번님, 생기가 돋는 오늘 하루일 것 같아요. 성령의 바람 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 타고 열심히 일하시길 바래요. 네, 2011번님도 하영 PD님 이하사만의 멘트 활기차고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LA에서도 사연을 주셨어요. 여기 와이파이가 안 돼서 겨우겨우 듣고 있는데 찬양 너무 좋대요. LA 왜 이렇게 부럽나요? 아, 그래요. 뭐 행복하시죠? 네, 어제 너무 실망스러운 일로 마음이 땅에 붙어 있었는데 성령의 바람으로 일으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1850번님, 아멘입니다. 네, 마음이 땅에 붙어 있다는 이 표현이 왜 이렇게 또 마음이 쓸까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마음이 땅에 떨어져 있는, 땅에 붙어, 떨어지다 못해 지금 붙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3949번님, 저희 딸 음악 단기 선교로 이슬람교

국가인 모모모 땅으로 떠났습니다. 선교 제한이 엄격해서 걱정이 많아요. 지금 밟는 모든 땅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음악을 통해 성령의 바람이 그곳에 불게 하소서. 주님 사랑 전하고 돌아올 때까지 모든 팀원들 영육간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귀한 사역하러 가셨어요. 또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음악 단기 선교를 떠난 우리 따님 그리고 모든 팀원들, 성령의 바람과 함께 인도하신 대로 많은 영혼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이번 여정 되기를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6241번님이 베란다 창문을 열었는데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더라고요. 문득 하나님의 은혜도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고 지친 마음에 새 힘을 주시는 바람이요. 오늘은 성령의 바람 따라가고 싶습니다. 아멘. 그래요.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린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바람은요, 우리의 영을 또 시원케 하시고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리라고 믿어요. 3일 POP의 찬양입니다. 너는 교회가 되어라.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네,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또 생기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늘 내 계획대로 좋은 쪽으로만 가기를 바라지만요, 때로는 역풍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역풍 속에서도 우리를 더 높이, 성령님의 바람 따라 더 높이 높이 올려 보내십니다. 우리가 방향을 알지 못할 때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의 손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또 담대히 나아가는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주님과 함께 오늘도 더 행복하고 힘찬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과 함께했습니다. 네.

0: 새생명 신의 새생명 신의 오늘의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시편 53편 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어리석음을 경계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의 일곱 가지 특징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오히려 너무 똑똑하고 너무 세상적으로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원리를 부정하며 자기 방식으로 자기 사고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계산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첫 번째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어리석다는 성경의 원어가 구약 성경에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캐실이라는 단어인데요. 캐실. 다른 사람의 지식과 조언을 무시하고 자신이 아는 것만 고집하는 겁니다. 남들이 알고 있는 것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가볍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만 진짜라고 생각한다. 이게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때 그 사람을 표현할 때 캐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발.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그의 부하들을 데리고 식량과 음료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 이름도 나발이고 이 어리석다는 말의 뜻도 나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나발에게, 나발은 가지고 있는 논밭이 있고 가축도 있어서 당시

신이 내 부하에게 줄 식량도 주고 좀 물도 좀 달라, 음료를 좀 달라, 우유나 이런 걸 달라고 그랬더니 나발이 굉장히 다윗을 무시하면서 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건 나발 그냥 안 둘 거야. 그래서 군사를 동원해서 막 나발의 집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 소식을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들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예. 아비가일이 들었습니다. 얼른 그 아비가일이 식량과 그리고 음료를 준비해서 우유와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자기 집 하인들로 하여금 소년들로 하여금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나와서 간청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지금 성경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한 말입니다. 내가 소년을 보냈습니다. 식량도 보내고 마실 것도 보냈습니다. 우리 쉬운 말로 말하면 내 남편 이 이름이 나발인데 그 사람 미련하다는 뜻을 가진 그 이름이 글만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렇게 그 이름이 그 사람한테 적당합니다. 그 사람 이름처럼 미련합니다. 그 신경 쓰지 마십시오. 주인님 다윗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불량한 사람 나발을 계지 아비가일의 지혜 때문에 나발도 생명을 구하고 그 모든 재산이 보호를 받습니다. 여기 그 사람 이름 나발 그게 바로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이 어리석음의 뜻이 에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행동이 교만하고 난폭하여 강팍한 사람을 뜻합니다. 잠언 10장 21절에 잠언에만 이 단어가 19번 나오고요. 그 이후에 다른 성경에도 7번이나 나와서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지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잠언서에만 지혜라는 단어가 100번 이상 나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 지혜라는 단어가 모두 434번 등장하는데 잠언 한 권에만 100번 이상 나옵니다. 지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지혜로운 그 단어를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근데 요셉과 다니엘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약점이 없는 흠이 없는 사람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두 사람 바로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그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 성경이 말하는 그렇지 않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캐실 남의 조언을 무시하는 사람 나발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에윌 행동이 교만하고 난폭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지식을 미워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공부를. 배우는 걸 싫어합니다. 공부를 싫어합니다. 바른 가르침을 싫어합니다. 세 번째, 책망을 받아도 고치지 않는 사람. 훈계와 경고를 들어도 반성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 그게 미련한 사람이라. 어리석은 사람이라. 네 번째, 입이 경솔한 사람, 생각하기도 전에 말을 쏟아내어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 입싼 사람, 말 많은 사람, 그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분노와 교만이 빠릅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내고 자기 의의를 내었습니다. 내가 조금 한 것, 내가 조금 무슨 조언을 했다 하면 엄청 자랑하고 남이 한 것은 가볍게 여깁니다. 화를 잘 냅니다. 지난주에 함께 욱하는 마음, 분을 잘 내고 화를 잘 냅니다. 여섯 번째, 부모의 훈계를 업신여기고 가정에서의 권위나 가정에서의 가르침을 무시합니다. 남편, 아내,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근데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지혜로운 남편, 지혜로운 아내는 아내의 작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제가 상당히 어리석고 미련해요. 잘 못 느껴요, 그걸요. 아, 조금 민감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다툼과 죄를 즐깁니다. 다투길 잘합니다. 남들과 잘 싸워요.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반대라는 거죠. 성경은 지혜와 어리석음을 아주 선명하게 대비시킵니다. 특히 잠언에서 지혜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경청하고 절제하고 훈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고집이 셉니다. 성급합니다. 자기 확신에 너무 차 있습니다. 훈계와 교훈을 거부합니다. 잠언의 핵심은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배움과 분별로 살아가는 삶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반대로 자기 확신과 욕망에 따라서 무너지는 길을 걸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영화를 경외하는 삶이고 어리석음은 그 경외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온결을. 지혜로운 사람의 가장 출발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 말씀.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또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원로 목사님 사모님, 추루지 사모님께서 가장 즐겨 암송하시고 늘 인용하시는 구절이 이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돈, 내 명예, 내 세상 그것들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의 명철, 네가 좀 배웠다고, 네가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네가 좀 공부 잘,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으로 결심한다는 것. 잠언 9장 10절입니다. 또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 문제는 여호와를 경외,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교회 밖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교회 안에 있는데 예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섬깁니까? 네, 하나님 경외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논리대로, 내 계산대로, 내 철학과 내 경험을 강조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언 12장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소견을 옳다 하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받느니라.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하는 사람. 잠언 14장 1절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고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물어 떨이는. 헌다고 허물어 떨인다고 말합니다. 잠언 14장 16절 17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악을 떠나고 급히 노하는 자는 어리석게 행동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5절.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하다고. 아버지가 훈계하는 것. 아버지는 뭐 배운 게 없지 않습니까? 잠언 18장 2절.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드러내기만 합니다. 잠언 26장 11절.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자기 어리석은 일을 거듭합니다. 잠언 29장 11절. 어리석은 자는 분노를 다 쏟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참아냅니다.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3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습니다. 자문이 말하는 지혜와 어리석음, 단순한 지능지수, IQ가 높은 정도가 아닙니다. IQ가 뭐 높고 낮고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의 도덕의식이나 윤리의식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서 있는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의 모든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가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근본적인 태도가 다릅니다.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를 지혜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지혜롭다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영어 한마디만 써보겠습니다. 영어의 정관사 the 플러스 형용사. 그것은

형용사의 성품을 가진 보통 명사야. The wise. wise는 현명하다, 지혜롭다, 뭐 이런 말이죠. 그죠? 근데 the wise. 그렇게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 그렇게 됩니다. The plus fool. F-O-L. fool. 어리석다, 미련하다, 둔하다. 그 말이에요. The fool. 그러면 미련한 사람. 미련한 사람. 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든 지식과 삶의 출발점을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준해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기에 늘 겸손하며 다른 사람의 조언과 훈계를 기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까닭에. 잠언 3장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진주보다 귀하니. 자, 여쭤보겠습니다. 돈을 한 뭉텅이 드릴까요? 지혜를 드릴까요? 여기서는 여쭤보면 다 지혜라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다 돈을 가져가지. 제가 설명을 확실하게 한번 해드릴게요. 아이를 잘 돌보고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는 게 중요해요. 돈 많이 버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얘네 팽개치고 돈 벌러 가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와서 아들아 이제 내가 너한테 좀 줄 돈이 있어.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멀리 가 있어요. 너무 멀리 가 있어요. 그 사이에 애들을 돌보지 않아서. 그래서 번 걸 갖다 줘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물려줬더니 그게 뭐가 돼요? 화가 돼요. 내가 돈을 조금 적게 벌어도 덜 벌어도 내 자녀를 주의 교훈과 말씀과 주님의 진리대로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기서 아멘 하고 그거 안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쭤보면 다 정답을 말해요. 근데 내가 삶의 현장에 가면 나는 알고도 그대로 행치 않고 다르게 자꾸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밖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 뭐 두 말할 것도 없겠지만 문제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가난한 사람, 물려줄 것이 없는 집의 자녀들은요 절대로 싸우질 않아요. 그런데 많이 물려준 집의 자손들은 싸워요. 그래서 열심히 벌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자식들 싸움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여쭤보면 다 맞다 그래요. 그리고 또 내일부터 또 가서 그거 싸움 준비하러 또 나가는 거예요. 이제 좀 싸움 준비하는 거 좀 그만하고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봐요, 여기 아멘 안 나오잖아요. 돈 많이 버세요 그러면 아멘 해요 금방. 그거 싸움 준비하는 거라니까. 내 자녀들의 신앙이 내가 돈 많은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16절,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그러니까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것이 금과 은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과 은을 좋아합니다. 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요? 좋은 직장 가려고.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이에요? 연봉 많이 주는 직장, 돈 많이 주는 직장. 정말 인간답게 신앙을 더 잘 가지고 더 올바르게 사는 일, 남을 위하여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더 잘 살 수 있는 게 공부하는 것이기에 배운다.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고 내가 더 남들보다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 돈 더 많이 받는 자리 가기 위해서 어리석은 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잠언 9장 8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지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욥기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뭐가 지혜라고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 그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훨씬 더 먼저인데, 세상에 여러 가지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부귀를 취하기 위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믿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충고나 비판을 극도로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잠언 12장 15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충고의 이야기에 기분이 팍팍 상하는 건 내가 미련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어린아이가 이야기를 하여도 이게 이 메시지 속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지 않을까 하는. 언어 생활에, 두 번째로 언어 생활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혜가 가장 눈에 띄게 드러나는 영역, 바로 말과 행동이죠. 지혜로운 자,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합니다. 말을 아낄 줄 압니다. 그의 말은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해주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공동체의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잠언 16장 23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이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말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화를 많이 낸다. 내 말에 문제가 있다. 어리석은 사람,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즉시 뱉어냅니다. 말로 인해 스스로 함정에 빠집니다. 남을 헐뜯는 일, 험담하고 비방하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사방에 쏘아놓아서 저지릅니다. 일을 저지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 잠언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전도서 4장 14절입니다. 가난하여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가난한 젊은이, 지혜로우면 남의 이야기 잘 안 듣는 왕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걸 반대로 설명하면 가난한 젊은이에 비해서 왕은 부유한 왕이에요. 가난한 젊은이는 어린아이라고 말한다면 부유한 왕은 늙은데 남의 이야기를 안 듣는 사람. 남의 이야기를 잘 안 듣는 사람. 스스로 물으세요. 내가 남의 이야기를 잘 안 듣는가 아니면 내 말대로 하려고 자꾸 애를 쓰는가. 내 말대로 하려고 애를 쓰고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 미련한 사람입니다. 내 말을 듣게 하고 남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지혜를 얻는 사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두 번째, 그거 어떤 말. 세 번째, 감정 조절과 대인관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그의 갈등 상황이나 감정이 있을 때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욕을 당하거나 화가 나는 상황에도 감정을 절제하고 모르는 척 넘어갈 줄 압니다. 다툼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것을 피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화가 나면 참지 못합니다. 일단 질러놓고 봅니다. 생각나는 대로, 아이고, 나는 할 소린 다 하고 살아야 돼. 그건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12장 16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잠언 14장 15절.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잠언 29장 11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 말을 하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다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물질 태도, 물질관, 재물관이 다릅니다. 돈을 다루고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에서도 대조가 극명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부지런히 일하며 미래를 위해 저축할 줄 압니다. 정직하게 번 재물의 가치를 압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근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아이, 괜찮아. 거짓말 조금 해도 그냥 돈만 많이 벌면. 근데 그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 늘 말씀드리지만, 두터운 봉투의 두께보다 이 봉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봉투 두께에 감동받는 분이 아니세요. 정직하고 깨끗한 열번 봉투가 거짓과 불의를 겸한 두터운 봉투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부의 랩돈 두 개를 부자의 많은 것보다 더 크게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지혜로운 사람, 부지런하며 미래를 그렇게 준비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정직하게 행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킨다. 어리석은 사람, 게으르면서

0: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피느니라. 많이 가지면 네가 가난한 건 너는 미련해서 그래. 나는 지혜로워서 돈을 많이 벌어서. 정직한 사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보다는 내일이 훨씬 더 말세요. 내일이 더 험악해요. 내일은 좋아지겠지. 절대 속지 마세요. 내일이 더 말세요. 앞으로 남은 날들 가운데 가장 선한 날이 오늘이에요. 점점 내일은, 모레는 갈수록 더 주님이 재림이 가깝고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오고 그 고통은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무례해 점점 더 그 심합니다. 최종적인 삶의 결과 이 두 갈래의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지혜로운 사람 생명의 길로 존귀함과 칭찬을 얻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이 됩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수치와 조롱을 당합니다. 가정에서도 번민거리 고민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재앙으로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 새 생명 신의가에 지금까지 수원종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수원종앙침례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온열체험 벨루스톤 힐링카페 여수 흥국상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6월 12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사랑의 뜨란 이진아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전남 동부 극동방송 지사장 국광표입니다.
0: 어서오세요, 지사님.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언제 봬도 반가운 우리 지사장님. 지사장님.
1: 네.
0: 6월 16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1: 네.
0: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사실 우리 극동방송 1년 농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1: 네.
0: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바로 전파 선교사와 함께 전남동부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앞두고 있잖아요.
1: 네, 그렇죠. 우리 전남동부지사의 1년치 농사를 하는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저는 매년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하는 날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우리 극동방송의 전파가 운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날이거든요.
0: 아멘. 네. 기사님. 네. 저는 이날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또 방송 선교를 위해 준비된 백성에게 감동 주셔가지고 그분으로 하여금 동참하게 하는, 하나님 주시면 주신 만큼 방송하고 안 주시면 멈출 수밖에 없는, 정말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는 그런 방송임을 공포하는 날이라서 네. 더 기대가 됩니다.
1: 네, 무엇보다 이날은 그동안 울려 퍼진 복음으로 인해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나눠주신 날이거든요.
0: 네.
1: 저는 물론 방송 1분 송출을 책임주시는 그 헌금도 감사하지만 그 간증들이 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1분에 약 2만 원의 비용이 필요한데요.
0: 네.
1: 한 사람의 헌신이 모이고 한 교회의 기도가 모이고 한 성도의 헌신이 모이면 그 전파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0: 아멘.
1: 직접 선교지에 가지 못해도 여러분의 헌신이 전파를 타고 복음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는 분들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극동방송에서 제작한 찬송가 31곡이 수록된 찬송가 필사 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맞아요. 내 마음의 노래라고 적힌 필사 노트인데요. 네.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지사님, 그런데 이렇게 전파 선교사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2만 원 헌금만 네. 심는 게 아니라 그동안 받은 은혜, 그
1: 그렇죠.
0: 간증을 이렇게 나눠주시더라고요.
1: 네, 그 네. 간증이 너무 소중하죠.
0: 한 분의 간증이 마중물이 돼서 또 많은 분들을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하던데요.
1: 네.
0: 오늘도 여러분 이 귀한 간증으로 은혜를 나눠주실 귀한 장로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어떤 분이 나오셨는지 궁금하시지요? 여러분 목소리만 한번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여수세포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세바이운 세바마린이라는 미딩의 기업을 이끌고 있는 김경섭 장로입니다. 사랑의 뜨란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 어서오세요.